0: 알을 안 낳고?
1: 알이 뱃속에서 부화해 애벌레를 낳는 거야. 우린 보통 팔이 아니고 특별한 팔이니까. 우린 살아있는 두 달 동안 딱 네 마리의 아기를 낳아. 번데기로 땅속에 약 3주 동안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피를 찾아 헤매지. 아, 피냄새가 난다. 우리는 모기와 달리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 피를 빨아먹지. 우리의 먹이는 오직 피! 그게 사람의 피든 소의 피든. 아, 참고로 채채파리는 소를 죽이는 파리란 뜻이야.
2: 신선한 소의 피 빨아먹어볼까?

0: 목이 오히려 잘 됐어.
1: 아, 뜨거!
2: 누구야?
0: 아, 맛있다, 맛있어.
2: 아, 뜨거! 아, 진짜 누구야?
1: 나?
2: 누구야?
1: 그것도 모르고 손님은 날 의심하고.
3: 아, 피가 채채파리의 먹이라니.
2: 파리 너 내 피를 쪽쪽. 아, 졸려.
0: 아니 그냥 피만 빨아먹은 건데 손님이 왜 이러는 거죠? 어지럽고 졸리고. 그건 문제로 내죠.
4: 채채파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인간이나 소의 몸에 무엇이 들어가 할까? 1번 영양분, 2번 기생충.
0: 영양분이 들어가면 더 건강해져야 하는다.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3: 그럼 기생충?
4: 채, 맞죠? 맞아! 내 몸에는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이 있지. 그래서 내가 피를 빨아먹을 때 소나 사람의 몸속으로 기생충이 들어가지.
0: 달콤한 피맛. 힘이 난다. 복제!
4: 기생충은 피 속에서 분열되어 더 많아지지.
0: 이 소의 모든 장기 속으로 가서 모두 파괴시켜라! 파괴! 파괴! 파괴!
4: 몸이 기생충들과 싸우며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어지러워져.
0: 뇌의 신경도 파괴하자!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파괴!
4: 뇌신경도 파괴되어 자꾸 졸리게 되지. 사람도 내가 피를 빨면 무기력해지고 오랫동안 잠만 자는 병에 걸린다고.
2: 채채파리, 감히 날 기생충에 감염시키다니. 널 가만두지.
0: 너희들 피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물면 밤에 잠도 잘 올 거야.
5: 오지 마! 졸린다!
0: 하지 마!
6: 공격마! 채채파리, 당신을 기생충 감염 위험 동물로 격리한다!
0: 아, 위험하다니요! 나 그 밥 먹은 건데!
6: 이리 와!
0: 어떻게 된 거야?
7: 위험한 것 같아서 내가 신고했어.
0: 잘했어!
6: 무기! 당신도 가!

0: 이쪽은 피 안 빠는 수컷 목인데?
1: 일단 가!
2: 가만두지
3: 손님, 정신 차리세요.
4: 마석 희생충은 제거야 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뭐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호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어?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는 건 아니겠지? 뭐 하고 놀까? 저거 타자.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2: 크랑, 크랑, 크랑.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재밌다. 호비, 누려줬잖아.
2: 크랑크랑.
1: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2: 크랑.
1: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4: 정말?
2: 호비 혼자 돌리기 해서 화났나?
4: 그런가 봐.

0: 휴.
1: 포비, 화 많이 났어?
0: 어?
1: 포비만 혼자 못 탔잖아.
2: 맞아, 힘들었지.
3: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1: 그래.
0: 난 괜찮아.
3: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그랑그랑.
1: 그래, 빨리 가자.
3: 포비, 준비됐지?
0: 응.
3: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3: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1: 따라가보자.
5: 포비!
3: 아, 안 돼!
6: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6: 또 넘어졌네.
1: 통통이네.
7: 이게 무슨 냄새야?
6: 얘들아, 안녕.
1: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7: 지독해.
6: 뭐? 방귀?
3: 저기.
6: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1: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6: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8: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5: 좋아!
8: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그래.
8: 빨리 가자.
7: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8: 맛있게 드세요.
7: 우와, 맛있다.
6: 역시 루피요리야.
3: 그럼 나도.
1: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2: 그럼 왜 그래?
7: 햄이 없잖아.
1: 어떻게 된 거야?
8: 포비 것만 깜빡했나 봐.
1: 집이 흔들렸어.
4: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1: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8: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1: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7: 좋아, 그러자.
9: 난 케이크를 만들게.
2: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10: 나도 좋을게.
0: 다음 날이 됐어요.
1: 포비, 뭐해?
3: 책 읽고 있어.
1: 낚시하러 갈까?
3: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1: 그래. 아, 차차!
3: 왜 그래?
1: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3: 응? 무슨 일?
1: 그런 게 있어.
3: 그럼 나도 도울게.
1: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3: 그럼 알았어.
1: 잘 다녀와.
3: 해리가 좀 이상하네.
1: 그럼 시작해볼까?
0: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해리, 나왔어. 응?
5: 짠!
3: 우와, 이게 다 뭐야?
8: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3: 날 위해서?
2: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2: 화 많이 났었지.
3: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1: 뭐? 방귀?
3: 맛있다. 저, 저기.
2: 뭐야, 또 방귀야?
3: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3: 다들 도망쳐!
6: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끼워도 돼.
3: 어, 알겠어.
2: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4: 신기하다.
2: 너무 커지는 것 같아.
11: 호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0: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2: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0: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아,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5: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6: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7: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작품 완성!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1: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2: 응?
1: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2: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3: 누나,
1: 그것 봐, 맞지?
0: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1: 스케이봇 변신 완료.
0: 기가빌더 뒤쫓아.
1: 너흰 도망가 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2: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0: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다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0: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서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정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 크리에이터 펜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광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어우,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부는 자연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
1: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한번.
0: 아, 좋습니다.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0: 그렇지.
1: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0: 아.
1: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0: 오.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1: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0: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 뜬 모습.
1: 아이고.
0: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1: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0: 네네.
1: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0: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1: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0: 네.
1: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0: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1: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0: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1: 네네.
0: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0: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그림으로.
0: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1: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1: 아이고.
0: 순두부.
1: 아, 너무 귀엽네요.
0: 네.
1: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0: 아, 귀여워.
1: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0: 돌풀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0: 네네.
1: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0: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어허.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1: 클로즈업.
0: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네네.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풀샷.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네.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1: 우리가 재미가 없죠.
0: 맞아요. 고를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2: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0: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안 돼!
0: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왔죠?
0: AI적 허용이라고.
2: 아, AI적 허용.
0: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2: 속상할 거죠.
0: 속상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2: 좋습니다.
0: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의 얼굴 클로즈업이라고 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2: 와, 근데 제가 고슴도치가 아니라 그런지 이 표정을 읽을 수가 없네요. 이 시무룩한 건지 좀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0: 요 애매한 표정인데 요 네. 표정은 저희가 동영상 만들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0: 네, 요게 시작 그림이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섯 커트를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2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2: 대사까지.
0: 네네.
2: 그럼 내가 대사도 치나요?
0: 네. 두부 사올게.
1: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두부 사올게.
0: 아, 좋아요, 좋아.
2: 오, 귀여워, 귀여워.
0: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네. 네,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2: 네.

0: 네, 여섯 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여섯 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1: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0: 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잘 가. 절대 비밀이야.
1: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2: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나도 잘 모르겠어.
3: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2: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4: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해.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1: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1: 깜짝이야! 레드!
5: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5: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1: 뭐?
5: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1: 어?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현자씨야, 버블잼을
2: 훌륭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1: 쟤들아?
5: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1: 진화 공주였어?
5: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계자 1순이지.
6: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5: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0: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화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2: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5: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2: 뭐?
5: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2: 성장?
7: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0: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거.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가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1: 그린! 나 예전엔 싹 세 개 맞았는데 이번엔 네 개만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2: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3: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2: 어후라, 알겠어.
1: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3: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1: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3: 아휴.
2: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1: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3: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2: 에? 뭐라고?
3: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2: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3: 내가 너무 솔직했나?
2: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1: 아, 참! 잘난 척해야지.
4: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1: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3: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5: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3: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너희들...
1: 블룹은 어딨지?
6: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0: 스크린팟! 어?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1: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2: 아토리움! 으아!

0: 어디로 갔지?
1: 퍼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0: 뭐? 에이, 모르겠다!
1: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0: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1: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0: 야호! 맞췄다!
1: 왼쪽, 오른쪽, 여기!
0: 얘들아!
1: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0: 이제 어떻게 해야 해?
1: 우선 버텨봐!
0: 점점 좁혀오고 있어!
1: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0: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아웨팟.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후. 문까지 뛰는 거야. 야! 야! 야! 자, 그린 버블! 야호! 대결!
1: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0: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린.
2: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 줄 거지?
0: 버블잼이야!
3: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1: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0: 뭐? 저걸 다?
4: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운 깊으니까.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오늘의 이야기는 곱게 빛나는 봉숭아. 화단 가득 피어있는 봉숭아꽃. 눈부신 다홍색도 보이고 보라색 꽃잎도 보이는데 봉숭아꽃,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었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봉숭아꽃은 오래전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꽃이라는데 정말일까? 봉숭아 꽃잎의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봉숭아 꽃을 봉선화, 봉황을 닮은 신선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 봉황. 봉황을 닮았다고 생각한 걸 보면 봉숭아 꽃에도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봉숭아 꽃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 봉숭아 꽃을 조심조심 하나씩 딴 다음 꽃잎을 모아 잘게 찧어준다. 꽃잎에서 즙이 나와 촉촉해 보인다. 이렇게 다진 봉숭아 꽃잎을 손톱 위에 차례차례 올려서 꽃물을 들여보자.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한 네일 아트.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감싸주면 준비 끝. 이제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고 비닐을 하나씩 벗겨보니 손톱이 정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렇다. 봉숭아는 오래전부터 손톱에 물을 들이는 데 사용된 꽃. 어떤 성분 때문에 물이 드는 걸까? 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액포에 담긴 색소. 꽃잎을 으깰 때 이 액포가 터지면서 색소가 나와 손톱을 물들인다. 봉숭아 꽃의 과학. 더 샅샅이 파헤칠 거야.

봉숭아가 가득 핀 꽃밭. 그런데 다시 보니 붉은색만 있는 건 아니다. 이 꽃은 하얀색에 가깝고 아주 연한 분홍색 꽃도 보이는데 이런 연한 색 꽃잎이나 초록색 잎사귀, 줄기나 뿌리 같은 것들로도 과연 봉숭아 물을 드릴 수 있을까? 직접 확인해 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다져서 손톱에 올렸는데 색이 다 다르다. 손톱은 어떤 색이 될까? 이제 확인해 볼 시간. 모두 주황색? 지난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옹? 이렇게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어떻게 같은 색을 내는지 보기 위해 에탄올에 적신 다음 거름 종이에 흡수시켜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온 색은 세 가지 모두 비슷한 주황색. 봉숭아꽃의 색소는 여러 가지 색의 꽃잎뿐만 아니라 초록색이라고만 생각했던 잎사귀 부분에도 있었고 줄기에도 있었다는 사실. 다시 보니 붉은 빛이 선명하다. 자연에는 이렇게 봉숭아처럼 다른 것을 물들일 수 있는 천연의 염료가 많다. 주황빛의 예쁜 감도 천연 염료. 감을 갈아서 짜낸 즙으로 염색을 하면 곱고 연한 젓갈색으로 감물이 든다. 쪽이라 불리는 식물도 파란 색소를 가지고 있어 푸른빛을 내는 염색에 쓰이는 대표적인 천연 염료. 이외에도 보랏빛을 내는 포도껍질, 붉은빛을 내는 소목, 그리고 홍화꽃도 자연의 숨은 염색 재료들. 자연의 색을 물들인 일상의 과학, 봉숭아꽃에서 찾았다.

봉숭아 물을 또 드려야 하나? 자, 이번엔 꽃잎 옆에 있는 가루에 집중. 이 가루를 꽃잎과 함께 넣고 잘 찧어준 다음 손톱에 올려보자. 아까처럼 물이 들까? 시간이 지나고 물든 손톱을 아까와 비교해보니 훨씬 선명한 색으로 물들었다.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백반. 백반은 봉숭아꽃의 색소가 잘 붙어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매염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반을 함께 넣고 다진 꽃잎이 그냥 보기에도 더 선명하고 진한 색으로 물들 수 있는 것. 예쁘게 물든 손끝에도 과학이 있다.

잠깐 봉숭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손톱에 물을 들일 때 쓰이는 봉숭아꽃. 그런데 왜 봉숭아꽃으로만 물을 들이는 걸까? 강렬한 색깔의 꽃이라면 장미꽃이 봉숭아보다도 빨간 것 같은데, 매혹적인 빨간색의 장미꽃으로도 봉숭아처럼 손톱에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정답은 장미꽃으로는 안 된다. 봉숭아꽃만 염색이 잘 되는 이유. 바로 색소 입자 크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1: 아빠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호빵아,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1: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1: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4: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5: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4: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6: 여보!
7: 아버지, 괜찮으세요?
5: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6: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5: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4: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7: 아버지, 목 말라요.
5: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6: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4: 물? 없다!
6: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4: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5: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4: 너무하긴? 다 갑시다!
6: 갑시다! 정말!
5: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6: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5: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0: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6: 아유, 덥다.
5: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6: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5: 부인, 조심하세요.
8: 으아, 제비 살려!
6: 아버지!
7: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5: 구렁이 녀석!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9: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6: 우리 아버지!
7: 파이팅! 파이팅!
5: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8: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5: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8: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10: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7: 아버지, 목 말라요.
8: 물 마시고 싶어요.
5: 물을 주고

0: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1: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말라!
2: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했지비. 저기요! 저기요!
0: 제비야, 왜 그러느냐?
2: 내 목숨을 구해준 담내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0: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2: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3: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4: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1: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0: 아유, 근데 물이...
3: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5: 물론이죠.
0: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밭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밭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밭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5: 자.
7: 톱지 마세, 톱지 마세, 지글지글 톱지 마세.
0: 수박 잘라 너도 먹고
8: 나도 먹고 함께 먹자.
7: 톱지 마세, 톱지 마세.
2: 우와, 수박 맛있겠다.
5: 우와.
4: 우와.
0: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자
9: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왜?

0: 더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따츠 따츠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치러 왔수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0: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 누가 물 좀 주세요.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3: 홍보

0: 빨리 빨리.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2: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0: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3: 내가 더 목말라요.
4: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싫어.
5: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4: 탈수? 아니요.
5: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2: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4: 돈 없는데?
5: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 공짜! 공짜!
4: 뭐라고 공짜!
1: 진작 말을 하지! 아이고, 기운 없어.
6: 와우! 들어가세, 들어가세, 놀부 몸에 들어가세.
7: 버블도,
8: 리코펜도,
9: 비타민C 함께 가세.
10: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4: 고마워요.
11: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2: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12: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3: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어볼 채우고 수박 먹고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14: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6: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14: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 나고
6: 알쑤, 박수받아 마땅한 수박이야.
14: 얼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6: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14: 우와, 나도 생겼어.
12: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14: 네, 아빠.
12: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14: 응? 하, 좋았어. 하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3: 뭐야, 지금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4: 그런 거 없어도 돼.
2: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3: 너 로밍은 했냐?
4: 당연하지. 봐!
3: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2: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5: I'm injured. I'm injured.
3: 너 뭐해?
2: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4: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2: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조서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3: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3: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죠?
3: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3: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3: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4: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3: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0: 로블리? 응?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3: 네?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3: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0: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5: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3: 축하할 일 아니야.
2: 걱정 마세요, 로블리. 로블리의 일은 제가 맡고 준이, 토니는 친구들과 말썽 부리지 않고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된답니다.
0: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6: 네! 로블리를 위해 우리가 할게요.
0: 우리가? 왠지 불안한데.
3: 사서 선생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 싫습니다. 유치원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쉬다 오세요.
3: 그래, 오늘은 휴가야. 로블리의 휴가.
6: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7: 우, 재미없다.
8: 우, 재미없다, 핑.
6: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놀이 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9: 간식 시간까지.
10: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11: 같이 할 친구.
10: 그럼 놀이터로 출발!
12: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3: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

0: 그러면
1: 아이쿠야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응? 놀이터에 모여있네.
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1: 꽃찾기 놀이중인가?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2: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3: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4: 싫어. 절대 싫어.
5: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3: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4: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5: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4: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3: 할 거다, 핀!
5: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쿰타!
4: 모르겠다!
3: 쿰타! 너 오늘 각오해?
4: 어디 한번 해볼까?
1: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이 로블리 감격 또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3: 응?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4: 같은 벌레로 한 번에.
3: 한 번에 피.
5: 잠깐!
3: 어? 아,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쿰타, 멈추라고!
4: 너무 예쁘잖아!
3: 예쁘다, 핀!
4: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3: 만들자, 핀! 얘들아, 여기 청소를 부탁해!
5: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3: 이 녀석들을 마법으로 끌자.
5: 안 돼, 지니. 유치원 놀이할 땐 마법 절대 금지인 거 잊었어?
3: 그럼 어떡해.
5: 뭐라도 써서 어떻게든 닦아봐야지.

0: 간신히 끝냈네.
1: 따따이.
0: 봉이 배고프구나? 하긴 벌써 점심시간도 지났는걸.
2: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올게.

0: 로블리 선생님. 더 푹 쉬셔야죠. 예? 벌써 성문 근처까지 오셨다고요?
1: 큰일 났어. 로블리가 벌써 성 근처에 도착했대. 벌써?
2: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1: 로블리가 곧 도착한대. 벌써 성문 근처에.
3: 로블리가? 슈퍼 청소팀이 필요해. 조스피드. 잠깐!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4: 그렇다면 밀어.
2: 책 읽기 시간이었는데 스스로 청소라니.
0: 예쁜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블리?
2: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한가득 준비했는 거리요. 자, 여기 선물.
5: 감사합니다.
2: 이게 뭐지요?

0: 윙, 윙, 윙, 윙.
1: 무슨 일이에요?
2: 로블리, 저희 병 걸렸나 봐요.
3: 붉은 반점에 옅은 붓기까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기에 물린 거랍니다.
4: 모기?
3: 여러분, 모기를 본 적이 없지요? 잠깐. 분명 모기 같은 애충은 멜리나님께서 비밀의 숲에 봉인해 두셨는데. 놓쳤네요. 그렇다면 비밀의 숲에서 모기들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인데.
2: 저기 로블리. 응? 너무 가려워요.
5: 간질간질 모기 자국.
6: 가려워.
7: 얼럭벌럭 모기 자국.
2: 얼굴이.
8: 이게 뭐야.
3: 입에서 나오는

0: 여러분, 절대 긁으면 안 된답니다. 긁으면 더 가려워져요.
1: 그럼 어떡해요?
0: 보건실에서 약을 찾아볼게요.
2: 너무너무 가렵다고. 안 긁을게.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핀핀.
3: 잡았다, 핀. 보겠다, 핀.
2: 이렇게 작은 녀석이 나를 물었어?
4: 엄청 작아.
5: 옆에서 날아다녀도 정말 모르겠어.
3: 나 보인다, 핀.
2: 우와, 정말?
3: 하나, 둘,
6: 열 마리?
3: 온다, 핀!

여기도 모기가 있어. 저기.

0: 어려움을 없애주는 야들놈.
1: 잘했어, 핑핑.
2: 힘들어서 못 뛰겠어. 저기, 도망만 다닐 수 없잖아. 우릴 보호해줄 마법이 필요해. 그렇다면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쭈피쭈피쭈피쭈! 반짝반짝 피는 방울! 보호막이 당분간 모기로부터 우릴 지켜줄 거야.
3: 일단 약부터 바르자.
4: 이제 괜찮은 거겠지?
2: 어? 아니다, 핀! 모기가 돌아오려 한다, 핀! 보호막이 금방
0: 어때요? 괜찮나요?
2: 네, 가려운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다시 물리고 말 텐데.
3: 로블리!
5: 로블리에겐 모기가 다가가지 않네요.
0: 저는 모기가 빨아먹을 피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으니까요.
3: 냄새? 혹시 땀 냄새 때문인가?
2: 냄새?

0: 그거예요. 모기들은 땀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1: 이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려든다는 말이야?
2: 그렇다면
0: 뭔가요?
3: 루블리, 부탁이 있는데요.
0: 부탁이요? 몹시 불쾌하군요.

0: 지금이야.
1: 여러분, 행운을 빌겠습니다.
0: 분명 도서관에서 모기를 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슈리! 베리! 모기다킹!
1: 봉이야!
0: 우린 어서 도서관으로 가야 해. 얘들아! 너희들 조금만 버텨줘!
2: 좀 어? 찾아냈어? 어,
0: 큰일이네. 나도 별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3: 찾았다! 여기 모기에 대한 책이 있어.
0: 어떻게 해야 해?
4: 어? 아직 거기까진 못 읽었네.
3: 알파가 당했다, 빈!
1: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2: 일단 도망치면서 생각하자고.
3: 응?
0: 기발한데?
3: 기란들 나다 핏!
2: 도니, 너는 책에서 방법을 찾아!
1: 알았어!
3: 책에 나온 방법대로 모기 기피제를 만들어야 해!
0: 어떻게?
1: 우선, 보건실로 가!
3: 보건실이 잡힌!
4: 소독용 알콜, 알콜.
3: 찾았다! 얘들아, 이제!
2: 미안, 우린 이제 지쳤어.
1: 얘들아!
0: 넌 빨리 가서 기피제를 만들어.
1: 응, 얼른 가서 기피제를 완성해서 올게!
2: 너희 너무한다!

0: 축하 축하해. 축하 축하해. 헤이 축하 축하.
1: 심아 조용.

0: 좋았어. 이제 토니 말대로 분무기에 소독용 알코올과 계피를 섞으면 모두 완성.
1: 마법 장난감들은 아직인가?

늦지 않았답니다. 로블리. 여러분이 만들어준 모기 기피제의 효력이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뿌려놓으니까 모기들이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반격할 시간입니다.

0: 있어요?
1: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0: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1: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2: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1: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2: 그런 말 안 했어요.
1: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2: 아니 아니에요.
1: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1: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아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0: 네.
1: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0: 그래서요?
1: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3: 여보.
1: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2: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1: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2: 그만 싸워요.
1: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2: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1: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얍!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풍풀을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닌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2: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1: 엄마 곰이 말했어.
2: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1: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2: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1: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입고 다녀야지.
1: This first.
2: It was windy. Really, really windy outside.
3: 어? 밖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0: 어? That's weird. 여기서는 안 불었는데?
2: 어? That's strange. 밖에서는 엄청나게 불었는데, 바람이.
3: 잠깐만. 우리 에너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친구들이랑 해야 될 중요한 걸 잊었잖아.
0: 맞아.
2: The ABC song.
0: Yay! Let's sing together.

0: 정말 바람이 심하게 부네. 오!
1: 내가 말했잖아. 봐봐. 오, it's so windy.
2: 진짜 그러네.
3: There is an emergency in the W world.
2: 어? 어? W 월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3: Find W.
0: 우리가 W를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으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2: 그럴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아.
2: 맞아, 맞아. 어. 우리 친구들도 잘 봐야 돼.
0: 어?
1: Big W.
0: Small W.
1: W.
0: W.
1: W.
0: W.
2: They're both W.
0: 우리가 이 W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
2: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빨리 가볼까?
0: 어?
2: Here we go.
1: Come on, let's go.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Yay! Yay!
2: Let's go.
1: It's so windy.
2: To the W world.
4: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1: Go, go, go.
3: Find W.
1: They are pigs.
0: Pigs? Oh, this is the W world, right?
5: Yeah. Hey, and I hear the W sound. Listen.
6: W, w, w, w.
7: W, w, w, w.
6: W, w, w, w.
0: 들린다!
1: 음? Aw, I can't hear the W sound.
8: Hey, don't worry, Energy and everyone. I'll show you.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6: W, w, w, w, w, w.
0: Look at that!
1: Yeah, those are W's.
2: 그런데 아기 돼지들이 왜 여기서 울고 있지?
0: Aw, why are you crying, little pigs?
9: 늑대가 우리 집을 다 날아가게 했거든.
10: 우리 막내 동생 집도 날아갔을지 몰라. 너희가 도와준다고? 어떡해?
0: 동생네 집으로 가보면 되지.
1: Let's go!
9: 늑대다!
1: It's a wolf!
2: Wolf. Wolf.
11: Wolf. 오라! 여기 맛있는 녀석들이 있네.
1: No, no, no! Stop! Don't come any closer!
11: 싫은데?
1: 아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power!

0: 예쁘다.
1: 윈도우?
0: 윈도우. 윈도우. 이 집은 벽돌로 집을 지어서 튼튼하네.
1: 오, 진짜네. 벽이 아주 튼튼해.
0: 월? 벽? 월. 월.
2: 쟤들은 뭐야?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안 되겠어. 날려보내야지. 오! 아!
3: 어떡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와버리면 돼지 삼형제 어떡하죠?
4: 아유, 참, 막내 돼지가 지은 튼튼한 벽돌집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5: That's right. Don't worry, Lady Melody.
3: Don't worry 해도 되겠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게다가 이제 비상도 풀렸대요.
6: 아유.
5: 아! 늑대, 늑대!
7: 늑대한테 쫓겨나갔어.
4: 그러니까!
5: Look at Joy! Joy, 오빠 봐! Oh, Melody! 완전 엉망이야!
4: 너도
5: 그래! 누나 뭐 어때? 그런데? 다 엉망이야, 다!
7: 왜?
4: 어?
5: 왜?
7: Why?
3: 여기서
7: 어. W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5: 어? W?
6: 워.
5: I can hear the W sound too!
8: Me too! Then let's go and
9: find it!

0: Jason, come out!
1: Where are you?
2: 그러게.
0: 잠깐만.
3: 왜?
0: 여기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3: 어?
0: 점점 커져.
2: Really?
1: It's getting louder. 진짜 점점 커져, 소리가.
2: 왜 그러지? 이상하다. 우리가 좀 멀어져 볼게.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
1: 오케이. 멀어져 보자.
2: 멀어져 보자.
1: Go, go, go.
2: 어때?
0: It's getting softer. 소리가 작아져.
1: 그러네.
2: 그래, 다시.
0: 그럼 모이면 완전 커져.
2: 그러게.
1: 진짜네.
2: 왜 그러지? 아, I got it.
1: Oh, tell us. Tell us.
2: 우리가 누구? We are the super duper
4: wizards.
2: Yeah. 우리가 마법사잖아. 봐봐.
4: What?
2: Wizard. Wizard.
1: 맞다.
4: We are the
1: wizards. Oh yeah. Wow. 다 찾은 거 같대. I think we found them all.
2: Yeah. Wow. I had a great time. 자, 그러면 let me do some magic.
1: Okay, do your magic.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ord. Yay!
1: We did it!
2: Yeah, we did it!
1: Oh yeah. Oh yeah.
0: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았는지 확인해 볼까?
4: Okie dokie.
2: Wolf.
1: Window.
2: Wall.
0: Wizard.
2: Wa. Wolf. Wolf.
1: Wa. Window. Window.
2: Wa. Wall. Wall.
1: Wa.
0: Wizard. Wizard.
5: Good job!
4: Yay!

0: too. And we also helped the little pigs.
1: 맞아, 맞아. 아기 돼지들까지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진짜.
0: 아, 기분이 좋아.
2: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3: What do we do?
0: Sing a song.
3: 맞아. 얘들아, 같이 부를 거지?
0: Let's sing together.
3: Here we go.
4: Why couldn't they find it quickly?
2: Huh? 그 정도면 빨리 찾는 거 아니에요?
3: Right, they were quick.
4: 그런가?
3: Yeah.
4: 그래요.
2: 자, Star Energy, Lady Joy, 우리 잔소리 듣기 전에 친구들한테 빨리 W 쓰는 방법 알려줘야죠.
3: 맞아요. 자, 친구들 잘 보고 따라 써봐요.
2: Big W는 one. Two, three, four. W. 작은 W는 one, two, three, and four. W.
4: It's easy, huh? Really, really easy.

0: 오늘도 우리 응원해 줄 거지, 그지?
1: Let's do it together! Yeah. Come on!
2: 잠깐만, 얘들아. 응? 너네들 혹시 내 보물상자 못 봤니?
3: 못 봤는데?
0: 보물상자?
4: 응. I don't know.
3: 왜?
2: 아, 어딨지? 아이, 뭐 좀 이따 찾지 뭐.
3: 오케이.
5: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3: Yay! Hide and seek!
2: 맞아! 오늘은 과연 어떤 단어들을 찾게 될까?
0: 궁금해!
3: 혹시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그 알파벳 맞을까?
0: 오늘 과연 어떤 알파벳을 시작하는 단어랑 숨바꼭질할까?
5: Fine. X.
0: 역시 X였어.
2: 맞아.
3: X.
2: Big X.
0: Small X.
3: X.
0: X.
3: X.
0: X.
2: 둘 다 X야.
0: 친구들, 오늘은 이 X가 들어간 단어들이랑 숨바꼭질 할 거야.
2: 과연 이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궁금해.
3: Me too.
0: 그럼 빨리 가볼까?
2: 오키도키.
0: Are you ready?
2: Yay!
3: Okay, do it. Go, go.
0: Well, here we go. Super duper magic. Sure.
3: Come on, everyone.
0: To the
2: Go,
3: go, go!
5: Find X.
4: Wow, I heard the X sound over here.
3: Really?
4: Yeah, listen.
3: X, X, X, X. X, X, X, X, X, X. Oh, I can hear it!
4: 어? 난 잘 안 들리는데. 그럼 네가 소리를 보여주면 되지.
6: That's right. 응?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엑스레이를 찍었나 봐.
4: 엑스레이. 엑스레이.
7: 괜찮네. 조금 놀라서 기절했어.
4: 와!
8: Well, I'm glad the ox isn't hurt.
2: 맞아요. 우리 마법사들이 참 착해요. Mm-hmm. 에너지가 매직 파워도 안 쓰고 다친 황소 병원에다 데려다 주고.
8: 참, 소라 에너지.
9: 왜?
8: 이제 저희 보물 상자 돌려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숨겨버려요?
9: Because it's fun. Just for fun.

0: Isn't it fun?
1: 근데 재밌긴 해요. 조이가 보물상자를 한참 찾다가 hide and seek 시간이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도 빨리 돌려주세요.
0: I already did.
1: 어? 돌려줬다고요? 언제요? 아니, 어디다 뒀는데요? 어?
0: 쉬, 쉬.
1: 어, they're coming.
0: Run! come on!
2: 왕소감 벌떡 일어나는 거 봤어?
1: 그러니까 안 아프다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0: 그러게, 그냥 엄살 같아. 엄살이야, 엄살.
2: 맞아.
0: I think he was just pretending.
1: 그러니까 창피해서 아픈 척한 것 같아.
3: 어? 잠깐만.
0: What?
1: What?
3: 여기서 X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0: Oh, really?
3: X, X, X, X.
0: Oh, yeah!
1: Yeah, you're right!
0: Yeah, yeah, yeah!
1: It is here.
0: Oh, hurry up! Let's find it!

0: Pretty, pretty, please.
1: 어, 어디 있을까? 어,
0: 얼른 나와.
1: 그러게.
0: 아이고, 어? 찾기 힘들어, 힘들어.
2: 얘들아,
1: 어?
2: Joy, energy.
0: 왜, 왜, 왜?
2: 여기서 어?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0: 어,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보자.
1: 어, 근데 안 보이는데.
0: 어, I can't see it. Where is it?
1: 저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어? 어? 어? 어? 어? 어?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어? 어? 어?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어? 어? 어? 어? 어?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어? 어? 어? 어?
0: 어? 어? 어? 어?
1: 어? 어?
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어? 어? 어? 어? 내 보물 상자도 찾고 우리 알파벳 단어도 찾았네.
0: 자, Joy.
3: Okay.
0: Hurry up and do your thing.
3: That's right. Let me do some magic.
0: Okay. Go, go, go.
3: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를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4: 오키도키!
2: Fox
0: Ox
2: X-ray Box X, X, X Fox Fox
0: X, X, X Ox Ox
2: X, X, X X-ray X-ray. Box. Box.
5: Good job.
1: Yay!
2: We did it!
0: Woo! Yay!
1: Oh, I feel it. So happy.
0: Oh. Me too.
2: 그러면, if we're so happy, it's time to
4: sing a song.
2: 맞아. Are you guys ready?
1: Yay!
0: Let's go.
1: Okay.
2: Here we go. Sing a song.
6: Pangsong 밑에 숨겨요.
7: 그래요. 에너지가 다칠 뻔했잖아요.
8: It's not fun when it's easy, huh?
7: 재미 없으면 어때요? 아유, 돌려주면서도 장난은.
8: Aren't you guys forgetting something?
6: 아, 맞다. 우리 친구들한테 X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Big X는 1, 2, X.
8: Small X. One, two, X.
6: It's easy, huh?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열어 3.
1: 반항한다면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면 그만이.

0: 날 쳐!
1: 너도

0: 아쭈! 피해! 물속이었으면 제대로 헤엄도 못 쳤을 털뭉치 주제!
1: 내 새끼들 잘한다!
0: 피하신다! 이건 어떠냐!

몬스터 히어로 4. 힘내라.

0: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멍청한 초록 덩어리한테 지다니! 이럴 수는 없어!
1: 내 몸이 돌아왔어! 얘들아, 나 돌아왔다고! 아이고, 내 새끼!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하! 이게 무슨 소리야? 호비가 어디 갔지?
2: 베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고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어?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3: 뭐 하고 놀까? 저거 타자.
1: 좋아.
0: 좋아.
3: 재밌겠다.
4: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5: 고마워.
0: 자, 간다.
3: 호비, 느려졌잖아.
4: 크랑크랑.
3: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3: 정말?
4: 호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3: 그럼.

0: 힘들었지.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1: 그래.
2: 난 괜찮아.
0: 아니야, 이번엔 뽀비 차례야. 그냥.
1: 그래, 빨리 가자.
0: 뽀비, 준비됐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2: 재밌다.
0: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5: 따라가 보자.
6: 포비!
3: 안 돼!
7: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또 넘어졌네.
5: 통통이네.
1: 이게

0: 무슨 냄새야?
1: 얘들아, 안녕?
0: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2: 어우, 지독해.
1: 뭐, 방귀?
3: 저기...
1: 아,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0: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1: 알았어.
0: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4: 좋아.
0: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어, 그래.
0: 빨리 가자.
2: 그래.
0: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0: 맛있게 드세요.
4: 우와, 맛있다.
1: 역시 루피 요리야.
3: 그럼 나도.
0: 보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0: 왜 그러지?
2: 그럼 왜 그래?
0: 와, 햄이 없잖아.
2: 어떻게 된 거야?
0: 호비 것만 깜빡했나 봐.
2: 집이 흔들렸어.
0: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0: 그런데 호비는 어떡하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호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0: 좋아, 그러자.
5: 난 케이크를 만들게.
6: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7: 나도 좋을게.
8: 다음 날이 됐어요.
0: 호비, 뭐해?
3: 책 읽고 있어.
0: 낚시하러 갈까?
3: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0: 그래. 아, 차차!
3: 왜 그래?
0: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3: 응? 무슨 일?
0: 그런 게 있어.
3: 그럼 나도 도울게.
0: 아니야. 호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3: 어, 그럼 알았어.
0: 잘 다녀와.
3: 해리가 좀 이상하네.
0: 그럼 시작해볼까?
8: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해리, 나왔어. 응?
4: 짠!
3: 우와, 이게 다 뭐야?
0: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6: 근사하지?
3: 날 위해서?
2: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0: 맞아.
2: 화 많이 났었지.
3: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0: 뭐? 방귀?
3: 맛있다. 저기...
2: 뭐야, 또 방귀야?
3: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3: 다들 도망쳐!
1: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3: 알겠어.
6: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0: 신기하다.

0: 고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1: 루피의 특별한 사진.
0: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3: 잘 나왔네.
6: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3: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3: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다.
4: 잘 가.
3: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3: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3: 고마워.
6: 무슨 사진 찍으려고?
3: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3: 응, 기대해.
0: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7: 루피!
6: 우와!
3: 어서 와!
6: 우와!
3: 이게 다 뭐야?
6: 파티를 준비했어.
3: 파티?
6: 응!
3: 사진 찍고 싶어서.
6: 정말 재밌겠다.
3: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3: 잠깐!
7: 어?
3: 아직 먹으면 안 돼.
6: 왜? 배고픈데.
3: 사진부터 찍으려고.
7: 알았어.
3: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말랬잖아.
1: 뭐야야.
0: 그렇게 맛있어?
2: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2: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2: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4: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2: 응, 그럼.
4: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0: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0: 얼리 찍자.
4: 알았어.
0: 예쁘다.
4: 그치? 같이 사진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0: 응. 빨리 와, 루피.
2: 응? 와! 우리야!
4: 어떡해!
3: 야, 잠깐만. 야! 야!
2: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3: 알았어.

0: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1: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2: 루피!
0: 어?
2: 안녕!
0: 안녕? 다들 옷이?
3: 아,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4: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3: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3: 우와! 루피, 어때?
0: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2: 좋아.

0: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 크랑.
2: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3: 아, 사진.
1: 그래, 빨리 찍자.
3: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3: 멋진 노을이네.
2: 정말 예쁘다.
3: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 크랑. 빨리 와.
2: 이게 무슨 일이지?
5: 얘들아, 조심해!
6: 큰일 날 뻔했어.
3: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1: 맞아, 썰매 같았어.
3: 또 타고 싶다.
1: 나도.
3: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7: 포비, 해리.
5: 어서 와.
7: 안녕.
3: 안녕.
5: 루피, 자. 어?
3: 이게 뭐야?
5: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3: 고마워.
1: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

0: 거잖아.
1: 그래, 루피.
0: 우와, 다들 입 좀 봐. 크락크락.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2: 맞아.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0: 그것도 보자. 이게 뭐야? 케이크 납작한 거봐. 크락크락. 그래도 뽀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다른 사진도 보여줘. 우와, 다들 옷이 엉망이네.
1: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0: 맞아. 다음.
2: 얼굴만 찍혔어.
3: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1: 전부 멋진 사진 같아.
0: 정말?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4: 고마워.
0: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4: 좋아.
0: 그럼 끝난다.
5: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

0: 뛰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유나 너!
1: 안 돼! 이렇게 흔들리는 물체를 딛고 올라서면 위험합니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 동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자, 선반장이죠? 근데 선반장에 뭐 맛있는 게 있나? 곰돌이가 영차영차 올라가는데. 오, 흔들 흔들. 오, 안 돼. 오! 선반장에 깔린 곰돌이 과연 무사할까요?

0: 미리야.
1: 막상 사고도 위험하지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는 더 무섭죠. 자, 추락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안녕하세요. DJ 동냥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1: 여러분, 막상 사고랑 추락 사고에 대해 다 살펴봤나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꼭 어른에게 도움 청하기, 그리고 베란다 난간 등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선 매달리지 않기 약속해요.

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 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한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러니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 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 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0: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거보다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입 옆에 꼭 써주기를 바래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버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안 돼. 진정해 얘들아. 하나씩 천천히 옮겨야 해. 알았지?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1: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2: 여기 갇혔어!
0: 준비됐지?
3: 한 발짝 꾹꾹 됐어.
0: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3: 고맙구나.
0: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3: 난 다리만 다쳤는데.
1: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0: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꽤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0: 여인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오!
2: 도와줘!
1: 걱정 마세요! 어?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알았어.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4: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3: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4: 어,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3: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됐어. 문제 해결.
5: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1: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5: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6: 제타, 괜찮니?
1: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중루프 액션!
5: 그렇겐 안 되지! 어때? 좀 어렵지? 가신 꼬마 녀석들 여기 있어.
1: 골든보이, 그만해.

0: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1: 이거 풀어줘.
2: 난 멈춰, 골든보이.
0: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2: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0: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2: 구해줄게, 아리.
0: 너무 느리잖아.
1: 도와줘.
3: 거기 서둘러줘.
2: 하지만 난 지금
0: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1: 후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0: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2: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다.
0: 자.
2: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큐브 액션.
3: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3: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2: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2: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채.
2: 넌 나 못 잡아.
0: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게.
2: 두고 보자고.
0: 저런 막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2: 보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1: 구중 루프 액션!
2: 아리!
0: 뭐야!
1: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2: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2: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익숙.

0: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1: 와, 하늘이 맑아졌어.
0: 야호, 좋았어. 우후! 어? 도니? 무슨 일 있어?
2: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왔

0: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1: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2: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1: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볼래?
2: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1: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3: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4: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1: V트론, 다시 일어나다!
0: 이건 팔 부품인가? 아니다! 다리 같기도 하고. 아, 설명서도 없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하라는 거야?
5: 안 돼. 어? 내 영웅 V트론이 망가졌잖아. 도니, 설마 네가 그런 거야?
0: 아니야. 난 다시 조립해버렸던 중이었어.
5: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
6: 걱정하지 마. 도니는 만들기 전문가잖아. 금방 다시 조립해 줄 거야. 그렇지, 도니?
0: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설명서가 없어서.
5: 내가 도와줄게, 도니. 난 V트론을 매일매일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0: 정말? 고마워, 카즈키.
5: 좋아, 어서 시작하자.
0: 잠깐만. 먼저 안전모부터 써야지, 카즈키.
5: 고마워. 이제 준비됐어. 브이트론 조립 시작.
0: 잠깐. 부품이 크니까 크레인이 필요하겠다. 나와라, 도니의 슈퍼공구 삼정.
5: 멋지다!
0: 그렇지?
5: 아하! 저건 왼쪽 다리야!
0: 알았어! 부품 이동!
5: 그리고 저기 있는 건 V트론의 허벅지야!
0: 좋았어! 그럼 두 부품을 붙일게! 그럼 이건 오른쪽 다리겠네. 됐다.
5: 좋았어. 이제 몸통에 V트론의 머리를 붙이면 돼.
0: 알았어. 항상 그랬듯이.
4: 슈퍼윙스들은 늘 저렇게 영웅인 척 한다니까. 하지만 이번엔 너희 뜻대로 잘 안 될걸?
5: 고마워, 오키 아리. 다시 해보자.
0: 알았어.

0: 야호! 저기 봐요!
1: 스고이! 브이트론이 멋지게 돌아왔어!
2: 지금부터 더 멋진 걸 보여줄 테니 기대해!
3: 부탁해!
4: 응!
3: 브이트론, 멈춰!

0: 순순히 항복하시지.
1: 대체 무슨 일이야?
2: 안돼! 피해! 어서!
1: 고마워 슈퍼유스.
2: 도니를 당장 날려!
0: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끝까지 싸우시겠다? 좋아, 어디 해보자고! 이제 돌려줄게. 겨우 이게 다야?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시시한데.
3: 거기 브이트론의 팔 위에 파란색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 비밀 무기가 튀어나올 거야.
4: 좋았어, 그걸 써보자.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여러 명이 됐잖아.
4: 절대 못 잡을 걸.
3: 바로 그거야. 완벽해.
0: 뭐야? 방패가 있었다고?
5: 방패 길기 액션.
0: 그만해! 멈춰! 우와! 이럴 순 없어! 아!
5: 됐다!
3: 슈퍼윙! 브이트로는 물에 빠지면 망가질 거야!
5: 이런!
3: 멋진 광경인데?
0: 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네. 계획을 바꾸는 게 좋겠어.
3: 뭐야? 골든 보이잖아.
0: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볼까?
4: 브이트론을 물에서 꺼내야 해!
3: 호기! 기다려! 호기! 브이트론! 어떡하지? 안 나와!
0: 드디어 슈퍼윙스의 영웅놀이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3: 아니!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0: 어? 어? 조건!
6: 야호! 브이트론!
4: 브이트론이 돌아왔다! 골든보이! 이번엔 우리 차례야!
0: 하여간 끈질긴 하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혼내주지! 다크 골든 타이탄!

0: 망치 끝내주는데 V트론의 진짜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어. 망치 때리기!
1: 우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반드시 널 이기고 말 거야.
2: 야호! 우리가 해냈어!
3: 마음에 쏙 들어. 브이트론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4: 천만에. 카즈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조립을 완성할 수 없었을 거야.
3: 그래 맞아. 후기, 카즈키를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는 게 어떨까?
0: 좋은 생각이야, 아리. 카즈키, 넌 자격이 충분해.
5: 우와, 정말 신난다.

0: 이거 받아, 카즈키.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어? 브이트로님, 뭔가 변했어.
2: 몸체가 최고로 튼튼하고 강력한 소재인 메타트리움으로 바뀌었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1: 그럼 후쿠오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네. 브이트론 최고!
3: 슈퍼윙스, 이번에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해. 이건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긴 트랩이 분수잖아. 여기서라면 아주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용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마법 기운이야!
1: 코그미가 변했어요!

0: 섬에 피해 있어.
1: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아휴, 편해. 원래 모습으로 있으니 훨씬 마음 편하다.
2: 빨리 해치우지 않고 뭐해? 왜 말을 안 되는 거야?
3: 대하, 찾으셨습니까?
4: 응? 안 실장, 어서 와요. 요즘 이상현상들이 빈발하는데 인간계에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3: 제가 가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4: 그게 좋겠어요.
3: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4: 안 실장, 잘 알겠지만 인간계의 일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말게.
3: 네.

0: 저기 정지! 용아한테는 못 가. 내가 안 보내줄 거니까.
1: 헛소리 마.
0: 릴리리야!
1: 볼레리야!
0: 헛소리 아니라고!
1: 갈게.
2: 안녕. 다녀왔습니다.
3: 어, 그래. 수고했어.
2: 어? 해치가 없어. 나갔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 오늘 포근이 산책 못 시켰는데 나가는 김에 데리고 다녀올래?
2: 포근아, 같이 나갈까? 가자.
4: 윤호야!
2: 어?
4: 포근이하고 산책 가는 거야?
2: 응.
4: 기다려. 포근아, 안녕. 그거 줘봐.
2: 왜?
4: 왜는? 오늘은 누나랑 같이 가자. 출발!
2: 같이 가!
5: 없애버리란 말이야! 내 명령을 따르게 해주마!
6: 이런...
5: 왼발을 안 드는 거야?

0: 어디로 도망간 거냐?
1: 주모!
2: 저쪽이에요!
1: 도망간다!
0: 에? 에? 릴리비야? 용아한테는 못 간다니까 그러네.
1: 비켜! 꼴레리오!
0: 릴리비야!
1: Oh.

0: 심심아, 바람총 준비해.
1: 아, 맞다. 어떤 걸 써야 하더라?
0: 모르겠다.

0: 체.
1: 안 돼!
2: 정신 차려!
1: 안녕, 친구야.
3: 변하니까 더 멋있어졌는데.
4: 도망가자!
5: 누나!
6: 어디 간 거야?
1: 저쪽이야!
6: 가자!
7: 앉혀! 자꾸 어딜 도망가냐? 자!
1: 두목님 도망가요!
5: 저쪽에!
7: 저쪽이라고? 갑자기 뭐냐?
3: 이때다 꼴 내려!
7: 강아지 괴물 먼저 없애주마! 일 일이야!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일단 피하는 게 좋겠다.
1: 가지 마요! 저기다! 영아! 무사했구나!
6: 저런!
2: 알아!
1: 안 돼! 공격하지 마! 용아잖아! 정신 차려! 용아,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넌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8: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피해!
8: 얼레리요!
0: 용아, 너!
1: 아니,
0: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넌... 니들 또 사고 쳤지? 빨리 해결해!
1: 맞다! 심심아! 파란색 맞지?
5: 빨리 발사하라고!
1: 삐요삐요! 아, 난 제대로 쐈는데.
7: 야, 같이 가! 미리야!
1: 오빠! 오빐, 괜찮아?
2: 조종장치를 이겨내다니 대단해!
8: 선계 형사라면 이 정도는...
3: 그런데 나는 왜 공격했어? 어? 말해봐!
5: 보그나! 보그나!
1: 저쪽이다!
2: 보근이 여기 있어!
5: 보근이?
1: 보근이 맞아?
7: 아싸리요!
5: 보근아!
2: 네가 한 거야?
1: 난 저런 거 못하는데.
2: 응?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구조대가 작아졌어요.
1: 아, 아! 모든 대원들은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지하 연구실로 모여주세요.
2: 다들 보면 깜짝 놀라겠지?
3: 진, 어? 우리 왔어.
2: 어서 와, 얘들아.
4: 오늘 또 무슨 일이야?
2: 모두 기대해. 내가 엄청 신기한 기계를 발명했거든. 어? 짜잔! 이름하여 매직 광선 기계!
3: 매직 광선 기계?
2: 응, 여기서 나오는 광선이 물건을 커지게도 작아지게도 할 수 있거든.
4: 정말?
5: 그런 게 가능하다고?
2: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저 곰인형을 작아지게 해볼게. 기대하라고. 모두 잘 봐. 작아져라, 얍!
4: 우와! 정말 작아졌잖아!
5: 진짜 신기한데?
2: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이게 왜 이렇지?

0: 얘들아, 너희 어딨어?
1: 어? 어지러워.
2: 머리야.
0: 얘들아!
3: 진, 너 왜 그렇게 커졌어?
0: 그게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작아진 거야.
4: 뭐라고?
0: 난 몰라.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빨리 기계를 고쳐서 너희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3: 진, 우리 정말 다시 커질 수 있는 거지?
0: 그럼, 그럼. 나만 믿어. 어? 휠러 씨, 무슨 일이세요?
5: 진, 가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와서 고쳐줄 수 있을까?
0: 아, 그게...
5: 좀 급해서 말이다.
0: 네, 곧 갈게요. 얘들아, 휠러 씨에게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우린 걱정 말고 다녀와.
0: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올게. 아! 밖은 너희들한테 위험하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7: 알았어.
0: 다 된 것 같아요. 문이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5: 오, 그래. 오, 이제 되는구나.
0: 별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휠러 씨,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문제가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5: 그래, 고맙다, 진. 뭐가 저렇게 급한 거지?
2: 진은 금방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지?
6: 휠러 씨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나 봐.
8: 그러게.
3: 책상 위에서 도대체 몇 시간 깨냐고!
8: 진이 일부러 늦는 건 아닐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
6: 그래, 헨리. 진, 휠러 씨 일은 잘 해결됐어?
0: 응, 그건 해결했는데 지금은 포스트의 부탁으로 우체국에 와 있어.
2: 뭐? 거긴 또 무슨 일인데?
0: 우체국 기계가 고장나서 급히 살피러 왔는데 이제 겨우 문제를 발견했지 뭐야.
3: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
0: 그게 문제를 찾느라 우편기계를 전부 분해해서 말이야.
2: 그럼 다시 조립해야겠네.
0: 이것만 조립하고 금방 갈게.
6: 알았어.
8: 진이 오기 전에 마을에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긴급 상황이 생겨도 이런 모습으로는 출동할 수 없잖아.
2: 그러게.
3: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나갈래.
2: 헨리, 진이 밖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8: 그래, 우리가 아주 작아진 걸 잊었어.
3: 그래서 나가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작아진 몸으로 구경하는 커다란 세상 정말 신기하겠지? 나 다녀올게.
9: 헨리!
6: 안 돼!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3: 걱정 마.

0: 다녀올게. 우와, 봉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 아니, 내가 작아진 거지? 우와, 신기하다. 우와, 나비다. 나비가 이렇게 꽃구를 먹는구나. 어? 여긴 개미굴이 있네. 어서 들어가시죠. 전 바빠서 다음에 다시 놀러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나기만 한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어? 사마귀? 우와! 엄마야!
1: 어떻게든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걱정돼.
2: 그러게 말이야.
3: 얘들아, 나 좀 도와줘.
2: 무슨 일이야, 헨리?
0: 방금 새한테 공격을 받아서 날개가 망가졌어.
2: 뭐?
3: 나 지금 나뭇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0: 곧 떨어질 것 같아. 위치를 전송할 테니까 빨리 좀 와줘.
2: 알았어, 헨리. 우리가 구하러 갈게. 밖으로 나가야겠어. 모두 날 따라와. 모두 잠수 능력으로 달려!

0: 벨리의 위치를 확인했어. 가자. 애벌레잖아.
1: 벨리,
0: 몸이 풀 속에 끼인 것 같아.
1: 우리가 도와줄게. 자, 그럼 서두르자. 응.
0: 저기, 저 나무 위야.
2: 벨리!
3: 얘들아!
0: 금방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3: 응, 알았어.
4: 근데 로프가 너무 짧아서 나무에 닿지 않을 것 같아.
1: 그러게.
0: 저 수레 위로 올라가서 시도해보자.
3: 좋아.
0: 모두 날 따라와.
3: 응.

0: 조심해!
1: 올려줄게. 꽉 잡아.
0: 응.
1: 헨리 살려!
0: 헨리! 밤까지를 잡아! 금방 올려줄게.
1: 얘들아.
2: 이 정도면 겉들이 버틸 수 있을 거야.
0: 좋아. 내려가자, 엠버.
1: 응. 폴리, 엠버. 이제 안심해, 헨리.
0: 자, 어서 올라가자.
1: 뭐라고?
3: 새가 헨리를 잡아가려 했다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었잖아.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4: 내가 잘못...

0: 잘못됐어. 나만 밖에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진, 많이 화났어?
1: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 전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너희들이 정비실에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야.
2: 미안해.
3: 그나저나 진, 이제 우리를 원래대로 좀 돌려놓아 주지 않을래?
0: 응, 제발.
1: 알았어, 걱정 마. 자, 수리는 다 된 것 같은데. 됐다. 모두 준비됐지?
2: 응, 준비됐어.
1: 자, 거져라, 얍!
2: 야호! 돌아왔다!
1: 얘들아, 도망가!
4: 서동!

0: 성격이 평소 같지 않네. 그러게, 너희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1: 아니, 트랙이 많이 더러워져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더라고.
0: 트랙을 청소할 때가 된 것 같아.
2: 그래? 정말이네. 트랙이 엄청 지저분해.
0: 진, 아무래도 트랙 청소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얘들아,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건 어때?
3: 좋아.
4: 그럼 청소 도구를 가지고 다시 모이자. 지금 상태로는 세제를 써서 깨끗이 닦아내야 할 것 같거든.
0: 맞다. 세제가 없을 텐데. 지난번 청소 때 다 썼거든.
2: 그건 걱정 마. 내가 휠러시 가게에 가서 사올게.
0: 유후! 오늘은 꽤 한가하네.
2: 팅팅! 안녕!
5: 안녕, 캡!
2: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5: 아, 창고 청소를 하느라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지, 뭐야.
2: 팅팅! 그럼 당장 세차장에 가야지!
5: 안 그래도 지금 가는 중이야.
2: 그래? 가만히 있자. 지금 네 상태를 보니 당연히 특별 세차를 하러 가는 거겠지?
5: 특별 세차? 그게 뭐야?
2: 모를 줄 알았어. 특별 세차는 말이지, 네가 직접 세제를 가져가서 원하는 만큼 넣은 후 구석구석 더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특별한 세차라고.
5: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네.
2: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5: 정말? 고마워, 캡.
2: 전만해. 그럼 일단 세제부터 사러 가자.
5: 응.
2: 휠러씨! 안녕하세요!
6: 헬리, 어서 오렴. 오, 저기 캡과 틴틴도 오는구나.
7: 안녕하세요, 휠러씨! 안녕, 헬리!
2: 안녕, 얘들아! 다들 여긴 어쩐 일이야?
5: 세차장 가는 길에 세제를 사려고 들렀어.
2: 난 틴틴이 세차하는 걸 도와주러 같이 가는 길이고.
0: 그렇구나.
2: 휠러씨, 먼지를 아주 깨끗이 닦아낼 만한 좋은 세제 없을까요?
6: 물론 있지. 마침 오늘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 도착했단다. 바로 버블버블 클리너.
7: 버블버블 클리너요?
6: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아주 조금만 사용해도 부드러운 거품이 몽글몽글 나오면서 때가 말끔하게 씻겨내려가고 기분 좋은 꽃향기가 오래오래 감돈다는구나.
2: 거품의 향기까지요?
5: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6: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 세제는 말이지, 청소할 때도, 세차할 때도, 빨래할 때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세제를 여러 개 살 필요가 없어요.
2: 우와, 정말이야? 트랙에 떼도 잘 지워질까요?
6: 그럼, 물론이지. 이건 다른...

0: 대저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이거든.
1: 빨리 주세요.
0: 자, 여기 티틴.
2: 자, 저도요.
0: 여기 있다, 헨리. 야, 주의할 점이 있단다. 세제를 쓰기 전에 다들 사용법을 잘 읽어보도록 하렴.
1: 네.
3: 버블버블 클리너?
2: 플러시 가게에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 다른 세제보다 10배나 깨끗이 닦인대. 그리고 엄청 좋은 향기도 난다고 했어.
4: 그래? 정말 기대되는데.
5: 그럼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훈련장 청소를 시작하자.
4: 나는 헨리랑 엠버랑 흩어진 타이어를 정리할게. 폴리와 로이는 트랙 물 청소를 맡아줘. 알았어?
5: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우와, 정말 쉽게 지워지는데. 로이, 이제 물을 뿌려줘.
6: 알았어.
5: 거품이 점점 많아지네. 로이, 물을 좀 더 세게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6: 폴리, 거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청소를 잠깐 중단해야겠어.
5: 이러다 거품에 완전히 갇히겠어.
6: 폴리! 괜찮아, 폴리?
5: 괜찮아.
1: 얘들아!
4: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6: 이 세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거품을 씻어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1: 뭐?
4: 혹시 우리가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2: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1: 주의사항! 조금만 사용해도 거품이 많이 나오니 정해진 양만 쓰시오. 미안해 얘들아. 휠러씨가 꼭 사용법을 보라고 하셨는데 확인하는 걸 깜빡했어.
5: 괜찮아 헨리. 우리도 사용법을 읽어보지 않았는걸. 그나저나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미끄러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
4: 큰일이네. 물을 뿌리면 거품이 더 늘어날 텐데.
6: 내가 흡입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
1: 우와, 거품이 사라진다.
7: 어서 오세요. 세차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하는 세차 방식을 말씀해 주세요.
8: 특별 세차!
7: 특별 세차를 선택하셨습니다. 선반 위에 세제를 올려주세요.
8: 우와!
7: 세제는 얼마나 넣을까요?
8: 얼마나 넣으면 좋을까?
1: 넌 지금 엄청 더러우니까 몽땅 넣어줘!
7: 네, 몽땅 넣겠습니다. 몽땅 넣었습니다. 그럼 즐겁게 세차하세요.
1: 우와, 드디어 시작이다. 티팅,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난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8: 알았어.
7: 세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8: 따뜻해. 향기 좋다.
1: 좋은 향기. 틴틴이 오늘 날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오빠 앞서서 틴틴!
8: 거품을
7: 씻어내
8: 그만줘.
7: 움직이지.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6: 이제 다 끝났어.
1: 수고했어 로이.
6: 천만에.
2: 그나저나 틴틴도 이 세제를 사갔는데 괜찮을까?
4: 그러게. 사용법을 잘 읽어봐야 할 텐데.
2: 왠지 불안한데.
4: 네, 구조대 진입니다.
9: 진, 큰일 났어. 지금 틴틴이 세차를 하는 중인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
1: 뭐라고?
9: 틴틴이 세차기 안에 갇혀 있어. 빨리 도와줘.
4: 캣! 상황이 심각해 보여.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6: 알았어.

0: 헨리, 서둘러서 탭을 도와줘.
1: 알았어.
0: 앰버, 세차기 전원을 차단해줘. 로이는 나랑 틴틴을 구하자.
2: 알았어.
1: 난 꺼내줄게.
3: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거품을 씻어내고
1: 폴리, 세차기 전원을 차단했어.
0: 좋아. 틴틴, 우리가 곧 구조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4: 폴리, 내가 길을 만들게. 내 뒤를 따라와.
0: 알았어.
4: 틴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5: 그런데 이렇게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5: 부탁해.
0: 틴틴, 천천히 앞으로 나와볼래?
5: 응. 고마워, 얘들아.
4: 천만에.
0: 그럼 어서 나가자.
1: 모두 이만하길 다행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틴틴,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5: 아니야, 날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뭐. 그래도 덕분에 엄청 깨끗해졌어.
1: 그러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0: 그리고 아주 좋은 향기도 나.
4: 맞아.
5: 나도 깨끗해져서 기분 좋아.
1: 그럼 우리 내일도 세차하러 올까?
5: 당분간 세차는 안 하고 싶은데 나 거품에 완전히 질렸거든.
1: 그건 나도 그래.
7: 우리도.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0: 따단 따단.
1: 내 왕바. 이끌어. 내 왕바.
0: 따단. 우리가 여기 오늘 첩보를 하러 왔죠, 친구들.
2: 그렇죠, 그렇죠.
3: 누구를 찾으러 왔는데요?
0: 우리가 누굴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인천 아시아드 종합 경기장입니다. 아, 뭐야?
3: 아, 근데 여기까지 왜 온 거야? 인천에서 재웅이가 뭘 하지?
0: 누나 걔가 뭐 하는 애야?
3: 아니, 근데 좀 친해지지 않았어?
0: 우리 엄청 친해졌지. 야.
3: 근데 왜? 아니, 왜 언니 왜?
0: 대전까지 갔다 왔어, 우리.
3: 아니, 근데 인천 여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0: 내가 사실 알지.
3: 뭐야?
0: 얘가 여기서 전지 훈련을.
3: 그러네. 우리 그 체전이 아마 다다음 주로 난 알고 있거든?
0: 아.
3: 지금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시기라서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닐까.
0: 가보자. 찾아보자.
3: 자, 나 진짜 찾는다.
4: 야, 뭐야. 야, 나도 떨려.
3: 근데 원래 선수들은 팀보 입고 있는데?
0: 와, 대박, 대박. 아니, 나 이렇게 큰 볼링장은
3: 보자고요. 처음 아니야?
0: 저기 코리 아래, 코리 아래.
4: 야,
0: 저기 누가 봐도 국가대표야.
4: 야,
0: 저기 있다, 저기 있다.
3: 나 어떤 장애인지 나 눈치챘다.
0: 어떻게 눈치 챘어?
3: 저기 댄플리픽이라고 적혀 있어.
0: 아, 맞아, 맞아.
3: 지금 공 만지시는 분이죠.
0: 그 사람이 우리 동료 치고는 너무 우리 쳐다도 안 보는 거 아니야?
3: 지금 자세를 잡고 있고요.
0: 한다.
3: 오, 스트라이크.
0: 와, 진짜?
4: 나연이가 찾은 거야?
3: 나 찾았지 않아?
0: 대충 눈치 챘어.
3: 네?
4: 대훈아, 한번 불러봐, 나연이.
3: 내가 여기 있을게. 언니, 내가 불러봐. 나 거기 팔았다.
4: 알아.
3: 내가.
4: 대훈아!

0: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트 도중엔 누가 찾아옵니까?
1: 맞아. 이마. 재우씨 안녕하세요.
2: 재우야.
3: 아, 응원하려고
1: 저희 왔어. 그 영상 통화로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4: 네.
1: 아, 야구장에서.
2: 아, 처음 보잖아요, 둘이.
1: 처음 보는 거여서. 아. 약간 이렇게 보버스랑 합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조금 있는.
0: 생각보다 신분이 엄청 이쁘시고 차가운 도시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2: 아니 근데 재웅아, 우리 오는 거 알고 있었어?
4: 아니요.
2: 왜 이렇게 너 안 놀라?
4: 당황해가지고.
2: 아, 당황하고 맞아.
4: 아니 말을 해야며 왜 안 오?
1: 아, 제가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인사.
4: 아, 맞아, 맞아.
2: 야, 아니 좀 가까이 가봐.
1: 제가, 아니
2: 이렇게.
4: 너가 일로 와.
2: 야, 그래 인사해.
1: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지금 여기서 막냉이를 맡고 있었거든요.
0: 아, 어, 네.
2: 야, 존댓말 쓰니까 되게 약간
4: 말 안 듣네.
2: 야, 너네 팔 친해져.
4: 말 안 듣냐니까. 제가
1: 지금 너 동생이니까.
4: 야, 너 까.
0: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4: 아, 그래.
0: 예, 전화할 시간이.
1: 더 편할 때. 재웅이 편할
0: 감사합니다.
1: 때.
2: 우리 재웅이가 국가대표긴 하지만 또 다른 국가대표분들도 아, 계시잖아.
4: 맞아, 많지.
1: 아니, 선수분들 많으시더라고.
4: 많지.
0: 실제로는 청각장애 선수, 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넘어요.
2: 소개 좀 시켜줘.
0: 그럴까요? 허락 받아야 되는데.
2: 감독님하고
4: 무서워서.
5: 아, 진짜?
2: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
1: 혼났나봐.
0: 하얀 호랑이인데.
5: 하얀 호랑이?
0: 네, 일단 제가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5: 아니, 딱 하얀 호랑이가 계셔. 저게.
0: 네, 준비 다 됐으니까 한번 저희가
1: 네.
0: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0: 어디로 소개해야 되나요? 카메라 이쪽으로 가세요.
2: 소개해주세요.
0: 그래, 안녕하십니까. 얼굴 이름이
5: 오.
0: 네, SOI 이름이 이겁니다.
5: 아, 제가 그냥 수고로 인사했어.
0: 저희 일단 감독님, 다음에 선수님, 다음에 코치님, 코치님, 네, 큰 언니.
6: 와,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이렇게 국가대표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5: 아, 너무 멋지세요. 저 이렇게 가깝게 국가대표를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0: 저는요?
5: 너? 아, 너?
0: 아, 너 잊어버렸어.
5: 이렇게 많은 국가대표 단체분을 만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면 우리 구성원 전체가 다 청각장애인이세요?
7: 선수들은 청각장애인이고요.
5: 아, 네. 네.
7: 저하고 우리 코치님들은
5: 청인.
7: 예, 청인입니다.
5: 아, 그렇구나. 네,
2: 그럼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지만 네. 세밀한 부분은 우리 소통사님이 도와주십니다.
2: 아, 근데 여기 주장은
5: 그럴까요? 이렇게 진짜? 팀이면 주장이 있지 않아요?
7: 주장은 여기.
5: 뭐야? 여기요?
2: 대웅이요.
5: 아니,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은데 왜?
7: 저는 선수들이 뽑았기 때문에.
5: 아, 진짜요?
7: 관여한 게 아니라서.
5: 선수 여러분, 왜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은데 왜 뽑으셨어요?
8: 재웅이를 주장을 맡긴 이유는
5: 네.
8: 재웅 선수가 수화도 잘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전달할 때도 좋고 유용하게 사용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나이도 좀 어려요. 그래서 더 도와줄 수 있어서 서로서로 의사소통 되고 도와줄 수 있어서
5: 알았다.
8: 주장이 됐습니다.
5: 아, 볼링을 잘한다기보다는 잘 알뜰하게 시켜먹으려고. 알뜰하게 시켜먹으려고.
1: 많이 시켜먹으려고.
8: 아니, 시켜먹으려고. 아니에요. 볼링을 네. 제일 잘해요. 볼링을 네. 제일 잘해요.
0: 그랬겠죠, 감독님?
6: 좀 이렇게 케어 같은 걸 좀 잘 하고 보필 이런 거를 잘하는 걸 보면서 주장에도 충분히 잘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납득이 됐습니다.
9: 실력도 실력인데 그 아우르는 능력, 그다음에 비주얼 중요한 것 같아요.

0: 일단 머리 말리고 일단 말을 해볼게. 자, 저 여러분 드라이기 소리가 되게 시끄럽죠? 근데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 지금 보청기를 빼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은 궁금하니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네. 이거를 느끼면 이제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일단 뭐 샤워할 때랑 아니면 뭐 바다 놀러 갈 때랑 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물론 잘 때도 빼고 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한 방수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방수랑 잠깐 물 막아주는 거지 완전한 막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고 샤워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이게 고장 나는 순간 뭐 아마 제 통장은 좀다 털리겠죠. 뒤에 보면 저희가 집을 갖지는 않죠. 사실 제가 지금 합숙하는 중이어서 제가 일단 방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웃어주고. 네. 저 일단 좀 깔끔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지저분한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캐리어 이거 한 저번 대필님비 때 받았던 캐리어서 좀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가방 귀엽죠? 유니폼 많이 웃으라고 했죠? 한번더 웃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지금 훈련할 때 그런 옷이거든요. 이게 모든 종무들이 다 똑같이 입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자, 어때요?
1: 약간 뭐 트로트 가수 같기도 하고.
0: 이런 모자가 있거든요. 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 한글 적혀 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안 쓰고 있냐면 제가 좀 쓰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있고 이제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도쿄 대필림픽에서 찬란히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벌써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고 도쿄 대필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이제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자, 저희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쉽게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0: 해볼게요. 우리 한번 게임을 해볼까 해.
1: 오, 좋아. 네,
0: 그러면 오, 좋아. 여섯 명을 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국대 선수 두 명 데리고 오, 와서.
2: 오, 진짜?
0: 2대 2, 2.
3: 아니 근데 우리
2: 2대 2, 2대 2.
3: 우리 게임 돼?
0: 그냥 하면 좀 어렵고 우리는 카바 스페어만 처리할 거야. 아. 그냥 여기는 메인.
1: 아,
0: 우리는 허범용. 내가 이따 데리고 올게.
1: 어, 아, 그래, 오케이.
0: 얼른 와. 아, 지금 우리 안내하고.
4: 아니 국가대표랑 어.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영광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 맞아 내기 해야지 내기.
0: 내기 해요.
1: 그래 내기. 어 음료수 내기 하자.
3: 커피 내기 커피 내기.
1: 그래.
2: 자 뽑기 뽑기 갑시다.
1: 뭐, 다 남는 거 할게.
2: 아 잠깐만
3: 자리로
2: 갔어. 이거 아직 오픈 전.
1: 자 일단 뭐예요? 네모.
0: 네모.
1: 자 정말 오징어 게임이에요. 아 네모. 이렇게요. 아 우리 정했나 이거.
2: 오,
1: 저는
2: 아, 오, 오, 오, 오 섹시해 섹시한 팀
3: 자연스럽게
0: 볼링 매력
2: 볼링의 매력
0: 매력 어떻게 생각해?
3: 스트라이크가 나왔을 때
1: 아
3: 그 전율
1: 아 스트라이크 아,
2: 스트라이크
3: 아, 그것 때문에 치는 것 같아
2: 느껴보고 맞아. 싶다
5: 스트라이크
0: 약간 손맛이 되게 그것 때문에 계속
2: 아,
1: 아 스트라이크 손맛 이거 나는... 한번 느껴보고 가야지 형 가자 가자
3: 앉아
2: 자 홍윤 선수
1: 갑니다 네. 파이팅 너무 흥분하면 안 돼
5: 진짜 가족들이랑 볼링 친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전인데

0: 근데 하면은 왠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랑이 안 빠질 것 같은 이런 근자감이 있었어요.
1: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어 느낌 아 왜 왜 왜? 왜?
2: 또랑이야?
1: 뭐 하는 거야?
2: 어, 또랑이야. 또랑?
1: 아, 그래도 전부 계획대로야! 그래서.
2: 하나가 남는 이유가 뭐야? 하나. 저 핀 하나만 남았잖아.
1: 그거?
2: 세 개?
1: 너가 못 차서. 너가 못 차서 하나 남아. 아. 아, 야!
3: 부드럽다.
2: 근데 소통을 할 때는 사실 그 재홍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던 것 같고, 어, 만약 이 선수님이랑 우리 둘이 그냥 단둘이 이 팀인데 게임을 해야 된다. 어,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0: 그 맨 끝에요, 누나. 주황색.
2: 이거? 아, 이거? 이거?
4: 아, 알려주지 말자. 근데 어차피 아니, 같은 팀이 아니고.
2: 그래. 알려줘! 야!
1: 니 네 알아서 해라!
4: 한번 도와줘. 야, 우리 옆에 이동하자.
0: 아, 그러자.
5: 이거예요? 7, 7.
4: 이거 왜 알려줬는데? 야. 우리 볼트라면 커피 20잔을 사줘야
0: 갑자기 아. 과연?
6: 과연? 제가 또 살레시오 여고 볼링부의 반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자신이 있었죠. 비록 눈은 안 보여도 내 자세 하나만은 1등이지 않나 자부할 수 있어요.
2: 잘칠 것인가? 아, 잘 쳐. 오. 아니, 언니 잘 친다니까?
1: 어?
2: 오!
1: 와. 이거 평소 어때요?
2: 대박 대박. 아 어려워?
1: 아,
2: 오히려?
7: 야, 원래 이렇게 시합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치는 걸 어차피 칠 거니까.
5: 막내 막내
2: 막내
5: 막내.
2: 아 어떡해. 오 와 와 대박.
1: 여기도 아홉 개야. 여기도 아홉 개야.
2: 대박이다.
0: 나연. 왕십리 스포츠 여왕.
1: 오! 설마.
2: 가라! 와!
1: 와! 야, 이거 끝났다. 야, 너 엄청 잘했다.
4: 열심히
2: 시켜. 어, 뭐야, 야, 너 아, 진짜.
1: 야, 이거 너 진짜 우승하겠다.
7: 자, 여기 표정 보시면 좀 편안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1: 아니, 지금 편안한 상태래요. 편안한 줄 알았는데.
2: 아니, 포커페이스야, 포커페이스.
1: 그래. 지수.
2: 오, 저거 떴어. 와!
1: 기쁘다.
7: 아, 표정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1: 아, 와, 아 표정이 기쁘다. 지금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거?
2: 아, 맞아.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5: 홍윤이 가세요.
1: 아니, 이거 은근히 지금 승부가.
2: 아니, 제가 남겨드리는 게 나아요. 약간 못 치는 게 나아요?
8: 아, 아니요, 아니요. 최대한 많이 쳐두면은 저한테 좋아요.
6: 손실님은 아, 그래도 구화가 인공아우를 또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입모양을 보고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2: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어, 가운데로 가고 있어!
5: 아니, 소리가 안 들려.
2: 어, 아니야.
5: 아니, 소리가 안 들려.
2: 어, 아니야. 마지막에 틀었어.
5: 어,
2: 하나야, 하나,
7: 에이,
2: 오빠.
7: 에이,
2: 하나야.
7: 맨.
1: 자, 자보디 프로 분당에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2: 잘했어, 잘했어.
1: 아, 망했다.
2: 힘이 좋다. 그냥 쫙 잘 논다.
1: 누나,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나 남았어. 지금 세 개가. 두 개만 노리는 게 맞지, 저럴 땐. 어? 어? 어? 아, 미친다. 와. 아, 미친다.
2: 와, 대박.
1: 아니.
2: 와, 대박이야.
4: 와.
1: 저도. 왕십리 스포츠 여신.
2: 아이고, 아이고. 아!
1: 자, 지수 표정 좋은 거야?
2: 지수 지금 손가락에.
7: 표정이 괜찮았어.
1: 야, 지수 어떤 표정이야, 지금?
2: 표정 괜찮아? 괜찮아?
1: 지수 이거 괜찮아. 표정이에요.
2: 맞아요. 와! 와! 이게 낫다!
1: 이 등급의 끝이 어디예요, 이거?

0: 이제 마지막 진짜 이제 너무 아. 치열하게 왔는데 정말 이제 끝이 왔어.
1: 걸었고요. 아, 어? 너무 강하게 걸었어요.
2: 오, 아니야. 그래도 아. 잘 갔어.
1: 좋아, 좋아. 이 정도 오케이.
2: 어, 잘 갔어.
1: 나팅.
3: 좋아, 좋아.
0: 경재요.
4: 좋아. 보여줘.
3: 네, 오케이.
0: 저 마무리도 쉽게 해줬어.
2: 아, 그니까.
0: 저거
2: 아.
0: 못 치면 정말.
2: 아, 아. 하나.
0: 여기 오지 마!
2: 아, 잘해.
0: 내려오지 마!
2: 잘했어, 잘했어.
0: 아, 잘했어.

0: 선생님.
1: 대풀림이 나가라.
2: 볼링은 사실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몇 번 이제 재미로 그냥 쳤었는데 확실히 선수분들이랑 같이 치니까 내 이 승부욕이 불타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더 배우고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다. 역변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

0: 맞죠?
1: 저희 우승!
0: 아, 홍홍팀이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아, 일단 제가 너무 잘 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2: 에? 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제가 잘 커버해서 이기는 거 아닌가요? 저희 형이 좀 뻔뻔하시네요.
3: 지금 어때? 그냥 편했다고. 아,
4: 나 팀원으로 어땠어? 네. 팀원으로 어땠어?
3: 자세가 좋았대요. 오!
5: 저는 이번에 같이 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도 행복합니다. 아,
6: 마음이
7: 행복해.
6: 아내가 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7: 그러네.
6: 되게 많이 챙길 수밖에 없어요.
7: 행복하면 됐어.
8: 저는 졌지만 국가대표랑 같이 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일부러 져줬어요. 우리 동생들을 위해 내가 커피를 사주려고.
7: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9: 편하면 하나하나 같이 내도 올라가도 괜찮아. 본인이 편하게.
6: 우리도 여쭤보고 싶다.
7: 감독님.
10: 혹시 저희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6: 괜찮으세요?
10: 저기 잠깐.
7: 아, 너무 열정적이게
10: 그러니까.
7: 선수분들을 지도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감독님은 이렇게 청각장애 선수분들.
11: 시각?
6: 아, 진짜?
11: 직접? 내면 지체까지 다.
6: 오, 아, 진짜? 아니, 우리 다 있잖아. 우리
10: 그럼 혹시 시각장애인 선수는 안 필요하세요?
11: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10: 아, 진짜요? 아,
7: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이렇게 시각도 되는 종목이 있고.
11: 장애인 그 스포츠 종목 중에 전 유형이 참가하는 종목이 수영, 육상, 네. 볼링. 아, 네.
7: 세 가지 맞아요. 네,
11: 세 가지. 네, 볼림픽에 이 그 참여하는 선수들하고 비장애인하고 겉보기에는 아 저분이 청각인가 저 비장애인인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6: 지금도 사이클 쳐보고 싶어.
7: 너무 잘하시니까.
11: 청각 선수들은 이 달팽이관 손상에 의한 그게 가장 특징이 있어요.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귀인 감각이 좀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기량을 나타내고 근데 이제 그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6: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우리나라 볼링 위상은 어떤가요?
7: 그러니까.
6: 어느 정도로?
11: 세 번 연속 네. 종합 우승을 하고
6: 있어요. 진짜요?
11: 오. 지금까지는 오, 진짜. 금메달이 총 12개 중에 네. 6개를 땄어요.
10: 와, 얼마나
7: 대박.
10: 지금

0: 했었거든요.
1: 전맹 선수들은 그 하는 경기 가이드레일이 있어요.
0: 가이드레일, 맞아. 가이드레일.
1: 가이드레일을 잡고 공을 던지게 돼 있고, 네. 던지는 순간은 가이드레일을 놓고.
0: 근데 저시력 분들은 그러면 레일이 없어요? 가이드레일이? 네.
2: 정상적으로 똑같이 쳐요. 이분들하고 똑같이 쳐요.
0: 아, 진짜요?
2: 네, 아니, 정확한 건 아니에요.
3: 장애 박사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감독을 하도 오래 하셔야
4: 되세요. 감독님. 지체 절단은 없나요? 지체 절단? 상체 절단.
1: 네, 있어요.
4: 하체 절단도 있어요? 와우.
3: 그래, 아니.

0: 웅이 차례다, 웅이 차례야.
1: 재웅 차례야?
0: 웅이야, 보여줘.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2: 화이팅!
0: 들었어.
1: 들었어?
0: 괜히 우리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니까, 야. 쟤는 그러니까. 긴장하면 안 되는데.
0: 웅이야, 보여줘. 주장. 주장.
3: 야!
2: 대박! 나이스!
1: 나이스!
2: 나이스!
1: 나이스.
2: 가래 봐, 가래! 그러면 이제 뭔가 감독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댄플릭빅 올해인데 약간 목표?
1: 올해 목표는?
0: 네, 올해 목표! 올해
4: 지금 현재 목표는 금메달 3개.
1: 금메달 3개.
0: 7개 중에 3개.
1: 네. 3개.
0: 거기 재웅이가 몇 개 한번 해볼까요?
4: 거의 3개 아닙니다.
0: 아, 3개!
1: 아, 3개!
4: 왜냐면 총 1인당 4관왕까지 가능하거든요.
2: 아, 아이, 그러면은 저기
1: 재웅이가 3개
2: 맞죠? 목표를 4개를 담아야 3개를
4: 담는 거예요. 재웅이한테
0: 4개.
2: 아, 저희 4개. 4개?
4: 한번 해볼게요.
2: 네, 아니.
5: 사실은 한 개만 딸 생각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은 겸손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안전 대위, 다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종합 우승. 제가 주장으로서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희 커피 시킨 거 이거 가져가면 될까요?
6: 아,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이거 좀 보실 수 있나요?
7: 이 커피 값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1: 네, 출연료에서 까주세요. 70입니다. 제가 뒤로 따라갈게요. 아, 이렇게 붙어서 가면 되겠다.
6: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앞에만 사람만 있어주면 돼요.
1: 네. 어, 이렇게 걷는 것도 처음이다.
6: 걸어야 돼.
5: 와.
1: 와~ 우리, 네. 우리 고해내는 거 보여?
2: 아, 뭐야. 뭐야, 뭐야.
8: 감독님.
9: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2: 여기. 와.
5: 2025. 도쿄 대패올림픽
10: 코리아 파이팅!
2: 금메달 4개!
1: 4개!
1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할까 보고 노래 할까?
1: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가 본데요. 오, 장난감 신호에 맞춰서 우네요. 와, 똑똑하다.
0: 작게 작게 작게 작게 효과 작게 작게 작게.
1: 오, 말을 진짜 알아듣고 하는 건가? 이번엔 냉장고에서 치즈를 한 장 꺼내는데요.
0: 코코, 이거 엄마 갖다줘 치즈. 오케이.
1: 엄마한테 일단 가야 해요. 엄마한테 가는 것 같은데?
0: 엄마 갖다줘. 엄마.
1: 우와, 엄마 진짜 주세요. 똑똑하다.
0: 그렇지.
1: 자, 이번에도 엄마한테. 이거 근데 알고 보면 코코가 엄마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0: 엄마 주세요, 치즈. 엄마 주세요. 코코야, 물어서 일로 와. 아빠.
1: 이번엔 아빠예요.
0: 엄마 갖다 찔러 오세요. 일로 옳지, 옳지.
1: 이번엔 방향이 달라. 진짜 아빠한테 가는 것 같은데? 기특하다. 와.
0: 아빠 까주세요.
2: 아유, 우리 코코 착하네.
1: 가족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배달하는 코코. 앞으로도 화이팅!
3: 장문아. 아웅.
1: 이번에도 말을 알아듣는 친구인가요?
3: 아웅.
1: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4: 좋아하네.
1: 양군을 위해 새 장난감을 준비한 아버님. 양군이도 마음에 드나 본데요.
4: 더 길 텐데. 양군아, 트리트 더블 해보자. 자, 시작.
3: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1: 아버님 손목 스냅이 아주 현란하신데요. 점프. 와, 진짜 높이 뛴다.
3: 오쇼. 오케이. 하나, 둘, 셋.
4: 오쇼.
3: 우와.
4: 잘했습니다. 트리트 더블 짱. 양군 최고.
1: 장난감을 물고 어디론가 향하는 양군. 밥 먹던 아버님 앞으로 갔네요.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거죠? 양군이가 밀당을 할 줄 아네. 셋 나올 때까지 장난감을 놓을 수가 없잖아.
4: 양군아, 벌레 잡아.
1: 양군이에게 내려진 특명, 벌레를 잡아라.
4: 네, 벌레 잡는다.
1: 그동안 갈고 닦은 점프 실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양군이도 지금 엄청 진지한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잡았다! 와, 벌레 잡는 폼이 예술인데요. 때론 카리스마 있게, 또 때로는 이렇게 엉뚱발랄하게.
5: 이건 뭐해?
1: 양군이의 매력은 끝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가족들의 영원한 재롱둥이가 되어줘.
6: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다. 집중해, 집중하라고.
1: 그래, 집중해야지 볼일 보는데. 이번 주인공은 변기 위에서 볼일도 잘 보는 녀석 꽁치인데요.

0: 허리 힘준 것 봐. 집중했네. 완전 집중했어. 오, 잘한다, 꽁치. 그렇지. 시원하다, 꽁치야.
1: 자세, 조준, 압력 완벽했어.
0: 올해 화장실 쓰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기처리 제스처까지 아주 야무지게 하는데요. 와, 이게 뭐라고, 왜 멋있는 거야?
1: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느낌하니까.
0: 다음은 러블리한 매력이 넘치는 블리. 블리도 자랑할 만한 장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물구나무 서기. 와우! 90도 직각으로 들어올린 저 뒷발 좀 보세요. 오, 이 친구 폼이 엄청 힙한데요? 그런데 이 물구나무 서기 출처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볼일 보고 나서 임팩트 있게 뚝!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엔딩 퍼포먼스 선보이는 블리. 뒷발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고! 찰나의 중간이라 아쉽다고요?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물구나무 서서 앞발로 걷기까지. 와, 엄청나죠? 이 정도면 블리배에 복근 있을 것 같은데. 블리만의 특별한 볼일 보기. 참 잘했어요. 마지막 주인공 금동이. 이 친구도 엄청난 장기를 가진 친구라고 하는데요. 저기, 근데 근동씨, 저 장기 좀 보여주실래요? 혹시 누워있는 게 장기는 아니죠? 어머, 코를 너무 시원하게 군다. 확실히 잠이 많은 친구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간식을 굳이 입에 물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뭔가 좀 특이한 매력이 있긴 있어요.
2: 근동이요?
0: 자는 중에도 꼬박꼬박 대답하는 모습인데요.
2: 근동이요? 냥? 냥?
0: 그렇다고 얌전한 고양이는 아니에요. 화나면 덤빕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좀 얄미운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자자, 드디어 장기를 선보일 타이밍인가요? 자, 열었고요.
1: 어머나, 아유, 이거 갑자기 왜 다쳤냐, 뭐지? 이번엔 냉장고 문 열기 도전! 아, 좀만 더, 이, 어?
3: 키가 조금 늦었어.
1: 아니야, 할 수 있어!
0: 뭐지? 똑똑한데 허당인 이 녀석? 금동아,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
2: 여기 있다.
0: 오, 야바이 게임? 그릇 두 개 중 하나에만 사료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담보네? 오, 정답! 자, 이번엔 그릇 3개의 도전. 아까보다 더 복잡해졌고요. 이건 저도 놓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됐지? 진짜 금동이의 선택은? 어? 와우, 정답! 반전 매력까지 겸비한 똑똑한 천재 고양이 금동이. 박수!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우리 지구는 아름답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야생은 귀중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연현상에 의해서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든 위기에 신음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서식지를 둘러보고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흰 모래밭이 펼쳐져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은 한번 보면 떠나기 싫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죠. 그런데 수십 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닷가에 자리한 집은 대단히 매혹적이죠. 문제는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에 지나치게 근접한 집이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폴 리우 박사는 해수면 상승 문제를 연구 중이죠. 80만 년 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패턴을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0: 사실 해수면 상승이 문제인 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잖아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팽창하고 있고 원래 얼음 형태로 있어야 하는 물이 녹아 풀려나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유가 뭐죠? 기후 변화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죠?
1: 핵심은 바로 기온입니다. 꽁꽁 얼어있던 얼음을 녹여 갖가지 변화를 유발하는 아주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인자죠.
0: 지난 80만 년에 걸쳐 CO2, 즉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때마다 기온도 상승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1: 이산화탄소가 급속도로 증가한 건 1960년대부터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활동을 그 원인으로 보고

0: 오고 있죠.
1: 그렇다면 화석 연료 탓이군요.
0: 맞습니다.
1: 석탄, 석유.
0: 네, 우리가 모는 자동차.
1: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정상적으로 변동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었네요. 지구가 호흡하는 것처럼요.
0: 심장박동 같죠?
1: 우리하고 비슷해요.
0: 맞아요.
1: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니까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편차가 약 100ppm 정도였네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가 100년 동안 두 배로 만든 거고요.
0: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1: 폴은 연구의 많은 부분을 사주섬에 할애하고 있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주섬들은 본토와 평행을 이루며 폭풍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개발된 상태.
0: 여기가 노스 탑세일 비치인데요. 이건 2008년 10월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여기 해안선을 보세요. 해변 가까이에 집이 있어요. 자, 이어서 그 이듬해를 한번 볼까요? 2009년 10월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해변의 집들이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여길 보세요.
1: 네.
0: 아, 잘 보세요. 이건 2017년 2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해변 자체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죠?
1: 와, 이건 우리의 생활이나 생계수단 따위가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군요.
0: 맞습니다.
1: 위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현장에 가서 마주한 광경은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게 해주었죠.
2: 지금 저기 보이는 집들은 앞에서 두 번째 줄이었어요. 맨 앞에 있던 집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1: 오스틴 피어스는 폴 리우 박사 연구실에 속해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오늘은 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참이죠.
2: 기준점을 정해놓고 해변을 따라 이동하면서 측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그는 몇 주씩 간격을 두고 같은 지점에 나와 물이 지난번에 비해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지난 20년간 이 지점에서 사라진 해안선의 너비는 무려 약 200m. 축구장 두 개가 없어진 셈이죠. 썰물 무렵의 풍경으로 미루어 이곳 집들에게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그냥 바로 보여요. 집 아랫부분이 완전히 먹혀 들어간 상태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기둥 아래쪽에 조개가 붙어 있어요.
1: 위쪽에 유명한 해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바닷가에 바싹 붙여 지어놓은 집은 몇 년 후면 바다에 자리를 내줘야 하죠. 폴은 이런 상황을 널리 알리고 해안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직접 보여주고 있듯이 바다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위험하죠.
0: 우리 힘으로는 자연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변화를 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걸 명심하고 자연에 대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완충지대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줘야 합니다.
1: 곧이어 기름 유출을 관리하는 혁신적인 장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유타주로 자리를 옮겨 갑작스런 개발 위기에 처해 있는 귀중한 자연의 보물을 만나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기름 유출 사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에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현재 마이애미 대학교에서는 이런 초대형 환경 재난에 대비 혁신적인 첨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죠. 수백만 갤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고. 이런 재난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미래에도 일어날 예정입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세드릭 기언드와 로라 브라켄이 카스라는 연구팀에서 일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
3: 카스는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데 해류를 연구하고 기름 유출 사고 시 오염물질이 바다에 어떻게 퍼지는지도 연구해요.
1: 카스가 결성된 계기는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 호 사고 직후로 바다에 쏟아진 기름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아내려는 목적이었죠. 해수면에 떠 있는 기름과 수중의 기름은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연구팀은 드리프터라는 기구를 고안해냈죠. 이 기구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름이 각각의 수심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측정합니다.
4: 여기가 맨

0: 윗부분인 부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연결되는데 이걸 드로그라고 불러요. 판처럼 생겼는데 조립이 가능하죠. 이건 닷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드리프터를 물에 넣으면 여기 이 정도까지 푹 잠겨요.
1: 생분해성 물질로 제작된 드리프터에는 각각 GPS가 설치돼 있어 추적이 가능하죠. 이번엔 드리프터를 시험할 차례인데요. 연구팀이 찾아온 곳은 이곳 대학 캠퍼스 산하 서스테인 랩. 이곳의 수조를 활용하면 수면과 수정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드리프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리프터가 물에 들어가 움직일 때 드리프터를 미는 바람이나 파도의 세기만 측정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수면과 수중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2: 지금 보시면 수면 아래에서 드로그가 드리프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품 사이의 연결이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윗부분이 파도에 따라 흔들릴 때 아랫부분이 영향을 덜 받고 해류를 탈 수가 있죠.
1: 서스테인 랩을 관장하는 브라이언 하우스의 임무는 드리프터가 대양에서 제대로 기능할지 살펴보는 것.
2: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름은 바다 표면에 떠있는 기름뿐입니다. 그거 말고도 태양광선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변질된 채로 각기 다른 수심에서 이동하는 기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하스 측은 멕시코만 부근에 집중적으로 드리프터를 띄웠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자 앞으로 유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졌죠.
2: 이전까지는 시간이 흐르면 바다에 쏟아진 물질이 분리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1: 2018년 카스 측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수면 1.3cm 아래의 해류가 수심 9m의 해류보다 무려 4배나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유출된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게다가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드리프터를 잘 활용하면 플라스틱이 어떤 식으로 바다에서 떠도는지 그리고 마이마이 같은 물고기가 어떻게 조류를 활용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더욱 발전할 테고 그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바다에 대해 더욱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계속 바다를 더 깊이 연구해서 바다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 곧이어 100만 에이커가 넘는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맹금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도 만나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현상도 야생의 서식지를 위협하지만 우리 인간의 활동 또한 그에 못지않게 위협적인데요. 미국 유타주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에서 멋대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때묻지 않은 자연적, 문화적 보물이 만신창이가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고장 중 하나죠. 자연이 조각한 사암이 펼쳐놓는 풍경은 장관입니다.
4: 지금 보이는 저 경관은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된 지형이죠.
1: 원주민 문화 또한 유서가 깊은데요.
5: 조상의 발자취가 남아있어요.
1: 유타주는 곳곳에 빼어난 풍광을 품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곳 베어스 이어스도 그중 하나죠. 지난 2016년 유타주 남서부 중 130만 에이커가 국가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선 시추나 채굴 그리고 각종 개발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의미죠.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자연을 잘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0: 우리에겐 이 땅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어요.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베어스 이어스와 그 부근의 자연을 돌봐왔습니다. 그들이 이곳 지킴이에요.
1: 그러나 보전구역으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나자 보호조항이 삭제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땅의 80%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베어스 이어스의 보존구역이 원래 130만 에이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에이커로 줄어들었죠.

0: 스콧 그로우는 지난 40년을 유타 남부에서 보냈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곳이에요. 고요가 깃든 곳이죠. 이런 곳을 잘 보존해두지 않으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0: 그는 현재 유타 남부 황무지 연합과 함께 시추와 채굴 그리고 개발을 막는 보호조항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1: 이곳은 특히 남부지역은 인간이 무려 1만 년이나 살아온 곳입니다. 협곡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그들이 남긴 공예품 조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협곡 곳곳의 거주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2: 유적만 남은 이유는 가뭄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0: 베어스 이어스는 경제 개발과 보존 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들에게 보존은 문화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3: 베어스 이어스는 신성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도 올리고 의식도 치르거든요. 자연적인 면으로도 문화적인 면으로도 잘 지켜온 곳이에요.
2: 저는 고대 푸에블로족의 직계자손입니다. 우리 푸에블로족이 지은 건축물인 기반은 애리조나에서 뉴멕시코까지 남아있어요. 피라미드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죠. 이런 유산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0: 베어스 이어스, 즉 곰의 귀라는 지명은 나란히 선 꼭대기가 평평한 두 언덕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과거엔 족장들의 회의 장소로 쓰였으나 지금은 이 신성한 대자연의 땅을 오래도록 보존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는 이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어스 이어스를 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만약 개발이 시작된다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곳에서 자란 이들은 땅에 애착을 갖고 그대로 보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정까지 들고 간 건 물론 대중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1: 이곳은 원래 이랬어요. 수십억 년간 개발과는 거리가 먼 야생의 땅이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보존할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건드려서 침식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2: 지금은 법정과 교실이 전쟁터예요. 무기는 펜과 컴퓨터고요.
0: 곧이어 한때 이동하는 맹금을 위협했던 곳이었다가 지금은 안식처가 된 곳을 찾아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동물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이죠. 무분별한 사냥은 동물들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망쳐놓기도 하는데요. 평화로운 산정의 전망대. 오늘 같은 날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호크산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맹금을 관찰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두 마리가 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4: 네, 맞습니다. 녀석들은 날개를 치지 않아요. 기류나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여기 주변을 날아다니죠.
0: 연구팀의 일원인 생물학자 JF 테리엔이 자그마치 4개월에 걸쳐 매일처럼 이 전망대에 오르는 이유는 매와 독수리 등 이동하는 맹금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크산의 이상적인 환경이 1년 내내 맹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4: 여기서 몇 킬로미터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냥 가면 계속 날개를 쳐야 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산의 굴곡을 타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동하는 새들을 끌어들이는 게 다름 아닌 이 산의 지형이네요.
4: 네, 정확합니다.
0: 오늘날 호크산은 맹금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기능하고 있죠.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5: 호크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 1934년 로잘리 에지에 의해서였죠.
0: 1934년이요?
5: 네, 맞아요. 예전엔 사냥꾼들이 산등성이를 타고 와서 맹금을 사냥하곤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활동가인 로잘리가 사냥을 막아야 한다고 나섰죠.
0: 로잘리는 2400에이커의 땅을 사들여 금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는 이동하는 새들에게 완벽한 이동로가 되어주었죠. 산을 타고 넘는 바람 덕분이었는데요.
5: 여기선 아주 먼 거리도 문제없이 이동합니다.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날면서도 날개 한번 칠 필요가 없어요.
0: 힘을 아낄 수 있겠군요.
5: 많이 아끼죠. 모든 동물은 에너지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여기서 아껴둔 힘으로 멀리는 남미까지도 날아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죠?
0: 놀랍네요.

0: 포크선은 일반에 개방돼 있어서 새를 관찰하고 싶은 이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데요. 우린 에렌 브라운을 만나 아주 특별한 새 한 마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포크선에서 드디어 새를 만나게 됐네요. 아, 보세요. 나왔어요. 와, 지금부터 얘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혹시라도 새가 놀라면 안 되니까요. 맙소사, 정말 근사하네요. 와,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데리고 온 건 매목수리과의 아름다운 종, 붉은 꼬리 말똥가리.
1: 2015년에 펜실베이니아 이리에 있는 동물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녀석이 안타깝게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서 동물보호소로 데리고 와서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 말이 20년 동안 여러 동물을 다뤄봤지만 이 붉은 꼬리 말똥가리처럼 차분한 녀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로 가서 이 녀석을 직접 만난 뒤 호크산으로 데려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로 했죠.
0: 오른쪽 날개가 약간 늘어져 있는데 사고 때문인가요?
1: 네.
0: 그럼 못 날겠네요.
1: 네. 어깨뼈가 탈구된 상태라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야생에 풀어졌다면 큰 문제가 됐겠죠.
0: 붉은 꼬리 말똥가리는 꼬리의 붉은 깃털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특징도 지니고 있는데요.
1: 배에 무늬가 있어요. 이 녀석한테도 있죠. 사람들한테도 길을 가다가 큰 새를 봤는데 배에 널찍한 허리띠 같은 무늬가 있으면 그게 붉은 꼬리 말똥가리라고 알려주곤 해요.
0: 이 붉은 꼬리 말똥가리는 호크산의 목표를 상징합니다.
1: 로잘리 에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직 흔하게 볼 수 있을 때 보호해야 한다. 붉은 꼬리 말똥가리도 아직은 여기서 흔한 종이에요.
0: 기다리지 말자는 거군요. 멸종 위기에 처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아예 그럴 일을 만들지 말자는 뜻이네요.
1: 맞아요.
0: 멋져요. 호크산이 처음부터 목표로 삼은 건 새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땅을 안전한 서식지로 바꿔놓자는 거였죠. 그 선견지명 덕분에 많은 맹금이 이 지역을 보금자리로 삼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날개를 쉬어가는 기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몇 에이커의 생태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가죠. 수십 킬로미터나 수천 킬로미터가 필요한 동물도 있고요.
1: 네.
0: 따라서 자연을 되도록 그대로 보존해야만 보금자리로 쓰든 기착지로 쓰든 할 수 있죠. 환경 보호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서식지를 보존하는 건 필수예요.
1: 우리도 땅을 보존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새들을 보존하고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어요?
0: 위기에 처한 서식지가 많죠. 그런데 다행히 여긴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도 이런 식으로 산 하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게 동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가 정말 멋져요.
1: 감사합니다.

0: 이 세상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급격한 변화로 위기에 처해 있죠.
1: 자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2: 이 지역엔 수천 개의 거주지와 공예품이 흩어져 있어요. 전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겐 신성한 것들이니까요.
0: 다행인 건 너무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보려 애쓰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3: 이곳은 영구 보존돼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해요. 20년 후건 100년 후건 간에 언제든지 오면 같은 땅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1: 수색 및 구출 작전에도 기름 유출에 대응할 때도 좀 더 나은 예측이 가능해질 겁니다.
4: 지구상에 이런 곳은 다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키고 보존해야 해요.
0: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 그건 바로 자연과 야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 아닐까요?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를 조종하는 건 누굴까요? 로켓 발진을 생생한 사진에 담는 건 누굴까요?
1: 로켓 발진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요.
0: 우주 산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보낼 물품은 냄새 검사도 거치죠. 우주 탐사가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일자리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저널리스트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려운 과학 지식을 보통 사람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죠. 제 친구인 팀 도드도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평범한 우주비행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친구랍니다. 여긴 아이오와의 시더폴스, 팀이 일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가볼까요?
2: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0: 팀은 진정한 우주 탐사 많이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열의가 넘치더군요.
3: 네, 그럼 시작할까요?
0: 팀은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방송 시작 1년도 안 돼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죠. 자, 이곳이 우주 탐사 마니아 팀의 일터입니다. 알고 보면 팀의 집 2층이고요. 네. 여기서 뭘 하시죠?
3: 간단히 말하자면 이 방에서 하루에 95% 정도를 보내요. 이 방에서 영상도 편집하고 대본도 여기서 쓰고 촬영도 하고 생방송도 하거든요. 물론 놀기도 하죠. 소소한 우주 탐사 놀이를 해요.
0: 방에 있는 물건들만 봐도 팀이 우주 탐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겠더군요.
3: 진짜 아끼는 걸 보여드리죠. 두 번째 머큐리 미션 당시의 사진이에요. 우주비행사 거스 그리썸이 지구 주위를 돌고 돌아왔었죠. 착륙 직후 캡슐은 가라앉았어요. 배수가 불가능할 뻔했죠. 해치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썸도 같이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했어요.
0: 그런데 사진은 어떻게 살아남았죠?
3: 그 미션에 쓰인 우주선의 캡슐이 1990년대 후반 심해에서 인양됐거든요. 바다 밑에 잠들었다 올라온 필름이죠.
0: 대단하네요. It's almost here. 우주 탐사를 향한 열정은 팀의 직업이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죠. Now this is the one that you're looking for. 그 채널의 인기가 올라가자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팬들이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채널 운영을 위해 회사도 세웠다고 하네요.
3: 이 위에 스위치가 있어요.
0: 네, 켜졌어요. 자기 집 2층에서 팀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죠.
3: 여기 앉아서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하루에 95%쯤 될걸요?
0: 팀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저도 출연을 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범한
0: 반가워요.
3: 우주비행사 팀 도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제 친구 에밀리 캘런드렐리가 와주셨죠.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밀리하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질의응답 비슷한 걸 해볼까 합니다.

0: 에밀리도 과학 저널리스트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죠?
1: 네.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프로그램에 녹여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죠. 팀은 우주 탐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일을 하고 계시고요.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틈틈이, 팀은 사진과 포토샵 작품들도 선보이고 있죠. 극적이고 코믹한 사진들을 공개하는데 주제는 물론 우주입니다. 대부분은 우주비행사 복장의 팀이 등장하죠.
0: 주황색 우주비행사 옷을 입고 10개국 정도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돌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요. 평범한 우주비행사란 말은 궁금증을 불러오죠. 지구에 발이 묶였나? 비행은 해봤나? 비행을 못해 슬픈가? 같은 의문이요. 처음엔 제가 사는 아이오와주에서 우주 탐사와 관련된 걸 체험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얼마가 지나자 그 일에 매달려 살고 있더라고요.
1: 팀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네요. 저도 들어가는 사진을 찍는 거죠.
0: 됐어요.
1: 팀하고 제가 맡은 역할은 화성에서 살아가는 우주비행사입니다. 팀의 설정에 따르면 저희는 뭔가가 잘못돼 화성에 발이 묶이고 말았죠. 하지만 용맹하게 살아남았다는데요.
0: 아주 멋질 거예요.
1: SF영화 마션에서 영감을 받은 사진이기 때문에 팀하고 전 외계 행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자를 심는 포즈를 취하기로 했죠. 그렇게 탄생한 사진 지금 공개됩니다. 다음 이야기,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는 누가 조종할까요?
2: 로봇을 조종할 땐 명령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화성까지 보내야 합니다.
1: 나사가 가장 최근에 화성으로 보낸 탐사차는 큐리오시티죠. 큐리오시티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날아갔습니다. 화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 탐사차가 화성 표면을 잘 돌아다니려면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큐리오시티의 운전사들을 만나기 위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찾아왔죠. 로보탁 박사 벤디 버마가 소속된 과학자 팀은 큐리오시티의 작동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큐리오시티 운전사의 하루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2: 출근하면 화성에서 전송된 영상과 데이터부터 검토해요. 그리고 팀원들과 의논을 하죠. 각자가 생각해둔 걸 이야기해요. 어디 어디에 로봇팔을 쓰고 싶다거나 어떤 지점을 분석하자거나 구멍을 뚫어서 샘플을 채취하자는 식의 의견들이죠. 탐사 로봇을 조종할 땐 명령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화성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그럼 탐사 로봇은 명령대로 움직이죠.
1: 큐리오시티가 화성 탐사 임무를 시작한 장소는 게일 크레이터였습니다. 호수가 존재했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첫 번째 탐사 장소로 선정됐죠. 큐리오시티는 게일 크레이터의 모래 언덕과 암석을 누비며 과학자들이 명령한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2: 탐사차 운행이란 표현을 쓰지만 그 안에는 로봇팔을 작동시키는 일이나 샘플 채취도 포함돼요. 화성의 환경은 혹독하죠.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은 표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저희는 큐리오시티에 명령을 내려서 표면에 샘플 채취용 구멍을 뚫고 샘플을 채취해 처리를 한 다음 분석장치에 보냈죠.
1: 그 다음에는 크레이터 안에 형성된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운트 샤프라는 곳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뭔가 부서져서 수리를 해야 해도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2: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고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부서지거나 고장이 날 경우엔 곧바로 차선책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1: 큐리오시티는 게일 크레이터에 호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줬습니다. 점토를 이루는 광물들을 찾아냈고 암석들도 확인했죠. 사암, 이암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수천만 년 동안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따뜻한 호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큐리오시티 이전에도 나사는 세 종류의 화성 탐사차를 파견했습니다. 1997년에 소저너가 최초로 붉은 행성의 표면을 탐사했죠. 2004년에는 화성 탐사차 두 대를 더 보냈습니다. 오퍼튜니티와 스피릿이었죠. 오퍼튜니티는 14년이 넘게 화성 표면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화성 탐사차 운행에도 참가하셨나요? 탐사차 운전 경력을 말씀해 주세요.
2: 처음 운행에 참여한 화성 탐사차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였죠. 거기서 탐사차 운행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큐리오시티가 착륙하자 큐리오시티 팀으로 옮겨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맡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차를 보낼 때마다 인류는 조금씩 더 깊이 화성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할 수 있죠.
1: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화성 탐사 로봇을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2: 학생들은 정말이지 로보탑하고 우주 탐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화성 탐사차들과 함께 성장했다고 말해요. 화성 탐사차가 찍은 사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마다 열광적인 반응이 돌아와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나사가 보낸 화성 탐사 로봇들을 친구로 생각하죠. 탐사 로봇들의 여정을 늘 지켜본대요. 정말 기분 좋죠.
1: 그렇겠네요. 곧이어 로켓 발사의 순간을 이 멋진 사진들에 담아낸 사진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3: 보통은 원거리 촬영 카메라 3대를 준비해요. 삼각대에 올리고 여기 사운드 트리거를 설치하죠.
1: 우주 탐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에서 파생된 독특한 직업들을 알아보는 중이죠. 로켓이 하나씩 발사될 때마다 우리 눈앞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이 하나씩 열립니다. 이 역사적 순간들을 선명하게 포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카메라를 쓰는 거죠.
3: 이 작업에 모든 게 좋아요. 사진 촬영, 직접 현장에 가서 발사를 지켜보는 것. 뭘 보여줄지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제 사진엔 로켓 발사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 일에 정말 애정을 느껴요.
1: 폴린 에컬리는 로켓 발사 장면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입니다. 미 서부 해안 발사장들이 주 활동 무대죠. 폴린은 10대 시절부터 사진 촬영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로켓 발사를 직접 본 후였습니다.
3: 제가 본 첫 로켓 발사는 토양 수분 측정 위성을 발사할 때였어요. 로켓은 3, 4초 정도가 지나자 구름 너머로 사라져버리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전 말했죠. 진짜 멋지다.
1: 폴리는 프리랜서 사진작가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한 민간 우주개발업체에서 로켓 발사 사진을 전담하고 있죠. 로켓 발사 순간을 촬영하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보통은 원거리 촬영 카메라 3대를 준비해요. 삼각대에 올리고 여기 사운드 트리거를 설치하죠. 소리를 듣고 셔터를 눌러주는 사운드 트리거를 쓰면 발진음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진이 찍혀요. 이미지가 쉽게 포착되죠. 원거리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뒤엔 꼬박 하룻밤이나 이틀밤을 야외에 방치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람, 기온 등에서 카메라를 보호해야 하죠. 전 그냥 비닐봉지를 사용해요. 이렇게 카메라에 씌우고 몸체가 비닐에 덮이도록 감싼 다음 테이프로 카메라 렌즈 주위를 꼼꼼하게 감는 거예요. 아랫부분도 잘 닫아줘야죠. 비닐봉지가 카메라를 잘 보호해줘요.
1: 카메라 3대의 렌즈도 각각 다릅니다. 광각 렌즈부터 망원 렌즈까지 다양하죠.
3: 로켓 발사를 기다릴 때도 지루한 순간은 없어요. 항상 기운이 솟구치죠. 제일 가슴 떨렸던 건 팰컨 헤비 로켓 때예요. 미디어 팀에 들어가 처음으로 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죠. 당연히 바짝 긴장해 있었고요.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멀리서 작동하길 기다린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결과물이 멋졌어요. 정말 신기했죠.
1: 폴리는 2018년 5월 5일 나사의 화성 지질 탐사 착륙선 인사이트 5의 발진도 촬영했습니다.

0: 브로콜리는 15번 넘게 로켓 발사를 봤는데 계획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네요.
1: 현장에 도착하면 발사 일정이 연기돼요. 자꾸 연기되죠. 그것도 발사의 일부예요. 인내심이 절로 길러지죠.
0: 마침내 그 순간이 되면 경이로운 장면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1: 저는 반대버그 공군기지에서 새벽에 로켓 발사할 때가 좋아요. 동이 트면서 파스텔 빛깔 하늘이 배경에 펼쳐지거든요. 그 하늘로 로켓이 날아오르죠.
0: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주정거장에 보낼 물품 대부분은 냄새도 검사하죠. 냄새 검사 담당자를 만나보고 제가 직접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오! 우주정거장에 가 있는 우주비행사들의 안전을 지켜주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죠. 그중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 코죠. 우주정거장 안에서 사용할 물품 대부분은 1년의 안전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찾아온 곳은 미 항공우주국의 화이트 샌즈 시험장. 한쪽에선 인화성 시험이 한창 진행 중이죠. 우와, 네, 우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일 테니까요. 안전검사에는 냄새검사도 포함되죠. 그 일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되죠.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곳이니까요. 이곳에서 하는 일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전 수제너 타피아 하퍼를 만났죠.
1: 저희는 문제점을 찾아내요. 우주로 갈 물품의 냄새가 고약한지, 독성은 없는지, 인화성이 강하진 않은지 확인하죠. 문제를 찾아내면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 목표는 문제점을 우주로 가기 전에 찾아내는 겁니다. 우주에선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요.
0: 우주정거장을 냄새 없이 유지하는 건 안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1: 우주 비행사들의 후각은 비상사태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재나 암모니아 유출 같은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알아차리는 게 좋죠.
0: 그런데 냄새 검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각 물품의 후각 자극 정도를 평가하려면 후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부터 찾아내야 하죠. 조지 올드리치 씨를 소개합니다. 조지의 남다른 코는 우주로 나갈 물품의 냄새를 44년 동안 검사했죠.
2: 44년 전부터 1년에 3번, 그러니까 4달에 한 번씩 이 후각시험을 통과했어요.
0: 이 병들로 후각시험을 치르신다는 거죠?
2: 그렇죠.
0: 저도 조지처럼 10개의 병 후각시험을 치러보기로 했습니다.
2: 1번부터 시작할게요.
0: 제 답지 엿보지 마세요.
2: 알았어요.
0: 유리병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사양냄새, 박하향, 썩은내 등이 들어있죠. 이 병은 냄새가 좋은 것 같네요. 10개 다 적은 뒤에 서로 맞춰볼까요? 썩은내하고 톡 쏘는 냄새는 어떻게 다르죠?
2: 타는 듯한 느낌이 코 속에서 느껴지면 톡 쏘는 냄새예요.
0: 네.
2: 썩은내는 말 그대로 부패하는 냄새죠.
0: 응가처럼요?
2: 응가처럼요.
0: 알겠어요. 아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번 냄새는 없음 같아요. 제 코는 못 속이죠. 병 3개엔 아무 냄새도 없는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지는 1000번도 넘게 나사의 후각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네요.
2: 이건 좋을 거예요.
0: 제 경쟁 상대는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3: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2: 6번?
3: 정말 신기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냄새였거든요. 제 코에는요. 하지만 선생님 코엔 다르죠.
0: 평소에도 조지는 이곳 화이트 샌즈 시험장에서 화학 전문가로 근무합니다.
3: 아, 큰일이네요. 이 냄새는 조금 전에도 맡은 것 같은데.
2: 남은 병 두세 개는 잘 알죠?
3: 맙소사. 우!
2: 네. 맞아요. 그 얘기죠.
0: 솔직히 고백하자면 까다로운 문제 몇 개는 조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살짝 알려주셨죠.
3: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2: 그럼요.
0: 됐어요. 정답이 공개됩니다.
2: 준비됐죠?
0: 네.
2: 에테르는 5번.
0: 정답.
2: 장래향은 1번.
0: 정답.

0: 하양은 7번.
1: 정답.
0: 꽃향기는 2번.
1: 정답.
0: 화카향은 4번.
1: 정답.
0: 독소는 냄새는 10번.
1: 정답. 몇 개는 알려주셨지만요. 그것도 맞췄어요.
0: 우치는 9번이에요. 100점입니다.
1: 냄새 검사위원은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0: 네.
1: 곧이어 후각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우주정거장에 보낼 물품을 검사해야죠.
0: 준비되셨어요?
1: 오!
0: 네. 왜? 맞아요. 의외이죠.
1: 냄새 검사를 해도 될 만큼 코가 밝다는 게 증명되자 화이트 샌즈 시험장의 조지 올드리치 씨는 우주정거장으로 보낼 물품의 냄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셨죠. 이 펜은 우주정거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0: 펜 몇 개를 넣어볼게요.
1: 하지만 우주에 나가도 될 냄새일까요?
0: 이제 뚜껑을 꽉 닫고.
1: 네. 유리로 만든 건조장치에 펜을 넣은 다음엔 특별한 방으로 옮깁니다. 방에 넣기 전에는 건조기 안의 공기를 깨끗하고 냄새 없는 공기로 바꿔야 하죠.
0: 여기 넣으세요.
1: 우.
0: 네, 49도에요.
1: 모든 물품은 이곳에서 72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그 다음 순서는 독성 검사입니다. 독성 시험에 통과하면 마침내 냄새 검사를 하죠. 촬영을 위해 저희는 똑같은 펜을 준비한 다음 72시간을 고온에 방치하고 독성 시험까지 미리 맞춰뒀습니다.
0: 여기서 30cc를 뽑을 거예요. 됐어요.
1: 진짜 긴장돼요.
0: 이쪽에 끼울게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냄새가 나요?
1: 희미하게 나요.
0: 희미해요. 그럼 1에 표시하세요. 약하게 감지됨이죠.
1: 정식 검사에선 검사자 5명이 3번씩 냄새를 맡아봅니다.
0: 2번도 맡아보세요.
1: 됐어요. 검사 결과는 나사의 인간 연구 검토위원회로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실험이었는지 확인을 받죠.
0: 준비됐죠?
1: 으흠. 냄새가 좀 강하네요.
0: 좀 강해요? 좋아요.
1: 우주정거장에 가 있는 우주비행사들의 안전을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니 안심이 되네요. 좁은 공간에서 반년을 보내는 사람한텐 모든 게 중요하죠. 필기도구 냄새까지도요. 여러 가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주로 보낼 물품의 냄새 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0: 네.
1: 정말 흥미로웠고요.
0: 그래요. 잘 됐네요.
1: 네,
0: 저도 재밌었어요.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0: 강아지의 마음.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만불임즈입니다.

0: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가능하죠? 네, 너무 가능하죠.
1: 우리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 이렇게 뽑히게 된 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2: 관객들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팀도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PPB입니다. PPB입니다.

0: 와, 대박. 이게 아.
1: 얼굴에 웃음이 계신 분이셨네.
0: 아이고.
2: 피핌 노래 들으면서 아, 나 저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연말 결선 무대 하셔야 돼요.
3: 제가 이거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목이 안 좋았었는데 방금 하면서 목이 다 젖어가지고 제가 지금 얼이 빠져갖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1: 질문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고
5: 상 받아보고 했던 적이 초등학교 때 줄넘기 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더라고요. 저희가 공연을 많이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여가지고
6: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7: 지금 가장 관객이 많아요. 원래 최고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좀 되거든요. 하는데
6: 오늘 용모가 큰 꿈을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8: 딱 무대 올라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9: 잘할 수도 있겠는데? 목선이 됐네.
6: 진짜
4: 아, 신기하네. 첫 성추거든요. 이번 헬로루키 당선이 이거 발판으로 와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길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감사합니다.
10: 뛰어놀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0: 관객들이 저희를 약간 예뻐해 주셔가지고 좀 몸부림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재 삼아서 해야겠어요.
2: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이제 못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템포를 잡고 듣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0: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딱 깼는데 쌍란 루키입니다. 그 쌍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음악들이 그런 대중들한테 그런 쌍란처럼 하루에 기분 좋은 발견이 되는 그런 곡들이 되면 어떨까

0: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1: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었거든요. 마침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2: 경연을 앞두고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곰곰이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신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0: 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1: 근데 오늘 왠지 이상하게 실수해도 좀 상관없는 날 같았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2: 되게 재밌어.
0: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2절 정도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쳐달라고 유도한 것도 아닌데, 형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1: 아, 이거 좀 부끄럽네. 이거.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저희는 열려있는 루키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갖고 있는 곡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뵐게요.
3: 감사합니다.

0: 여드름 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익었을 때 딱 짜서 탁.
1: 김재지가 노래 부르고 황민이 기타 치고 황인규가 베이스 치고 막다 우리 거무고 치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심장을 뛰게 하겠다. 카디오라는 이제 심장을 뜻하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K로 바꿔서 한국적인 느낌을 넣겠다.
3: 커무코가 있으니까.
1: 커무코가 있어가지고, 예.
3: 근데 카디비랑 너무 우리가.
1: 계속 거라 카디비.
4: 우리가 먼저 나왔다 공감.
5: 난생 처음 보는 악기를 데리고 대체 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정규 앨범을 만들지?
1: 별로 밴드 하기 싫었어요. 전통 악기와 밴드가 할 수 있는 장르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아, 이 팀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초반에는.
5: 근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악기의 매력이 엄청나고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소리가 됐죠.
6: 오늘 네 개나 가져오실 거예요?
1: 다섯 개였습니다.
4: 공감이 사실 뭐 밴드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꿈을 이룬 듯한 순간이어서 좀 기대도 많이 되고
3: 엄청 떨리다고. 아침부터
5: 저희 무대 큰 볼륨으로 봐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같이 손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7: 하나 둘 셋 어이!

0: 한 분 한 분이 너무 잘 보여요. 저희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즐겨주시는지 너무 잘 보여서 벌써 벅찹니다.
1: 여러분 보려고 오늘 머리도 다 바꾸고 왔어요. 예니는 앞머리를 잘랐고요. 오빠는 브릿지를 넣었어요. 네, 그럼 또 달려볼까요? 플레이어 1.

0: 거의 아이. 다 아이. 네.
1: 근데 어떻게 그런 무대를 하시죠?
2: 억눌린 감정들이 이제.
0: 뭐라 그랬더라? 무슨 공연할 땐 다 찢어버리면서 멘트는 짱구처럼 한다고.
3: 예쁜 누나다. 좋아.
0: 저희 카디가 되게 장르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보컬리스트가 김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희 노래의 절반은 꼭 못 부를 거예요. 곡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떤 거를 던져줘도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3: 제가 목이 한창 안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차력쇼일까?
4: 그 멜로디 보통 본인이 만들잖아요.
0: 그치. 스물대.
3: 그렇긴 해요. 네.
0: 그리고 그 높은 걸 듣고 저희가 좋다고 했으니까 좋다 얘기야.

0: 저는 공황이 왔습니다. 갑자기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랑 열 몇 시간을 붙어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문자가 와서
1: 지난 이야기. 네. 3년 전에 이제 그때가 제일 갈림길이지 않았나 싶어요. 계약했던 회사가 없어졌고 계속 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저희끼리 인디언 팬던트를 해오면서 훨씬 더 결속이 되는 계기가 됐고 작업실도 생기고 회사도 차리고 하면서 훨씬 돈독해진 3년이 아니었나.
2: 사장님이 생겼거든요. 네.
0: 월급을 주시는.
3: 돈 벌어오세요.
4: 저희가 인디펜던트로서 하게 돼서 좋은 점이 뭘 하든 간에 저희가 선택한 길이고 뭔가 실패해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0: 소속감이 큰 것 같아요. 느낀 적이 없는데. 눈물. 느꼈다는 것 자체가 좀 제 인생에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1: 지금 카디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밴드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밴드들을 상상해봤을 때 지금이 최고다.
2: 지구정복. 음악으로 지구정복을 하겠다.
0: 그래, 언젠가 하자.
1: 언젠가 하겠지. 이대로 쭉 해보다 보면은 뭐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5: 목 좀 풀었어요. 떠올려 복부 이름 아는 사람 있던데.

0: 저희는 기타 이면재, 베이스와 보컬 지윤의 드럼의 전일준으로 구성된 트리오 밴드 공재인간입니다. 네, 다섯 번째?
1: 저도 뭐 한 네 번째인가?

0: 저는 처음이죠. 저는 혁오에서 기타 치고 있고요. 이라고 말을
1: 해줘. 작업실이 이제 같아가지고
0: 그냥 진짜 연주를 하다가 이거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는 보통 그런 걸 느끼거든요.
1: 공제 인간의 음악을 한 문장으로. 아... ADHD. 이런 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0: 얘들아, 인사드려. 저기 비 왔나요? 난 뽀송뽀송한데. 이래서 여러분 혹시 진로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할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1: 이준은 보면서는 진짜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드럼 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 같고.
2: 좋아 죽겠어 아직도.

0: 그런 북을 막 치면 막.
1: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거든요. 연습할 때나 계속 북을 만져요. 막 튜닝을 계속하고 심벌 계속 넣고 닦고 있고 높이 조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악기를 좋아할까?
0: 야, 근데 너도 맨날 합주 끝나고서 막 혼자서 기타 계속 치잖아.
2: 아, 그러니까 그거는
1: 저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남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승님들처럼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좀 약간 하려고.
0: 그만해, 눈물 나. 가끔 너무 말도 안 되게 딱 맞을 때가 있는데.
1: 맞아요.
0: 딱 치고 나서, 응?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 지가 한 10년, 10년 안 됐어. 됐을 수도 있어. 그럼 8년.
3: 아, 본 지는 더 오래됐지.
0: 저희 잘 안 맞아요. 얘네랑 하는 게 재밌는 건가? 혼자 음악 만드는 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1: 맞아.
0: 밴드는 저는 치고받고 뭐도 하고 서로 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막 이게 엉켜서 국진이빵처럼 이렇게 뭔가 더덕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요, 저는
2: 그게. 그게 음악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같이 어떤 지점을 같이 보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밴드인 것 같다.
3: 원동력? 이들인 것 같아.
0: 하, 진짜요.
1: 물 바다가 되겠어.
3: 저는 말 그대로 드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다 여기서 끌어내주는 거지.
0: 방송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3: 아니, 진심이야.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Ha ha ha ha ha!

0: Quinn. Get him off.
1: Faster! Faster!

I've been hurt. The dollar saved me.

0: Lola, quasi mara, eh?
1: We've got to get married firs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들쑥날쑥 아름답게 뻗어있는 이 절벽은 포르토피노 자연공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1935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됐죠. 이곳은 이미 1930년대에 많은 부와 유명인이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인기였기 때문에 자연공원 지정은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림 같은 작은 항구와 이를 에워싼 절벽 꼭대기의 절경만 봐도 새로운 저택과 호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설 게 뻔했으니까요. 해안을 따라 6km까지 지정된 자연공원이 이곳을 보호해 준 겁니다. 바위투성이 해안을 따라가면 작은 만이 나오는데 이곳은 보트를 타거나 절벽을 타고 내려와야 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만에 산 푸르투오소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맨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현지의 한 주교가 이전에 수도원을 재건했던 10세기로 이곳에 초기 순교자였던 성 푸르투오소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죠. 그 후 수세기 동안 수도원은 확장됐고 16세기에는 해적을 막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작은 만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콘서트를 보거나 수도원을 탐사하거나 자갈 해변에서 빈둥거려도 좋죠. 작은 카페 겸 식당이 한 군데 있지만 가게는 없습니다. 제노바까지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자연공원을 벗어나면 해안선에 빼곡히 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레코와 같은 작은 어촌마을들은 제노바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이자 휴양지로 변모했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빌라들이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에 지어진 빌라는 서쪽으로 바다와 면해 있어 전망이 아름답죠. 특히 일몰의 바다는 장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제노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여섯 번째로 큰 도시죠. 제노바는 흥미로운 역사도 지녔는데요. 원래 평범한 도시였지만 12세기와 13세기를 거치면서 상업과 해상 군사력을 통해 중세를 호령하는 패권자로 부상했습니다. 최대 경쟁자였던 베네치아와 수차례 치열한 전쟁을 치렀으며 동양 문물을 유럽에 도입하려는 숙적 베네치아를 견제하기 위해 베네치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를 투옥시키기도 했죠. 제노바는 흑사병을 서유럽으로 전파시킨 창고 역할을 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스페인의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수많은 탐험가들을 배출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신세계로 향했던 주요 항구도 제노바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팀의 본거지이며 유럽에서 최초로 어쩌면 세계 최초로 은행이 탄생한 곳이죠. 제노바의 역사는 초기의 수많은 역사적 건축물에서부터 19세기의 웅장한 건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따라 교회와 극장, 박물관과 화랑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제노바는 과거에만 매여있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현대적인 건축의 면모도 갖추고 있지요. 라 비오스페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든 이 온실은 제노바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렌초 피아노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제노바는 매력적인 관광지죠. 600여 년 전 학자이자 시인인 페트라르카만큼 제노바를 잘 묘사한 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라 수페르바, 즉 긍지의 도시라는 말로 제노바를 묘사했죠.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노바는 알프스 산을 마주한 제왕의 도시다. 그곳의 사람들도 도시를 에워싼 성벽마저도 긍지로 가득하다. 이런 도시의 위용만으로도 바다의 안주인 힘이 드러난다. 제노바 항을 떠나는 이 큰 화물선과 마찬가지로 지난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척의 선박들이 이 항구를 드나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항해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연 항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기원전 6세기에 페니키아와 에트루리아 선원들이 제노바에 항구를 세웠죠. 하지만 이후에 카르타고인들에게 파괴됐다가 로마인들에 의해 재건됐습니다. 400년이 넘게 이 항구를 굽어보며 제노바의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이 란테르나입니다. 지금도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 등대는 1902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조 등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1950년대에 심한 폭풍에 훼손된 제노바항은 다시 지어지며 현대화됐죠. 현재 제노바항은 이탈리아에서 화물선과 여객선 수용량이 최대이고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탈리아의 면과 실크, 올리브유와 와인의 상당 부분을 이곳을 통해 수출하죠. 많은 도시들의 국제공항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면 제노바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공항은 제노바항의 관문 중 한 곳에 인공섬을 조성해 세운 까닭에 제노바 도심에서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공항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비즈니스 제트기 한 대를 떠나보낸 뒤에 다시 북쪽으로 여정을 떠날 겁니다. 몬테피고니아 정상에 로마 가톨릭의 순례 성지 노스트라 시뇨라 델라 구아르디아가 있습니다. 구아르디아는 이탈리아어로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에 몬테피고니아는 제노바로 접근하는 선박들과 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를 감시하기 위한 전략적 감시 초소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1490년 8월 29일 성모 마리아가 베네데토 파레토라는 소장농에게 나타나 그 산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일렀다고 합니다. 가난한 소장농이 목재로 지은 작은 예배당은 현재 새 예배당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서 예배당 역시 점차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됐죠.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성지까지 도로가 닦인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이탈리아 반도를 세로로 지나는 아펜니노 산맥의 북쪽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깔리는 고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보이는 산봉우리가 장관이죠. 짙게 깔린 구름은 아름답긴 하지만 골칫거립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구름 속을 헤치고 내려가기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발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가급적 구름이 흩어진 틈새를 노려 앞을 봐가며 안전하게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포강을 향해 내려가 보겠습니다. 포강은 서쪽의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가 베네치아 남쪽에서 아드리아해로 접어듭니다. 포강은 길이가 650km 이상이고 지류만 해도 140개가 넘죠. 그렇다 보니 강줄기를 따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포강이 만든 드넓은 계곡을 포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이탈리아 산업의 심장부죠.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계곡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는 로마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대도시권까지 포함한다면 가장 크고 유럽연합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죠. 밀라노는 예술, 상업, 그리고 관광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굴지의 글로벌 도시입니다. 상업지구에는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와 가장 큰 규모의 국내외 은행들 및
기업들의 본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와 밀라노 가구 박람회 같은 굵직한 국제 행사들 덕분에 밀라노는 오랜 세월 전 세계 패션과 디자인의 수도로 입지를 굳혀왔죠. 또한 매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 밀라노에 옵니다. 이 도시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소장품에는 당연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프레스코와 최후의 만찬도 포함되어 있죠. 밀라노의 대표적인 역사적 건축물을 꼽자면 15세기에 축조된 유럽에서 가장 큰 성채 스포르체스코 성을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확장 재건된 이 성채에는 현재 박물관이 몇 곳 있고 다수의 미술품도 소장하고 있죠. 성 앞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 특히 특별한 날 사진을 찍기에는 최적의 장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는 1776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은 19세기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여섯 작품이 초연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는 여러 시대의 흥미로운 건축물로 넘쳐납니다. 이곳은 1950년대에 지어진 벨라스카 타워입니다. 건물 하부의 폭이 상부보다 더 좁은 중세시대 이탈리아 북부 건축물의 특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해서 지은 거죠. 밀라노의 유서 깊은 성당은 40곳이 넘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산 로렌초 성당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제국의 상징물로 여겨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주요 건축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수세기 동안 지진과 화재를 겪으면서 계속 증축과 개축이 이어졌죠. 여기는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입니다. 1864년 레푸블리카 광장 북쪽에 만든 역을 허물고 새로 지은 곳이죠. 1906년에 착공해서 완공까지 거의 25년이 걸렸는데 전쟁과 경기 침체를 겪은 데다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역을 더 웅장하게 만들라며 몇 차례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역을 리모델링하면서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는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히틀러를 영접하기 위해 바닥에 스와스티카 문양을 새긴 대기실도 그중 하나죠. 밀라노 중심부에 피아차 델 두오모가 있습니다. 이 광장은 14세기에 조성됐는데 정작 성당은 거기서 빠져 있었죠. 현재 보이는 풍경은 대부분 19세기에 지어졌습니다. 광장 북쪽에는 1860년대에 건설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업 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로 유리로 된 두 개의 아치형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와 중앙에 유리 돔을 얹은 팔각형 공간으로 이루어졌죠. 갤러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전 세계의 수많은 쇼핑 아케이드와 쇼핑몰은 분명 이곳에서 영감을 얻었을 겁니다. 완공에만 거의 600년이 걸린 밀라노 대성당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큰 대성당입니다. 외부 장식에만 2,000개가 넘는 조각상과 135개의 첨탑이 사용됐습니다. 이 대성당은 4세기에 지어진 로마의 했죠. 그의 평가는 감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이토록 웅장하고 이토록 장엄하고 이토록 광대하다니.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토록 섬세하고 이토록 경쾌하고 이토록 우아하다니. 지붕에는 첨탑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잘 보면 각 첨탑의 꼭대기에 있는 조각상이 성인 남성만한 크기란 걸 알 수 있다. 멀리서 볼 때는 전부 인형만 했는데 말이다. 흔히 밀라노 대성당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한다. 이런 건물이 2등에 머물다니 나로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곳은 이탈리아. 여름 동안 밀라노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호수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호숫가의 작은 마을이나 고급 호텔 아니면 산장에 묵거나 보트를 타고 여러 호수들을 탐사하기도 하죠.

그런 호수들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한 호수가 오르타입니다. 작고 평화로운 섬 산줄리오도 가볼 만하죠. 섬의 이름은 이 지역 수호 성인인 오르타의 줄리오에서 따왔습니다. 4세기 후반에 살았던 그는 이곳에서 생을 마쳤죠. 1840년대에 대규모 신학대학에 들어서자 초창기 종교 건축물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1976년, 이곳은 다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바뀌었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20세기 중반 현대식 건축의 전형으로 불릴 만한 건물과 맞닥뜨렸습니다. 이 초현대적인 건물은 곡선형의 흰색 석조 기반 위에 비행 접시가 걸린 것 같은 모양새군요. 지금 봐도 여전히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곳입니다. 오르타 호수 최고의 경치를 찾는다면 바위에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마돈나 델 사소 성소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호수보다 600m 이상 높은 화강암 돌출부에 올라서면 30km 멀리 떨어진 알프스 산맥의 눈 덮인 봉우리가 보입니다. 원래 16세기에 슬픔의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작은 중세 예배당이 있었던 자리지만 1703년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상인이 자비를 들여 새로운 성소를 짓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스 십자가 형태를 본떠 지어진 이 교회는 1748년에 완공됐습니다. 종탑과 사제건이 완성된 건 그보다 12년 뒤지만요. 1998년에는 전체 시설이 복원됐습니다. 오늘의 이탈리아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이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녀석의 정체! 어라? 귀여움의 대명사 웰시 코기인데요? 깜찍함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실!
1: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2: 내 걸 건들지 마라.
0: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폭군의 기세에 가족들은 안절부절인데요.
3: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막 철렁해요.
4: 또 물리게 될까봐 이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0: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4년간의 전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내기 출동합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황급히 대전으로 달려왔는데요. 아, 오늘따라 더 긴장되네요.
5: 안녕하세요.
6: 네.
5: 네, EBS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6: 네네, 들어오세요.
0: 드디어 주인공을 만날 시간. 어휴, 깜짝이야. 아, 집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네요. 제작진을 위한 배려일까요? 수문장처럼 집 앞을 막고 있는 녀석. 저기 우리 들어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이웃들한테 혼나겠다.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샴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제작진과의 만남이 여전히 불편한 샴푸. 이럴 땐 무기가 있잖아요.
5: 샴푸 간식 좋아해요?
1: 네, 간식 먹을 거는 그냥 최고예요. 그냥.
5: 간식. 간식! 간식!
0: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경계를 풀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급기야 보호자한테 화풀이하는 샴푸! 먹고 싫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샴푸야, 그만 그만!
1: 고마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물어요. 네. 근데 저 한 번 물었는데.
0: 벌써 20분째 대치 중.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아유, 이러다 날 새겠어요. 터져버린 시한폭탄처럼 속수무책. 입마개가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5: 이거 먹어, 먹어, 여기 있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손님이 오는 건 꿈도 못 꾼대요.
5: 그런데 지금 샴푸는 이렇게 입마개하고 목줄 한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1: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계속 착용을 했던 거예요.
0: 무려 23시간 동안 입마개를 착용한대요.
3: 띄우라, 이리 와. 띄우리, 이리 와.
5: 이 친구 누구예요?
7: 아, 디오리라고요? 자, 우리 디오리 이쁘죠?
1: 얘도 파양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0: 어머, 깜찍이 디오라, 반가워.
7: 디오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4: 카메라가 너무 뭐냐? 엎드려. 엎드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여기, 앉아. 엎드려. 디오라, 여기 먹어. 얘는 겨우 이거 하고요. 샴푸 네가 해봐.
8: 샴푸 앉아.
9: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8: 엎드려. 빵야. 으아. 빵야. 으아. 빵야. 옳지. 엎드려. 기다려.
0: 멈출 줄 모르는 샴푸의 개인기 공연. 눈치 보는 거야, 샴푸야? 어우, 귀여워라.
8: 먹어.
0: 손님 맞이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8: 빵야! 빵야!
0: 뭐죠? 슬슬 또 시작되나요?
7: 차렷! 차렷! 제대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 손 줘야지. 손. 이쪽도 손. 손.
1: 또 승질내네. 또 승질내네.
0: 샴푸야, 그러면 안 되지. 결국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엄마 보호자한테 달려드는데요.

0: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시동이 걸리면 끝장을 보고 만다는 샴푸.
1: 엎드려. 엎드려.
0: 샴푸의 반응을 보니 입마개를 엎드려. 풀어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2: 저는 안 물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긴 했는데 얘한테 그래서 공포나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0: 한바탕 소동 후 또다시 짓는 샴푸.
3: 그만 짖어 인마. 나도 네 주인이야.
1: 왜 짖어? 왜 짖어? 응? 왜 짖어? 아빠인데.
3: 나도 네 주인이야.
0: 아빠와 사이가 서먹서먹한가 봐요.
3: 큰 관심은 아니고 주방 들어갈 때 좀 관심 갖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 방이나 딸 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경계를 해요.
0: 친해지기 작전 역시 간식인데요. 그런데 오, 뭐야 깜짝 놀랐어요.
3: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0: 엄마에 이어 아빠한테까지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샴푸. 흥분도가 높아졌는데요. 이거 피 아니에요? 설마 물리셨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샴푸야, 그만해.
3: 나봐. 아니, 이렇게 약하게. 엎드려. 이렇게 안 돼.
0: 아, 이래서 목줄도 하고 있는 거구나. 다행히 진정이 됐나 봐요.
4: 샴푸 같아, 샴푸.
2: 샴푸?
3: 응. 그냥 나는 찌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4: 이게 이제 입마개 맨살에는 기막 이게 스크래치가 나요.
2: 왜 그러니 정말?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도 그러네? 봐봐.
0: 전쟁 같은 집안 어쩌면 좋죠?
5: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뇌에서 대뇌 쪽이랑 변연계의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4: 이럴 줄은 몰랐는데 오랜만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제가 잘 못한 건지.
0: 샴푸는 괜찮아요? 많이 아팠겠다. 입마개 때문에 코에도 늘 상처가 가득. 안쓰럽고 걱정되시겠어요.
6: 그건 또 뭐예요?
2: 이거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상처가 덜 덧나서 그래서 번갈아서 해주고 있어요.
0: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입마개를 수소문하셨대요.
2: 빼볼게요.
6: 아니, 입마개를 풀어요? 놀지 않아요?
2: 자.
0: 드디어 샴푸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 어머, 우리 샴푸 잘생겼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처가 정말 심한데요. 얌전한가 싶다가도 바로 시작되는 샴푸의 경고.
2: 괜찮아.
5: 민낯이 부끄러워?
2: 어. 이상해? 왜? 괜찮지? 편하지?
5: 하얀 걸로 바꿔 채우자.
2: 이 상태에서 뭘 주면 그냥 바로 물을 것 같아. 지금 눈빛도 경계하는 눈빛이라.
1: 괜찮아.
0: 불특정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샴푸한테 미안하대요. 왜 샴푸와 문제가 생긴 걸까요?
2: 샴푸는 그러니까 이전에 키우던 아이가 시추가 있었는데 그 시추 이름도 샴푸였어요. 네, 2018년 9월 13일에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0: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샴푸 1호가 떠난 뒤 용기를 내서 샴푸 2호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4: 뭐 안 떨고 되게 씩씩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한테 되게 친근감 있게 잘 다가왔고 굉장히 귀엽다고 봐야 되나요?
0: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던 샴푸. 행복했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21년 4월 30일 그때쯤에 생일 파티를 해주자 막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던 참에 이제 입질이 처음 시작됐고
4: 저 손 이런 게 다 물린 거.

0: 다리 이렇게 막 보면 이 끌킨 거 다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1: 어휴, 더 큰 문제는 온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2: 경고성 입질이 아니라 묶어서 이렇게 뭐 비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3: 안 되겠다 이거는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빠랑 희정이랑 저랑 같이 찾아갔었던 거죠.
1: 입질을 고치기 위해 찾은 훈련소.
4: 이거는 이건 학대예요. 효과도 없고 트라우마에 훨씬 약한 게 걔예요. 맥락을 모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가족들은 이유 없이 나를 패대기 치는 사람이에요.
3: 저희 처음 갔을 때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이런 모습들 보고 저희 좀 많이 놀랐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물림사고도 안 나고 하니까 이제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5: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배웠어요?
3: 근데 그때는 초크체인 그거
2: 네,
3: 막
2: 초크체인이었어요.
6: 훈련사분이
1: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샴푸
2: 이제 가자 그러다가 여기가 으르릉으르릉 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팍 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안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당겨갖고 너무 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좀 컨트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5: 좀 나아졌나요?
2: 그 다음부터 입마개를 못 풀었죠. 오히려
3: 되게 우선 막 으르렁대면서 공격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2: 거기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교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1: 벌써 4년이 지났대요.
7: 나왔어. 아이고, 화이팅!
5: 지금 누구세요?
3: 아, 저희 언니예요. 샴푸랑 디오리가 제일 좋아해요.
7: 샴푸야, 일로 와.
1: 어쩐지 샴푸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7: 이렇게 안 하면 우르렁 하는데 요즘 안 하네. 응? 우르렁을 안 해. 맨날 우르렁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샴푸야, 너 오늘 왜 그래? 문제견이 아닌 것 같아.
1: 아하, 샴푸가 이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어휴, 아주 푸짐하게 주시는데요?
3: 요즘 이모가 주면 잘 먹더라. 이거 언니 고구마. 그거 이모가 주면 우르렁 안 되고 먹어.
1: 너 손으로 주면 화내는 거 아니었어? 샴푸, 너 사실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구나.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나 싶은 그 순간, 오, 야, 샴푸야! 예고 없이 이모에게 달려드는 샴푸. 깜짝 놀란 보호자가 상황 수습에 나서는데요.
7: 아니, 아니.
3: 앉아! 앉아! 먹을 때 본인이 마음껏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1: 공격의 이유가 식탐 때문일까요? 눈이 안 풀렸는지 다시 한번 이모에게 돌진. 힘이 어찌나 센지 끄떡도 안 하는데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샴푸가 화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뭐 어쩌면 좋죠?
7: 엎드려.
3: 샴푸. 샴푸.
7: 괜찮아? 이렇게 물지 옛날처럼 못 물지. 스친 거지. 샴푸.
1: 샴푸야, 그만. 그만. 야. 이모도 깜짝 놀라셨겠다. 괜찮으세요?
3: 못 살아요. 입마개 안 하고 못 살아요.
7: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철렁해요. 다리도 크게 물리고, 지금 이쪽 팔 크게 물리고, 이게 이제 동맥을 피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지만 않으면 엄청 귀엽고 예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으니까 키워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8: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1: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샴푸. 다시 행복했던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9: 샴푸 이제 산책 가자.
5: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산책 갈 때는 입마개 풀고 가거든요.
5: 상상이 안 가.

0: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진짜 샴푸 맞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1: 하루에 딱한 시간 입마개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짜잔! 산책 나가는 건 아닌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샴푸의 산책을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샴푸야, 가볼까?
0: 응?
1: 선두에 나선 샴푸. 답답했던 입마개가 없으니 얼마나 개운할까요? 뭐라고, 샴푸야? 정답이라고?
2: 아유, 산책 잘하네. 왜 밖에서만 괜찮을까요? 나쁜 일은 다 집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집이라는 게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1: 여기서 잠깐! 샴푸에게 특이한 버릇이 있다네요.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던 샴푸 맞는 거죠?
3: EBS에서 세상이 바뀌네요.
0: 누나가 마음에 드나 봐요.
4: 고마워, 진짜.
5: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책하는 시간 이 시간만 빼놓고 입마개를 하고 있어요.
4: 어떡해,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있구나. 그치? 저렇게 순해 보이는 친구가 상상도 못했어.
6: 저기 아저씨 온다. 아저씨, 그냥 가지 말고 저 예뻐해 주세요.
7: 보통 동물이 아닌 것 같은데.
0: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한테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8: 이 차를 저는 봤다. 이렇게.
1: 또 누굴 봤나 본데요? 평소에 자주 보던 누나 친구래요. 아는 사이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죠?
4: 오랜만이네. 산책 나왔어? 샴푸야, 기분 좋아?
8: 기분은 네가 더 좋은 것 같아.
0: 바지가 다 젖었어.
8: 큰일 났다.
0: 흥분했어. 어떡해. 샴푸 좋아.
1: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천사견의 모습.
5: 산책하고 나면은 분위기도 조금 집에 들어갔을 때.
0: 네, 더 순화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도 이제 더 편하게, 릴렉스하게 더 있고, 그런 공격성이 더 누그러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4: 어머, 죽지게.
1: 말 그대로 샴푸의 이중 생활이네요. 입마개 생활하는 샴푸를 보면 어때요?
4: 저는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기분도 잘 모르겠고 무서울 때도 살짝 있는데 밖에서 보면 늘 웃으면서 저한테 안겨줘서 잘 재밌게 놀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8: 가.
4: 가.
6: 누나, 다음에 또 봐요.
4: 간다. 에어줘야지.
1: 자,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샴푸만큼 엄마도 신이 난 모습.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더 행복한 샴푸를 위해 전원주택 생활을 고민 중이시래요. 과연 샴푸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0: 괜찮아, 샴푸야. 엄마가 시원하게 해줄게. 좀만. 아니야.
6: 발톱 깎기 싫다고요. 싫어. 아니,
9: 아빠 일어나라니까.
1: 엄마 혼자선 어림도 없대요.
9: 아니, 아빠 이렇게 안 하라고.
2: 빗질이든 목욕이든 귀 닦기든 이빨 닦기든. 근데 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거기서 파국이 생기는 거예요.
1: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아빠.
0: 자기가 깎을 수 있어, 내가 안 할게요. 얘 허리
8: 불편하다. 해본 적이 있어, 못 들어.
1: 결국 선수 교체. 그렇죠, 엉덩이를 받쳐줘야죠. 시선 돌리기는 잘하실 수 있죠?
0: 잘했다.
4: 무서워, 죽을 것 같다.
1: 뭐 손발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요.
9: 아야, 엄마랑 못할 것 같아.
1: 아이고, 발톱 깎기 실패.
8: 사실 뭐 말만 보고자 반간자였죠. 어떻게 보면.
0: 아빠가 맨날 훈육하고.

0: 가격은 다 도맡아서 했거든요.
1: 입주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거죠.
2: 야, 또 그러나 또.
3: 충전기 선을 본 샴푸가 예민해진 건데요. 훈련소에 다녀온 뒤로 전 손만 보면 흥분을 한대요.
4: 샴푸 하지 마, 앉아.
3: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5: 지금 다 동공 확장돼가지고 제정신을 잃은 상태. 교감신경이 엄청 흥분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무조건 서열로 접근하면서 애 혼내고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전문가와 그걸 따라한 보호자의 잘못이에요.
3: 목줄 트라우마였을까요? 샴푸가 입마개를 착용한 지도 어느덧 4년. 나름대로 적응을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요.
2: 물 빨리 갖고 란다.
3: 입마개 때문에 자주 목이 마르대요.
4: 물 먹자. 목마르지?
3: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샴푸. 아,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우시대요. 먹을 때도 입마개를 차고 먹습니다. 식탐 때문에 밥 먹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어? 그런데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두고 짖기 바쁜 샴푸. 엄마를 부른 걸까요? 간식 앞에서 얌전한 게 수상한데.
6: 지금 왜 짖은 거예요?
0: 아, 이게 제대로 잘 놔달라고요. 이게 이쪽 위로 좀 올려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3: 놀 때도 장난감을 무는 게 쉽지 않은 모습. 이럴 때면 입마개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된대요.
6: 입대로 잘 물다가도
0: 갑자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하고. 사실 저 얘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산책을 가면서 막 어떤 때는 얘 놓고 가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고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막 근데 우리 집에 온 생명인데 어떻게 막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나 막 근데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우는 개를 누가 키우겠어요. 진짜 못할 짓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마스크를 쓰고.
3: 입마개 없는 샴푸의 견생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엄마 보호자를 막아서는 샴푸. 또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합니다. 갑작스런 샴푸의 반응에 엄마도 당황. 샴푸야, 누나 방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 이게 뭐예요? 샴푸가 그랬다고요? 모든 문틀을 다 긁어놓은 모습, 이유가 뭘까요?
6: 지금 왜 그런 거예요?
0: 희정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래요.
3: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고요? 급기야 제작진까지 모두 접근 불가.
5: 지금 딸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딸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보호자고 다른 가족들은 어느 정도 적이에요, 적.
3: 사실 샴푸의 어렸을 적 주 보호자는 누나였는데요. 친구처럼 지내며 언제나 샴푸의 편이 되어주었대요.
7: 근데 막 처음에 물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막 엄청 혼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0: 그때 아빠 말은 매운맛을 보여서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게.
3: 원래는 함께 잤지만 침대에서 입질 사고가 벌어진 후 분리수면을 하게 되었다는 샴푸. 오늘따라 샴푸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0: 빨리 달라고 지금 그러나보다.
1: 어김없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양보 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샴푸를 위해 훈련을 가르치고 싶으시대요.
2: 앉아. 안 준다? 안 준다?
1: 하지만 샴푸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에서 나온 방법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 앉아. 엎드려. 엎드려.
1: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샴푸의 공격성.
2: 샴푸 하우스. 하우스. 샴푸. 하우스. 들어가.
1: 밥은 먹고 싶고 캔넬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우스. 안절부절 못하는 샴푸.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할 텐데 어렵네요.
2: 나오지 마. 들어가. 나오지 마. 들어가. 그래도 안 줘.
3: 안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 엎드려. 엄마한테 공격하는 개를 누가 줘? 어? 들어가. 하우스.
1: 한참 뒤에야 캔넬로 들어간 샴푸. 기다려. 지켜보는 보호자 마음도 안쓰럽다는데요.
2: 얘가 주인인 거죠. 저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1: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나 봐요.
2: 알지.
1: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을 맛있게 먹는 샴푸. 샴푸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2: 누구보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케어하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 되게 야속하고 믿고 막 그럴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이거 안 하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안 아프게.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저는.
0: 갑자기 입질하는 거 하고 얘가 갑자기 귀여우고 순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 하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1: 샴푸의 입마개 벗기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결의를 다지고 달려온 설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5: 역시 웨시코기라. 울림통이 아주 크군요.
4: 안녕하세요.
5: 나구나. 들어갈까요?
4: 네. 네.
5: 가자. 들어가자. 벌써 입마개랑 딱 줄을 다 착용하고 있네.
4: 네네. 네.
5: 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데? 어? 근데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응? 사람을 너무 좋아해? 눈빛도 그냥. 어?
1: 어? 세상에, 설쌤을 정말 좋아하네요.
2: 놀아달라고.
5: 맞아요.
2: 예.
5: 놀아달라고요.
2: 예.
5: 그랬어.
4: 미치겠다.
5: 불편하지, 이거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가 환대 받아본 것도 또 오랜만인데? 보호자님들은 많이 물리셨는데.
2: 네.
5: 디올이 물린 적 있어요?
2: 안 물었어요.
5: 그쵸?
2: 둘이 사이 너무 좋아요.
5: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그냥 미친 개고 네. 미친 공격성 있는 개라면
2: 네.
5: 그냥 다 물어뜯지. 가족들은 물고
2: 네.
5: 개는 안 물고
2: 네.
5: 또 외부인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확하게 뭔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지금처럼 산으로 갑니다.
1: 자, 이제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해볼까요? 일상 속 샴푸의 모습을 통해 민감성과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보호자. 먼저 민감성 평가는 어떨까요?
5: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거 채점을 해봤는데 최고 점수 나올 것 같은데.
2: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5: 맞아요. 제가 괜히 검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테스트예요. 높으면

0: 뭐 같이 자고 이럴 수 없어요?
1: 그런 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근데 약 먹으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고 이런 거는 디올이랑 하세요. 얘는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타협해야 돼요.
2: 약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태가?
1: 덜 예민해져요. 이런 감각을 조금은 둔감화시켜줘야지 얘도 인간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 편하고 보호자도 편할 거예요.
3: 다음은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설사?
1: 뭐 이거 더 채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엄청 높게 나와요. 우리가 많이 화내는 이유의 대부분이 좌절입니다. 기대 좌절도 엄청 높아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화내요. 그래서 간식 줄 때 빨리 안 던져주고 손에 잡고 있으면, 그리고 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3: 이대로 입마개를 벗을 수 없는 걸까요?
1: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서로 조금만 소통이 되고 서로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들도 얘가 안 물 거라는 신뢰가 생겨야 되고, 얘도 보호자님들이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을 거란 신뢰가 생겨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졌을 때 입마개를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저희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 많아요.
3: 설쌤의 응원에 힘입어 솔루션을 진행해 볼까요? 샴푸야, 준비됐지? 우리 잘해보자.
4: 샴푸?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3: 어휴, 이거 보세요, 설쌤.
4: 하지 마, 하지 마. 엎드려, 엎드려.
1: 가만히 계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래 잘하던 거, 앉아나 엎드려 같은 거 단호하게 딱 한 번만.
4: 엎드려!
1: 소리 안 질러도 돼.
3: 한 번 화나면 말릴 수 없는 샴푸.
1: 지금은 완전 신뢰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졌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세게 겪는 아이들과 부모 같이 돼 있어요.
3: 이번엔 저한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겁이 나는지 뒤로 물러서지만 짖는 걸 멈추지 않는 샴푸. 딱 보기에도 고집이 세 보이죠? 그 순간.
1: 네. 지금 딱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따님한테 도망가거든요. 얘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혼났어.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한테 뭐만 하려고 하면 행동이 완전히 변해요.
3: 설쌤에 대한 경계심도 올라간 상황. 얼른 흥분도를 낮춰야겠어요.
5: 냄새 맡았어. 신났다. 어, 맛있겠다. 냠냠냠냠 맛있겠다.
1: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5: 네, 알겠습니다.
1: 얘한테는 깔끔하게 소통해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소통 대화.
5: 이제까지 너무 심하게 대했다, 내가.
1: 그러면 얘는 민감한 아이라서 정보에 과잉이 생길 거예요.
6: 봐봐.
4: 앉아.
6: 오, 좋아.
4: 기다려. 기다려.
7: 빨리 주세요. 맛있는 냄새 나요.
4: 기다려. 옳지.
1: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우리 보호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샴푸랑 보호자님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게 돼야 돼요.
3: 약도 잘 먹는 샴푸. 약 먹는 건 걱정 없겠어요.
1: 지금 눈빛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항상 흥분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뇌가 본능적인 게 막 끌어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5: 네.
3: 약을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1: 약을 먹어서 조금 흥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손으로 주는 연습이 되면 진짜 좋긴 해요. 앉아. 기다려. 반응을 한번 볼게요. 옳지.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를 이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를 시키고 손으로 줘볼 거예요. 샴푸, 일로 와봐. 앉아. 기다려.
3: 오, 평소보다 얌전하네요.
1: 옳지. 지금 약간 으르렁 하려다가 참았어요.
3: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
1: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선은

0: 감정을 바꿔야지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으르렁거리고 이러는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 얘가 싫어했던 행동과 좋은 결과가 이어지게만 도와주면 돼요.
1: 이번에는 엄마 보호자 차례.
2: 기다려. 기다려.
0: 네. 좋아, 좋아.
2: 기다려.
0: 네.
2: 옳지.
0: 좋아요. 네. 지금 되게 좋았고요. 지금 되게 미세하지만 저는 샴푸 행동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뒤로 가요.
2: 네. 그러니까 알아서 뒤로 가네요.
1: 정말이네.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야?
0: 자기가 네. 뒤로 가고 있어요.
2: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바로 튀어왔습니다.
2: 기다려.
0: 네, 좋아요.
2: 기다려. 옳지.
0: 아, 저 괜찮아요. 좋았어요. 얘 조금씩 참는 게 보여요. 그냥 이거를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그냥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루 5분, 뭐 3분, 5분 이렇게만 해도 돼요.
2: 그냥 꾸준히 해요.
0: 네네. 그리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으르렁거린다고 준다고 해서 더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1: 오, 시작이 좋은데요?
0: 지금 보호자랑 보호자가 있는 영역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좀 보이는 모습도 영상에 있었거든요.
2: 네.
0: 따님한테 가장 강했던 것 같으니까
2: 네.
0: 따님이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샴푸. 누나 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2: 제가 들어가 볼게요.
3: 어, 안 돼! 엄마는 못 들어가!
0: 이런 반응이에요?
2: 네.
0: 평소에도?
1: 방법이 있을까요, 설쌤?
0: 간식 좀 있으시죠?
2: 네.
0: 간식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3: 어? 간식이라고? 하우스로 가자!
0: 쟤 이거 잘 가르쳤는데요?
2: 네, 그냥 들어가요, 알아서.
0: 간식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2: 네.
0: 이거 기본 교육을 잘 해놨는데 이걸 안 써먹으시네. 좋은 걸 잘 가르쳐놓고. 이걸 이제 문제 행동이나 실생활에 응용만 하면 돼요. 기다려 하고요. 조금씩 뒷걸음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줄 거예요. 잘 먹었으면 다시 기다려 하고 점점점점 따님 방으로 갈 겁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할 건데 직접 따님 문까지 열었다가 돌아오세요.
2: 기다려.
0: 네.
1: 캔넬 바로 앞인 1단계부터 조금씩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 최종 4단계에선 문소리까지 들어볼 건데요.
2: 기다려.
1: 최대한 샴푸를 자극하지 않는 게 포인트. 맞죠, 설쌤?
0: 얘가 공격성을 보일 일, 싸울 일들을 안 만들어서 길게 끌으면 얘도 마음이 편해지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2: 신경전 버릴 필요가 없대.
0: 없어요. 그리고 얘는 공격성을 안 보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내 뇌에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2: 근데 똑같이 동물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0: 맞아요. 예. 난 사람인데 예. 개처럼 싸운 거예요.
2: 네, 예, 맞아요. 기다려.
1: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0: 기다려 하고 이제는 한 번에 가보세요.
2: 기다려.
0: 네, 한 번에 가보세요. 따님한테 문 열고 따님 방 들어가 보셔도 돼요.
1: 마침내 4단계까지 훈련 완료. 네, 오우, 샴푸야, 너 제법이다.
0: 옳지 하고 칭찬하세요.
2: 옳지.
0: 네.
1: 샴푸 참 잘했어요.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수학하듯이 응용해서 맞춰나가야 돼요.
2: 아, 네.
0: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2: 아, 예, 알아듣겠어요. 네. 반장. 네.
1: 훈련 우등생 샴푸를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입마개도 풀어볼 겁니다. 짜잔. 샴푸도 깜짝 놀랐구나.
0: 자, 이번엔 뭐로 할 거냐면 하우스 안 시키고
2: 네.
0: 우리 저랑 같이 가볼 거예요. 갔는데 따라오잖아요.
2: 네.
0: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 시키고 들어가 볼 거예요.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따라올 거예요.
3: 어, 엄마 어디 갔어요? 나도 갈래.
0: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시키자.
2: 앉아 기다려.
0: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기다려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다려 계속 시키고.
2: 기다려.
0: 네, 좋아요.
1: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샴푸.
0: 옳지, 이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은 뒷걸음질 쳐서 가죠.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도 있어요.
1: 반복은 필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여기서 기다려 시키세요.
2: 기다려.
1: 흔들림 없는 자세의 샴푸. 간식 먹는 포인트.

0: 멘트를 벌써 아는 것 같아요.
1: 나오셔서 옳지.
2: 옳지.
1: 네, 이거예요. 이거 얘한테 이게 재밌는 놀이가 되고 계속 보상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2: 하우스.
1: 내 생각에는 이거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주는 것만 꾸준히 연습시키면은 입마개 전혀 안 해도 되겠는데?
0: 훈련 태도도 너무 좋았던 샴푸.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요? 설쌤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 어때요? 산책 잘하죠?
1: 야, 산책은 뭐 거의 100점이네. 그리고 냄새는 충분히 맡겨주셔도 됩니다.
2: 네.
1: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2: 네. 근데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데 괜찮을까요?
1: 괜찮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토 안 하면 풀도 먹으라고 해요. 진짜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는 얘한테 맡겨라. 그리고 자꾸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하면 그게 소유 공격성을 더 높이는 일이에요.
0: 오, 산책만큼은 샴푸를 믿어야겠네요.
1: 저는 줄 조금 더 길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2: 저 길게 하다가 그 뭐 2m 이내 그거.
1: 네, 이거 지금 2m보다 짧을 거예요.
2: 네.
1: 근데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저는 네. 추천하는
2: 더 길게
1: 거는.
2: 길게 해도 될까요?
1: 네.
2: 네.
1: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세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샴푸, 샴푸. 옳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좀 앞으로 가면서 줄 조금씩 길게 하면서 따라가주고 이럴 때 얘 냄새 맡거나 그러면 내가 속도 쫓아가서 줄 이렇게 잡아주고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야 산책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잘한대
0: 잠깐의 산책으로 광합성도 받고 엔돌핀도 돌고 일석이조 산책 후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정말?
1: 처음에 그 오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 자체가 좀 잘못됐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샴푸가 트레이닝하는 걸 보니까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약 먹으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교육들 꾸준히 하면 6개월 이내에 입마개 벗고 사는 샴푸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아침에 그랬거든요.
1: 네.
2: 기대를 많이 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샴푸한테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진짜 소중히 잘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1: 네.
2: 정말 감사해요.
1: 따님은?
3: 그냥 샴푸가 그냥 미친 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쌤이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샴푸랑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1: 네. 꾸준히 계속 잘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2: 네.
1: 네.
2: 진짜 꾸준히 할게요.
1: 네, 화이팅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솔루션 후 종종 입마개를 벗고 있다는 샴푸네. 흥분도와 공격성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4: 기다려.
0: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기에 엄마와 샴푸의 맹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어휴, 우리 샴푸 멋지다. 이미 누나방은 엄마한테 양보한 지 오래. 이 어려운 걸 샴푸가 해내네. 스킨십은 샴푸가 원할 때만 해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샴푸야, 영원히 입마개를 벗을 수 있도록 더더더더더 노력해보자. 알았지?

0: 안 돼! 이리 쳐! 야! 너 왜?
1: 뭔데?

0: 밥은 깨기, 인형으로 뜯기, 신발 장화 담으로 뜯기, 말 안 듣는 직원이죠.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어느 날 갑자기 폐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암의 씨앗일까? 아니면 지나간 상처의 흔적일까?
1: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0: 간유리 결절에서 고형 결절, 반고형 결절까지 어떤 결절이 문제가 될까?
2: 간유리에서 고형으로 진입하는 단계고 세포 성장이 빨라지면서 암이 좀 더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악성도가 높아졌다.
0: 폐결절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호흡기 내과 여창동 교수. 결절에서 암까지 수술로 치료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영규 교수. 이들과 함께 폐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폐결절의 실체를 추적한다. 손윤기 씨는 마음이 불안할 때면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곤 한다.
3: 여기서

0: 정보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과정들 그런 이제 실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술하고 뭐 후기들 남기니까 그런 건 이제 수술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걸 한번 보는 거죠.
1: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손윤기 씨. 건강해 보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0: 2018년도 4월 21일 날 여기다 올렸어요. 예,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우상엽에 8mm 안 되는 이게 여러 개, 3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자고 합니다라고 한번 했고요. 이제 이게 2019년도입니다. 지지오, 간유리우명 결절이에요, 이게요.
1: 손윤기 씨는 10년 전 폐결절을 발견해 지금까지 추적 관찰해왔다. 하지만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0: 지금 한 17년 전, 18년 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부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한 70밖에 안 되셨는데, 69세, 그때 돌아가셨어요. 예, 직 돌아가신 거죠. 한 4년 조금 넘게, 투병하셨어요.
1: 그리운 마음에 영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아들. 평생 담배 한번 입에 대지 않았던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0: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CT를 찍어보니 폐에 자잘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좀큰 대학병원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할 때는 4mm 정도였고 2018년도에는 한 7mm 정도. 그래서 이제 8mm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문영규 교수님께서 이제 10mm에서 11mm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자 저도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1: 담배도 끊고 건강에 힘써봤지만 폐결절이 자라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손윤기 씨. 폐결절은 무엇이고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폐결절이란 폐에 생긴 3cm 이하의 혹을 말하는데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마치 뿌연 간유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간유리 결절. 결절을 이루는 세포가 비교적 단단한 형태인 고형 결절.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반고형 결절이 있다. 폐결절이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대략 1에서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폐결절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생겨 암이 될수 있는 만큼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손윤기 씨의 병실을 심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가 찾아왔다.
2: 수술을 지금 오늘 할 건데 사실 간유리 결절이 양쪽에 조금 몇 개 더 있어요. 이제 근데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관찰을 했지만 그 여러 개 간유리 결절 중에 지금 커지는 게 오른쪽 위에 두 개가 있거든요. 다른 그 결절들은 뭐 오래전부터 안 커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관찰만 할 겁니다. 다행히도 근데 안 커졌던 결절들은 앞으로도 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은 확실하게 그 커지는 결절만 확실하게 떼어내고
1: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하나가 아니었다. 이 환자의 폐에서는 뿌옇게 보이는 여러 개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 우측 폐에 7개, 좌측 폐에 2개의 폐결절이 다발성으로 있었고 그중 오른쪽 폐 위쪽에 있는 간유리 결절은 4mm에서 11mm로 아래쪽 결절은 간유리 결절에서 12mm 크기의 반고형 결절로 자랐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 우리가 흔히 보통 간유리 결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간유리 결절을 그 폐암의 씨앗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면 뭐 이거는 거의 확실히 폐암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0: 조금씩 커지면서 그대로 존재하는 방구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굳이 해서 환자분을 뭐두번 괴롭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바로 그냥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윤기 씨는 먼저 시술부터 받기로 했다. 수술할 두 개의 결절 중 하나의 결절이 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게다가 바깥쪽이 간유리 결절 형태라 수술 중 확인이 쉽지 않다. 수술 전 수술 범위를 미리 표시해두는 시술을 하면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수술로 두 개의 폐결절을 절제할 예정이다. 위쪽 결절은 표면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래쪽 방구형 결절은 안쪽 깊숙이 있는 데다 잘 만져지지 않아 수술 중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폐결절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잉크를 주사해 폐결절을 염색한다. 폐결절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CT 촬영을 진행했다. 바늘이 폐결절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한 다음 의료용 잉크를 주사해 수술할 폐결절을 파란색으로 염색한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심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다.
2: 타임아웃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문영규입니다. 수술명은 라이트 오퍼로 웨지 디센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폐암 수술은 가슴 부위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갈비뼈 사이를 2, 3cm 정도만 절개해 최소 침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개의 구멍 안에 흉관경을 넣어 수술하는 단일공 흉관경 수술이 진행됐다. 오늘 수술은 늑골 사이로 2cm 크기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병변으로 접근한다. 먼저 잉크로 표시해둔 반고형 결절은 병변을 중심에 두고 쐐기 형태로 절제한다. 또 다른 결절 역시 쐐기 절제술로 깨끗하게 잘라낸다. 잉크로 물든 폐결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본격적인 절제가 진행됐다. 폐암 수술이든 폐결절 수술이든 문제의 부위를 중심으로 여유를 두고 절제해야 한다. 재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를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호흡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 번째 반고형 결절이 몸 밖으로 나왔다.
2: 병변이라 간격도 한 1cm 정도로 안정적이고
1: 결절을 중심으로 약 4cm 정도를 절제했다.
2: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
1: 이어 표면에 있는 또 다른 간유리 결절을 절제하기 위해 수술 범위를 직접 표시했다. 기구를 이용해 쐐기 절제술로 또 한 번 폐조직을 자르고 의료용 봉투에 넣어 꺼냈다. 이 환자처럼 수술 후에도 결절이 있는 경우 남은 결절이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2: 다른 것들이 혹시 나중에 커질까 봐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결절들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절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커진 결절 두 개는 확실하게 제거했으니까 환자분은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 결절들이 커진다면 지금 폐를 충분히 보존하는 수술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추가로 커지는 결절에 대한 절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1: 의료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의 치명적인 암이다. 때문에 폐결절이 발견되면 불안도 싹 트게 된다. 여기 폐결절

0: 를 추적 관찰 중인 세 사람이 있다. 7개월 전 폐에서 두 개의 결절이 발견된 손은희 씨.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간유리 결절을 발견한 박윤식 씨. 1년 전 간유리 결절이 발견된 최인숙 씨. 폐결절을 추적 관찰한 결과는 어떨까? 얼마 전 CT 촬영을 한 손은희 씨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여창동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1: 이게 이제 몇 달 전 9mm짜리 결절이고 예, 예. 이게 이번에 찍은 CT인데 똑같이 관찰이 돼요.
2: 예, 예. 네.
1: 그래서 주변에 보면 기관지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 만성 병변이 있는 곳에 지금 생긴 결절이거든요. 다행히 추적 검사를 했더니 변화가 없어서 예. 관찰만 잘 받으시면 예.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9mm의 고형 결절은 모양도 크기도 변하지 않았다. 5mm의 간유리 결절 역시 발견 당시와 같은 상태다.
3: 밤새 잠을 못 자십니다. 혹시 조직 검사하게 되면 이게 또 무슨 암으로 연결됐긴가 싶어갖고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 CT 찍은 게 뭐 이거 변함이 없답니다. 항상 그대로라고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 말씀하시네.
0: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박윤식 씨. 간유리 결절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이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개월 전에 예. 폐암 국가검진 CT를 이렇게 시행을 하신 겁니다.
4: 예, 예.
1: 시행을 해서 그때 봤더니 예전에는 없었던 한 1.3cm가 되는
4: 예.
1: 작은 결절이 관찰이 됐었어요.
4: 예.
1: 그래서 이 담배를 태우시고 연세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폐암의 이제 고위험군이시고
4: 예.
1: 저렇게 이제 폐결절이 있으시면 아, 혹시나 폐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CT 찍었더니 같은 위치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4: 예.
1: 자, 지금 없어졌습니다.
4: 예.
1: 고위험군이시면서 폐암이 의심이 돼서 찍은 CT를 보고
4: 예.
1: 그리고 단기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봤더니 없어졌기 때문에
4: 예.
1: 폐암이었던 게 아니라 일시적인 염증 때문에 예. 생겼던 거고 지금 이제 소실돼서 이제 예. 앞으로는 하셔야 될 일은 폐암 조기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4: 예.
1: 두 번째로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4: 예.
0: 결절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처음부터 간유리 결절이 아니었던 걸까?
1: 간유리 결절은 맞는데 존재를 했지만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결절이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제 감염이 활발했을 때도 이제 환자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간유리 음영이 생겼다가 뭐 사라진 경우도 왕왕 봤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폐 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가장 이제 흔한 원인은 호상구 증가증이라고 해서 특히 기생충 감염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염증을 폐에서 일으켰다가 적절한 치료, 적절한 시기가 지나서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원인을 100% 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네, 감사드립니다.
0: 많게는 간유리 결절 환자 2명 중 1명은 결절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 때문에 없어지는 결절인지 확인해야 한다.
6: 그러니까 기분은 뭐 날아간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래 두 번째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0: 그렇다면 간유리 결절이 있는 경우 추적 관찰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만약 영상 검사에서 6mm 이상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면. 변화가 없더라도 5년 이상은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간유리 결절은 세포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변화가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라기도 한다. 환자 중에는 10년이 지난 후 간유리 결절이 커진 경우도 있다. 삼척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60여 평의 꽃밭을 가꾸고 있는 최인숙 씨. 꽃을 키우며 마음을 치유했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는 자연이 전해준 치유의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7: 물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동안에 엄마가 6일날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8일날에 수술을 해. 그러니까

0: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물을 못 주니까 지금 물 듬뿍 줄게. 알았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풀이 너무 많은데 갔다 와가지고 풀을 뽑아야 할 것 같아.
1: 꽃을 벗삼아 지내던 최인숙 씨가 폐결절을 발견한 건 우연에 가까웠다.
0: 시병원에서 돌을 떼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폐에 그때는 내가 시골에서 찍을 때는 그냥 뿌연 게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그 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죠.
1: 입원을 앞두고 있는 최인숙 씨. 1년 전 왼쪽 폐 위쪽에서 폐결절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간유리 결절에서 반고형 결절로 진행된 상태로 전체 결절은 1.2cm, 안쪽 고형 결절은 0.6cm 크기였다. 최근 다시 검사한 결과 전체 크기는 1.5cm로 안쪽 고형 결절도 0.9cm로 자랐다. 폐결절이 자랐다는 건 폐 건강의 적신호다. 특히 반고형 결절은 다른 결절에 비해 위험해 수술이 필요하다.
2: 반고형 결절은 그 침습성이 없는 덩어리 내부에 침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암 덩어리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반고형 결절 자체는 이제 폐암이라고 봐야 되고 반고형 결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침습 성향의 고형 성분이 점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악성도가 높은 폐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고형 결절 내부에 고형 성분이 6mm 이상이 되면 추적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1: 폐결절 중에서 가장 암의 확률이 높은 것이 반고형 결절이다. 그래서 반고형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다.
2: 이제 수술로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형의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뭐 폐를 아주 적게 자르는 쇠기 절제 수술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구역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그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나눠져 있는 하나의 구역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1: 오른쪽 폐는 10개의 구역으로 심장에 있는 왼쪽 폐는 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수술에서는 왼쪽 하나의 구역을 절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폐 절제에 앞서 림프절부터 떼어냈다. 림프절은 암이 전이되는 통로인 만큼 암이 의심될 땐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술은 늑골 사이로 2.5cm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이루어진다. 먼저 좌상엽으로 들어가는 혈관 주변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의뢰한다. 이후 폐결절 부위로 가는 정맥과 동맥을 클립으로 잡고 절제한 후 기관지를 노출시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로 자르고 봉합한다. 이때 정맥에 특수약물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도달하면 근적외선 카메라에 반응해 빛을 낸다. 하지만 폐결절이 있는 구역은 이미 혈관을 잘랐기 때문에 약물이 전달되지 않아 빛이 나지 않는다. 결국 빛의 유무로 수술 경계선을 정해 폐결절을 포함한 부위를 잘라낸다. 잘라낸 폐를 꺼내고 배액관을 넣고 꿰매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약물이 도달한 부위는 형광빛을 띠고 혈관을 잘라 약물이 가지 않은 부위는 빛을 내지 않는다. 형광빛의 유무를 경계로 삼아 혈관들을 찾아가며 세밀하게 방리한 후 절제해 나갔다. 왼쪽 폐의 8분의 1 정도, 전체 폐로 보면 약 6% 정도를 잘라냈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폐결절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폐결절을 발견한 걸까?
3: 팔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니까는 막 전신 다 사진 찍잖아요. 그렇고 찍으니까 그 폐가 안 좋다고.
4: 몰랐어요. 건강검진 그냥 받아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0: 저도 깜짝 놀랬죠.
1: 담낭이 가서 돌이 쌓이더라고요. 돌을 빼내면서 CT 한번 촬영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제가 만약에 일반 검진을 했으면 저는 아마 CT 찍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엑스레이만 찍지 CT는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 딸 회사에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3: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1cm 미만의 폐결절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심장, 간, 대장 등이 폐의 일부분을 가려 폐결절이 있어도 발견이 쉽지 않다. 폐결절 확인을 위해선 저선량 흉부 CT 촬영이 적합하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의 위험이 없고 저선량인 만큼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다. 검사 시간도 10초 정도로 매우 짧은 데다 2, 3mm 크기의 아주 작은 폐결절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폐암의 위험성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저선량 CT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검사가 필요할까?
4: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염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때 적어도 성인이 돼서 40대, 50대를 지나서는 저선량 CT는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것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력 혹은 환경적으로 그런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폐결절이 찾는 것도 중요하고 관찰된 폐결절을 적절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적당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폐암 조기 검진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3: 박이목 씨는 다른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갑자기 호흡기 내과로 가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4: 환자분 이번에 저기 등에 있는 이제 지방종 이제 수술하려고 오셔서
2: 네.
4: 오늘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본 검사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 폐 안에 이렇게 작은 결절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 폐에 이제 결절이 있었고 크기가 한 2.6cm 정도 돼요. 반고형 결절이지만은 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사진만 봐서도 좀 암이 좀 많이 의심이 됐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3: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2.6cm 크기의 반고형 결절이 발견됐다. 암이 의심되는 만큼 발견 즉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기관지에 내시경을 넣은 후 바늘로 폐결절 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검사다. 폐에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했고, 오늘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4: 병변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잡아내고 거기서 이제 조직을 채취를 했더니 암세포가 있다고
2: 네.
4: 나왔습니다.
3: 설마했던 것이 사실이 된 상황.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선 두려움이 느껴진다.
4: 대부분 이렇게 작게 관찰이 되는 결절은 다른 데로 전이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2: 네.
4: 혹시 모를 추가 이제 전이 여부 검사를 빨리 받으셔서 전이가 없다고 확인되면 요거 수술적 결절을 제가
2: 네.
4: 완치를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5: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라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고 왔는데
6: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5: 깜짝 놀랐어요.
6: 네, 좀 심정이 어떠세요?
5: 많이 떨리죠. 생각도 못했는데
3: 암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환자.
5: 네, 치료 잘할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잘 하겠습니다.
3: 폐결절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뇌나 뼈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뼈 스캔, 펫CT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며칠 뒤, 박이목 씨의 검사 결과를 놓고 여론과 의료진이 모였다.

0: 안녕하세요.
1: 치료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가 진행됐다.
2: 오늘 이제 박인목 환자분 오늘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을 건지 여기 폐암 치료하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 2.6cm 폐 원발 부에 있는 그 조직 검사에서 폐암으로 나온 것 이외에는 다른 영상 검사상에서 전이는 없어 보이는 걸로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상적인 병기로 1, 2, 3, 4기 중에 환자분은 1기 해당되는 소견이라서 이럴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환자분 완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0: 이 병변의 크기가 한 2cm만 안 넘었으면 저희가 구역절제술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조금 작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현재 크기가 2cm를 넘었어요. 2cm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폐를 적게 떼면 재발률이 아주 올라갈 수 있으므로 폐를 이제 많이 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3: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를 하셨는데 네. 수술 후에 남아있는 폐 용량이 오른쪽 40% 전체 폐로 20%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80%가 남아있고 80m 정도 걸었을 때 약 승차한 정도로 바뀌지 조금만 걸어도 순차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1기 초기에 그래도 발견이 되셔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80에서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하시면 앞으로 폐 뭐 건강 앞으로 이제 재발에는 큰 우려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아무리 무서운 폐암이라 해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완치를 목표에 두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폐암은 남성의 암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폐암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무관한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4: 음주는 좀 했는데 흡연은 안
5: 했어요.
4: 흡연은 안 했습니다.
5: 대보지도 않았죠.
6: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웠고 전혀 행기 없어요.
7: 우리는 집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술은 조금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뭐 피우고 그랬으려고요.
1: 우리 몸의 유전자는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노화가 진행될 때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 세포는 오랜 세월 잠복기를 거쳐 암세포로 발전한다. 특히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주된 발암물질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드는 주범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 폐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폐암 중에서도 주로 폐선암으로 진단되며 흡연자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와는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비흡연 폐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돌연변이로는 EGFR과 ALK가 있다.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주로 간유리 결절 형태에서 시작되며 동양인 폐선암 환자의 약 50%에서 발견되는데 비흡연자, 여성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알크 돌연변이는 진행 속도가 빠른 고형 결절 형태로 나타나며 비흡연자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만났던 비흡연 여성 폐결절, 폐암 환자들 역시 EGFR 유전자의 양성으로 나타났다.
0: EGFR 돌연변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으킬 만한 어떤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암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나는 연기나 또는 간접 흡연, 뭐 집에서 이제 뭐 남편분이 담배를 많이 태우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 속에서의 뭐 먼지나 그런 분진 또는 뭐 최근 들어서의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1: 특정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 결국 예방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고형결절과 간유리 결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2.6cm 크기의 반고형결절이 암으로 진단됐다. 암의 크기가 2cm가 넘는 상황. 1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만 절제하는 구역절제술로는 암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결국 오른쪽 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암이 있는 위쪽 상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이 이루어진다. 오른쪽 폐 3분의 1을 잘라낸 후 폐 주변의 림프절도 모두 절제할 계획이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선 림프절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중 떼어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변 림프절은 모두 제거한다. 오늘 수술에선 전체 폐의 약 20%를 잘라내야 한다. 폐는 간처럼 세포가 다시 자라나 재생되진 않는다. 하지만 고무풍선처럼 남은 폐가 확장돼 빈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2: 2번.
1: 기도와 기관지 주변, 종격동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최준옥 씨는 폐결절이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2: 환자분 예전에 뭐 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7: 그런 적은 없었어요.
2: 결핵을 알았다, 뭐 천식을 알았다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으시고.
7: 그럼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요.
2: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네. 이렇게 좀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작은 동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이제 CT를 찍어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큰 병인 건지 아니면 뭐 지켜봐도 되는 건지 CT를 찍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CT를 이번에 이렇게 찍으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거 동그란 동전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를 재봤더니 1.6cm예요. 16mm. 네, 1.6cm라서
1: CT에서 발견된 것은 고형결절.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혹이 갈비뼈와 맞닿아 있다.
2: 옆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 정상폐고 정상폐 사이에 지금 뭐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동그랗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가 저렇게 진하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절 중에 고형결절이라고 안에가 뭔가 꽉꽉
5: 덩어리로
2: 들어차 있는 병이고 안에가 꽉 차면서 좀 악성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다리는 거, 뭐 추적관찰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암 진단을 네, 치료하는 게 좋으시고 그래도 초기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서 좀 네. 완치받고 네.
1: 고형결절은 양성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이 환자는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는 걸까?
2: 석회화가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아주 그 경계가 아주 매끈하고 이제 가장자리가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은 결절은 양성일 가능성이 많고 결절이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삐죽삐죽 이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치면 모양을 보일 때는 악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고형결절은 이제 암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제 진행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진단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임파선 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동반이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1: 고형결절의 경우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절의 모양만으로도 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0: 이분은 PET CT라는 그 전신 촬영을 했는데 이 전신 검사에서 다른 곳에 전이가 없이 폐에만 이 결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PET CT에서 그 섭취율이라고 해서 이 결절의 어떤 활성도를 볼 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랗게 보이는 이 정도는 활성도가 좀 매우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섭취율이 높은 이런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 탈취한 후 흉관경을 넣어 폐결절이 있는 왼쪽 폐로 접근한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결절을 쐐기 모양으로 절제한 후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 암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암이 아니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친다. 하지만 암으로 확진되면 암이 있는 왼쪽 폐 하엽과 주변 림프절까지 더 절제하는 수술이 이루어진다. 고형 결절이 있는 부위를 최소로 잘라내는 쐐기 절제술이 진행됐다. 그렇게 얻은 결절은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병리과로 보낸다.
1: 사이즈 한 조각 5.8, 3.2, 1.5.
0: 병리과에서는 액체 질소를 넣어 폐조직을 급속으로 얼린 후 절편기로 얇게 잘라 동결 절편을 만든다. 그렇게 만든 동결 절편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폐결절의 성격을 판독한다.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
2: 네, 표준 결과 말씀드립니다.
3: 롱 레프트 로어 로브 보내주신 거고요. 진단은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4: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하엽 절제술을 자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0: 고형 결절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만큼 추가적인 암수술이 진행됐다. 결절이 있던 왼쪽 폐의 하엽까지 범위를 넓혀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떼어냈다.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야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5: 간유리 결절은 아무리 폐암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간유리 결절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폐암인 상태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나 진단과 치료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형 결절이 폐암이라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형 결절이 그 부피가 두 배가 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0: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두려운 일이 되어간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백명숙 씨도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에 있는 고형 결절을 발견했다.
6: 여러분은 이제 이쪽 왼쪽 폐인데요. 왼쪽 폐 이제 밑쪽에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있는 혹이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크기를 봤더니 3.2cm더라고요. 3.2cm 정도 그냥 큰 동전 하나 정도 되는 혹이 이렇게 관찰이 됐고 늑막 이제 페리스타그 막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암도 의심되고 하는 상태라서 빨리 수술을 해서 치료받는 게 좋아서 수술을 바로 이제 받으셨는데 세밀하게 잘라봤더니 여기 이제 요 덩어리가 혼자 보니 이제 약간 3.2cm짜리도 혹이 있던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0: 서둘러 수술을 받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폐선암 3기로 진단돼 지금도 표적 항암제를 복용 중이다.
6: 대개 수술하고 한 3개월, 6개월은 폐기능이 좀 살짝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운동, 걷기, 등산도 더 좋고 달리기, 그냥 근력 운동 이런 거 하시면 폐활량이 서서히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아마 지장이 없을 거고
7: 요즘 이제 멤버 걷기 시작을 해서요. 네. 멤버 걷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고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다. 타지에 나가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7: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강하게
8: 강했어요. 진짜 강하다고

0: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주?
1: 그때는 진짜
0: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이런 일이 우리 집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었나 싶어. 아유, 그때 생각하면, 뭐,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일지를 작성을 그때 했죠. 그래가지고.
2: 남편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0: 정밀검사를 빨리 받으라. 소견을 받았죠. 그 이제
1: 신경사가 일자로 뭐 일지 하나하나 다 쓰고 먹은 거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기록하고
0: 뭐 일어나자마자 진짜.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이걸 날짜부터 그냥 쭉 쳤어요. 이제 진료 주기 차별로 1차부터 그다음에 검사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고 그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걸 특이사항에다 이렇게 쭉 적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죠.
2: 아내를 살리겠다는 남편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수술을 받고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며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백념숙 씨는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 암이 생긴 건 불행이지만 암을 발견한 건 다행이라는 부부.
0: 고마운 거죠?
1: 고맙다고 네. 생각해요. 그때 발견한 것도.
0: 그때 발견만 해서 고마운 거죠. 더 늦게 그때 안 했더라면은 지금쯤 됐으면 뭐 사기 말기로 더 이게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들었죠.
2: 주기 발견만큼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10년간 폐결절을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받은 손윤기 씨.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문 교수를 찾았다.
3: 아,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4: 조직 검사 결과 나왔어요.
3: 아, 예.
4: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가 이제 폐선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3: 예.
4: 그 전체 크기는 1.2cm인데
3: 예.
4: 안에 이제 고형 성분이라고 하는 진짜 암 성분이 예. 0.8cm가 나왔어요.
3: 꽤 크네요.
4: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예. 여기에서는 사실 간유리 결절도 보여서
3: 예.
4: 고형이 그거보다 좀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0.8cm 전체가 다 이제 암 성분이었어요.
3: 아, 예.
4: 예, 둘 다 1기 A에 이제 1cm 이하이기 때문에
3: 네네.
4: 1기 A1.
3: 예, 예.
4: 에 해당되는 뭐 가장 초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예, 예.
4: 그래서 뭐 다음 또한 이제 추적 검사를 하면서
3: 네.
4: 저희가 잘 또 관찰할 거고요.
2: 지난 10년간 추적 관찰한 덕분에 초기암 단계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3: 네. 지금 간유리 음영이 뭐 암이 아니길 되게 바랬었는데 뭐 선암 1기로 나왔다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죠. 뭐 가족력이 그래도 미리미리 뭐 추적 관찰하고 미리 발견해서 빨리 초기에 떼어낸 거로 이제 만족해야죠. 교수님 만나서 빨리 적절한 시기에 예, 수술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발성 폐질환이 있었던 손윤기 씨는 폐선암 1기로. 폐결절이 커져 수술을 받은 최인숙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반고형 결절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박이목 씨 역시 폐선암 1기로. 건강검진에서 고형 결절을 발견한 최준욱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처럼 폐결절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다. 발견한 결절은 추적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수술받아야 한다. 이것이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4: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폐결절이 나중에 먼 미래에 혹시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계속 별 뭐 염증의 흔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수년 지나도록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 결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만큼 또 이제 결절이 뭔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기까지 계속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폐결절은 관심의 시작이다.
5: 상당수 환자들은 이제 폐암이 자기로 진단이 되는데 그 환자들의 예전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면 어떤 환자는 10년 전, 15년 전에 CT에서 작은 간유리, 작은 부분고형 결절이 있었다가 그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0년, 15년 지나나서 폐암 4기로 진단이 돼서 오신 분들이 드물지 않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추적 관찰만 잘 받았으면 적절한 시기에 완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때를 놓치지 않게끔 추적 카드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군남중학교.
5: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 강숙현 과학선생님.
5: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6: 음악 70점.
5: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5: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5: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것을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5: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6: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6: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6: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5: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6: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0: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요즘에 이 외국어를 AI가 기똥차게 저 번역을 하더라고요.
3: 맞아요.
2: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동물 언어를 번역하는 AI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동물이 무슨 말을 할까.
3: 맞아요.
2: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통역하고 싶은 동물들 있습니까?
4: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을 조금 떠나보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렇지. 그래도 얘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4: 진짜
2: 하고.
4: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5: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 저는 반려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6: 이름이 뭐였죠? 그 폭풍의 모시기.
5: 폭풍의 갈라크론드라고.
2: 아, 폭풍의
5: 갈라크론드라고.
2: 갈라크론드? 네.
5: 얘는 보통 소리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약을 먹이다 보면 기분이 상한지 갑자기 꽉 하고 소리를 내요.
2: 꽉? 네,
5: 꽉!
2: 동화병이 소리를 내요? 꽉! 네,
5: 그런 소리를 배속에서 내는데 그 도대체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2: 걔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가 보다.
5: 까악!
2: 까악! 이러면서. 동물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
6: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국내의 이 소리, 동물들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2: 오,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있다.

0: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1: 우리 장 교수님 여러분들 그 취미는 과학여행에서 쥐레이 동물원.
2: 그렇죠.
1: 아, 동물원에 같이 갔었던 우리 장 교수님입니다.
2: 네. 동물 만나러 가시죠.
0: 동물 만나러 가죠. 가야죠. 여기 있는 코끼리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네, 아까 보이는데, 네, 보시죠. 정말, 여기 보시죠. 아이벡스. 꿀이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동물인데요. 재밌습니다.

0: 저는 일주일 동안 동물원만 갔어요.
1: 아, 그러니까요.
2: 진짜.
1: 오늘 약간 동물원 사파리 이제 안내원 같은 또 느낌 있으신데요.
0: 저도 이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3: 아니 동물 연구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동물의 소리도 연구하셨어요?
0: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생태학이거든요. 근데 행동 생태학은 좀 크고 그 세부 분야로 그 음향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3: 아, 음향 생태학?
0: 소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1: 영어로는 어쿠스틱 이콜로지예요?
0: 뭐 바이오 어쿠스틱스?
1: 아, 바이오 어쿠스틱스요? 아, 네. 멋있네.
2: 태어나 처음 들어본 단어.
0: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이 너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3: 너무 궁금하죠.
0: 네,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저희한테도 이 동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3: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블랙박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3: 아. 네.
0: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3: 아.
0: 그때가 의사소통할 때예요.
3: 아. 네.

0: 블랙박스,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를 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뭐 저처럼 이렇게 동물의 의사소통 이렇게 연구하고 싶으면은요. 네. 이 동물이 어떻게 소리를 발성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죠.
0: 동물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 자연계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1: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동물의 한 10%?
0: 그렇게밖에 안 돼요?
1: 많아야 20% 정도?
0: 방송에서 봤더니 밖에서 만나는 동물들 다 소리를 내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다 소리를 내던데요?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1: 모든 동물이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그 밑에 그 분류 단위가 문이에요. 문.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 그 문은 한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한 32개 정도의 문이 있다. 예. 이렇게 많은 동물의 문 중에서 단 2개의 문에서만 발성을 통한 소리 의사소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0: 인간. 포유류.
3: 척삭동물.
1: 네, 척삭동물 문. 맞아요.
0: 척삭이 왜 척삭이죠?
1: 네, 일종의 척추인데.
0: 척추가 싹 이렇게 골고게. 척추가 싹 이렇게 딱 서 있는.
2: 야, 기가 막히네요.

0: 또 하나는 혹시 아마 잘 아실 텐데.
1: 문충이 워낙 유명하니까 절지동물.
0: 네, 절지동물문. 맞아요. 네, 딱 두 가지 문에서만.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2: 90%. 네,
1: 아, 근데 이게 이 둘이 워낙 많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3: 맞아요.
1: 아, 착시의 효과네요.
3: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작은 걸까요?
0: 이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이 어떤 움직임을, 진동을 만들려면은 일단 그 ATP
3: 에너지
0: 아시죠?
3: 예, 예.
0: 그 ATP를 분해해서 그 화학 에너지 있죠.
3: 그렇죠.
0: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3: 그렇죠.
0: 네, 성대.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3: 거쳐야 돼요.
0: 이게 변환할 때마다 그 효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아, 전부 다 열로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효율이 한 1% 미만으로 알려 있어요.
4: 그러면 에너지 100, ATP 100개를 쓰면 음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0: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뜻이에요. 맞아요.
3: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도 되게 힘들고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도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꾸 주전부리를 먹고 이렇게 채워야 그나마 이제 ATP가 좀 나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0: 아, 정말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에너지 수준이 쭉 떨어져요.
3: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데 동물들도 그럼 느낄 텐데 왜 굳이 얘네들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10%.
0: 그 소리 의사소통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3: 장점.
0: 아. 네.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요.
3: 그렇죠.

0: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달이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네.
0: 또 소리가 어떤 종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포식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2: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수십 개의 동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만 소리를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연 그게 우연일까라고 소름이 싹 돋네요.
0: 절대 우연이 아니죠.
2: 그렇게 오히려 소리를 잘 썼기 때문에 제일 번성한 가문들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3: 싹 다 멸종이다.
0: 네.
3: 아, 분명히 전략적인 소리다.
0: 그렇죠. 그런 동물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3: 네.
0: 먼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3: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3: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동을 생성할 수가 있는가.
3: 진동.
0: 네.
3: 진동.
0: 그 후두 아시죠?
3: 네.
0: 네.
3: 아니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쳐 내미세요.
0: 맞아. 네.
4: 정상적인 후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후두염 걸렸을 뿐만 가기 때문에.
3: 후두 부어있는 거 노란색.
0: 그래서 혹시 그런 후두에서 아니, 나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5: 들었어요. 그걸 들으려면 후두만 빼서 들어야 돼요.
3: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잠깐 빼봐요. 좀 빼봐요 잠깐.
0: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 사람
0: 후두에서.
4: 어떻게 그게
5: 구하셨죠?
3: 어떻게 구하셨더라고요?
0: AI로 만들었어요.
3: 아~
0: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 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귀에다 대고
0: 맞아요.
3: 나요 안 나요. 그건 되게
4: 그냥 소리? 폐에서 바로 여기 후두까지 나왔을 때 후두만 거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0: 그렇죠. 후두만 거치면. 아, 후두에서만 네. 나오는 소리. 후두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3: 네.
0: 그래가지고 그 얇은 막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3: 네.
0: 근데 청개구리도 우리 사람처럼 이 후두가 있어요.
3: 여기 이거요? 여기가?
0: 네.
3: 여기에?
0: 네. 후두로 소리를
3: 아, 후두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후두에서 만든 소리는 뭐 그 개구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거기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만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하고 이 생체 조직하고 물성이 완전히 달라요.
4: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0: 물성.
4: 이제 물체의 성질인 거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인데 또 전달되는 거는 이 공기 중이니까 소리가 나가는 곳이 물성이 다르잖아요.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물성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0: 이렇게 물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그 소리 에너지가 전부 다 반사가 돼버려요, 그냥. 전달이 되기보다는. 근데 개구리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
4: 처음 울려
3: 약간 확성기
5: 단처럼 귀 옆에서 우는 것처럼
3: 울잖아요.
0: 그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3: 이렇게
0: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노래 주머니라고 해요.
4: 그
0: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풍선처럼 이렇게 뚝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막에 그 물성 있잖아요. 그 물성이 공기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3: 딱 맞아.
5: 아~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임피던스가 만든다 해서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3: 임피던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구나.
0: 앰프 스피커 할 때 그 임피던스 되게 중요하죠.
3: 그렇죠. 아무 스피커나 아무 앰프나 다 갖다 낄 수가 없거든요. 스피커의 성능을 이 앰프가 잘 맞나야 이게 이제 확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4: 거기에 보면은 단위로 옴스잖아요.
3: 거기 옴.
4: 옴이 원래는 저항이에요.
3: 저항이죠.
4: 저항의 단위죠. 사실은 임피던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진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저항 값인데 이 임피던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멀리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면 개구리가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잘 맞는 거네. 공기랑 이게 이 노래 주머니하고 임피던스가 그렇죠. 맞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이게 노래 주머니로 나오면서 이 그 얇은 막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 진동이 그 공기하고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소리가 커지죠.
3: 그러면은 동물도 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까요? 왜냐면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0: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3: 아, 그래요?
0: 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잠깐만 수학 시간인데.
3: 수학이요?
0: 소리가 1초 동안에 한 343m.

0: 1m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1: 주파수에.
0: 예, 소리의 그 파장.
1: 파장. 예.
0: 그러면은 1Hz는 그 파장이 한 몇 미터나 될까요?
1: 장교수님.
2: 뭐 하는 거예요?
3: 34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Hz는 343m죠. 네. 그럼 10Hz는 34.3m죠. 그럼 100Hz면은 3.4m. 그 주파수의 크기만큼 나의 그 발성 장치 크기가 비슷해지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건 한계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동물일수록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성할 수밖에 없고요.
1: 작은 애들은 고주파고.
0: 네. 그 다음에 큰 동물일수록 저주파. 이렇게 저주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1: 호랑이는 어때요? 호랑이는?
0: 호랑이 어때? 크기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2: 그렇죠. 네. 네. 초거대 동물이죠. 아,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가 가끔 하면은 그냥 꺼지는 것 같아요.
0: 야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2: 아 진짜
0: 정말 정말 무서워요.
1: 들어보고 싶다.
4: 야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3: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0: 그래서 으르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1: 아, 맞아. 그러네.
0: 다시 말해서 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으르렁 소리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2: 네, 좋습니다.
0: 근데 바로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 오? 오? 오? 오? 이게 맹수 소리인데?
4: 되게 무서운데, 이거.
2: 얘는 엄청 무서워. 아, 엄청 크게 큰 동물이 우는 소리 같은데요?
3: 그러니까 약간
2: 호랑이나 약간
4: 멧돼지.
0: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2: 코알라?
4: 코알라 소리?
0: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4: 코알라가 으르렁 거려요?
0: 네, 코알라.
2: 호랑이가 아니라요?
0: 아니, 그 있어요.
5: 귀엽게 아,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코 맞아요. 이게 약간 코알라 말하는.
2: 코알라가 울던가?
4: 아, 으르렁이 아니라 뭐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그게?
0: 으르렁 소리는 상대방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할 때
1: 접근 금지.
0: 그래서 나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2: 남자들도 이제 가끔 최대한 목소리 내릴까 이거.
5: 그렇죠, 그렇죠. 어이. 우리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4: 맞네요, 진짜네. 네. 목소리 깔지 말라는 소리가 있네. 네.
5: 그러니까 목소리 깐다는 게 저주파잖아요. 아,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4: 와,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으르렁 소리는 위협하는 소리나 방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내는 소리이고 그걸 저주파로 하잖아요. 네. 그 반대가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내는 소리는 완전 고주파를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4: 제가 저희 아들 부를 때 소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이 고주파, 저주파 이런 소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리 소리 혹시 아시죠?
1: 네. 꽥꽥꽥꽥꽥꽥꽥.
0: 그다음에 혹시 새끼들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삐삐삐삐 그러겠죠.
0: 네, 삐삐삐삐 그래요. 그게 보면 완전 주파수가 달라요.
1: 네.
0: 그래서 새끼들의 소리는 이 고주파는 있잖아요. 빨리 사라져요. 빨리 열로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근데 그게 새끼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나 새끼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은
2: 천적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버려.
0: 그렇죠.
2: 매가 와가지고 그냥 낚아채버려.
0: 그래서 새끼는 엄마한테만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2: 엄마만 들으면 돼요.
0: 네, 엄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네.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그 생존하고 또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5: 이야, 신기하네요.
1: 야, 그러면 약한 동물들만 좀 고주파를 내는 게 더 많을까요?
0: 작은 동물들은 고주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동물들을 보면은 이 고주파를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 특수한 목적.
0: 예, 네. 박쥐.
2: 박쥐. 아, 예, 박쥐.
1: 초음파.
0: 예, 초음파.
1: 박쥐 소리는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0: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죠.
1: 그렇죠.
4: 근데 밤에 박쥐 가끔 나가면 삐 삐.
0: 예, 네, 그것은 이게 이쪽에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네.
5: 박쥐들에게 있어서 저주파죠.
0: 아. 그렇죠. 여기서 이 고주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4: 해상도가 높죠.
0: 해상도가 높아요. 아, 네, 고주파가.

0: 꼭지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그게 이만한 장애물인지 이만한 장애물인지
1: 그렇죠.
0: 아주 작은 장애물인지 네. 이게 크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날아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날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아. 얘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인지
1: 판단을 네. 다 해야 되네.
0: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이게 그 굉장히 주파수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1: 아. 레이더 같은 건 레이더.
2: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산부인과 가서도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우리 뱃속에 아. 보는 것도 초음파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래. 거잖아요. 근데 박쥐들은 초음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쥐 자체는?
0: 그 박쥐도 이게 포유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후두가 아. 있어요.
1: 근데 박쥐는 후두로 초음파를 만들어요?
0: 뭐 그렇죠. 예.
1: 방금 진짜 박쥐 같았어. 와, 방금 와. 진짜 얄미웠었어. 박쥐 같았어요.
3: 박쥐 같았어.
0: 아까 그 주파수하고 몸 크기 그 네, 관련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두를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작게 만들고 아주 그냥 장력을 많이 줘가지고 맞아요. 반응을 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초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박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1: 왜요?
0: 이게 박쥐의 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 위치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태 정보를 다 필요로 해요.
1: 네.
0: 그래서 소리를 그 완전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주 그냥 특정한 영역으로 확 모아야 돼요.
1: 아.
2: 어차피 시각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맞아요. 시각이 거의 시각이에요. 네.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1: 아, 그렇죠.
0: 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쥐 얼굴을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1: 얼굴에요?
0: 네, 얼굴에요.
1: 박쥐 얼굴? 악마들 아니 악마들?
2: 와. 진짜 막 생겼네요.
1: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얼굴을 포개했네요.
0: 그쪽에 보면은 이게 박쥐 입이라든가 이 코를
1: 코 쪽에
0: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소리가 집중되게
1: 네,
0: 집중되게끔 네, 입코 박쥐라고 약간 입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3: 그러니까 하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나발을 그렇죠. 만들어서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0: 네, 맞습니다.
1: 아, 예. 얼굴에다가 깔때기를, 얼굴에다가 확성기를 딱 그냥 갖다가 됐다, 만들었다, 구조가.
0: 네, 이것도 변형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증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사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성형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초음파로 사냥을 잘해야 돼요. 그죠?
0: 맞습니다.
1: 이 정도로 얼굴에다 공을 들였는데. 잘해요?
0: 뭐 하룻밤에 네. 뭐 한 뭐 수백 마리 정도의
1: 곤충을요?
0: 나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0: 이게 만약 들리는 수준이라 치면 정말 많이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1: 이 생각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리가 있나? 뭐 이런데 박쥐한테는 그냥 막 거의 그냥 소리를
0: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사우종이네요, 약간.
3: 그러면 박쥐가 이렇게 아악 하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못 듣지만. 네, 네. 그러면 이 나방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2: 야, 쟤야?
0: 아, 무섭겠다.
2: 진짜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야생에서 호랑이가 계속 울고 있는.
1: 네, 맞습니다. 이 나방이 먼저 진화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밤나방들이 뭐 그냥 완전 제 세상이었죠.
2: 네,
1: 볼 시작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곤충들이 완전 기겁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패닉이요, 패닉.
1: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이 밤에 그 비행하는 곤충들 있죠. 네. 이 박쥐 소리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조잡해요.
2: 어떻게, 아, 궁금하다.
1: 소리에 대한 네. 최선의 그 방어책은 귀죠.
2: 예, 네. 네. 네.
1: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급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경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0: 어, 진짜요?
1: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2: 급하게 만들었네요.
1: 그렇죠. 밤에 있잖아요. 이런 열쇠꾸러미 네. 이걸 들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앞에서
0: 여기서 흔들어요?
1: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봐요.
0: 그럼 미친 사람 같을 텐데.
2: 약간
0: 여기서 막 조용히 되면 오, 저 사람 이상하다.
1: 그럼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이게 멀리서 오는 나방들 있죠. 네. 걔들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2: 아, 진짜요? 아,
3: 진짜로요?
1: 네.
0: 도시에서도요?
1: 네?
0: 우와. 밤나방만 피해요?
1: 밤에 활동하는 나방 중에서 귀,

0: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놈 있죠? 네. 이 가까이 있는 놈은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우와!
1: 중축한 거예요?
2: 굳은 거야, 굳은 거야.
3: 야, 열쇠 소리.
1: 왜, 여기 소음파가 나와요?
0: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박쥐 소리처럼 아주 효율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방의 귀가 조잡하다고.
1: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0: 네, 그래서 총파가 들리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예요.
2: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실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방이 떨어지는지.
4: 뭐 벌레 많을 때잖아요.
2: 근데 나방들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박쥐가 뜨면 이거를 피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화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도 보통 보면 어쨌건 창과 방패예요.
4: 그렇죠.
2: 네, 당할 수는 없다.
1: 공진화, 군비 경쟁. 네,
2: 그렇죠.
0: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은. 네,
1: 그러니까요. 그 얘기,
4: 궁금해요, 궁금해요.
0: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의 그 나방들이 네. 그냥 듣고 피하는데요. 일부 나방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방해 점프를 써요.
2: 방해 점프.
4: 진짜요?
0: 재밍을.
2: 재밍을 한다고요?
1: 재밍을 한다고요?
2: 재밍.
0: 저 왼편 보면은 그 박쥐가 있고요. 오른편을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요.
2: 네.
0: 이게 박쥐 소리예요?
2: 이게 박쥐 소리고. 자, 다가가라. 뭔가 소리도 겹쳐졌어. 피했다.
4: 피했네.
2: 저 하얀 점 피했어요.
0: 이 박쥐 소리는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나방 소리 들으셨어요?
2: 아니, 주변 겹치는 소리. 때.
0: 약간,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나방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딱 거의 직선처럼 사선, 약간 사선인데 쭉 보이시죠? 그게 바로 박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 하잖아요? 저기 뭐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윕이 일어나요. 그냥 쫙 훑어요. 그냥 그다음 박쥐가 집 하고 소리 내요. 그럼 그 소리가 나방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박쥐로 와서 소리를 듣고 저 앞에 있구나. 다시 또 소리를 또 내고 또 소리 듣고
2: 거리를
0: 점점 거리 좁혀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방이 거기에 막 작은 소리를 내, 총파 소리를 내.
5: 잡음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이 박쥐 소리 사이사이에 뭐가 하얀색이 뿌옇게 많이 있죠.
5: 네네네.
0: 나방 소리예요.
5: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 나방이 그 박쥐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요.
2: 이야,
4: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투기가 도망가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가까이 왔을 때 플레어 쏘잖아요. 플레어 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잖아요. 열이랑.
2: 내가 봤을 때 이 자연계에서 다 얻은 힌트가
4: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2: 야, 근데 나방이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 수가 있냐.
0: 그 나방도 그 소리를 발성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팀벌이라고 해요.
2: 팀벌.
0: 네, 제가 이거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자, 이런 상 아니면은 이 반대상.
2: 네.
0: 이 두 개만 가능해요.
2: 네.
0: 그럼 내가 빠르게 근육을 이용하여서 플라스틱 판을 움직여요.
2: 예.
0: 네, 그러면은 이게 상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렇게 진동 딱 일어나요.
2: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팀벌.
2: 팀벌.
0: 네, 팀벌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보이죠? 이렇게 주변에 털이 있고. 이게 저런 판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2: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
1: 저 판 저거 지금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
0: 가슴?
2: 가슴.
0: 네.
1: 가슴 쪽에서요?
0: 네.
4: 그러면은 저 팀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단순히 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방의 주요 의사소통 그 신호는.
1: 페로몬.
0: 네, 화학신호거든요.
4: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통신은 박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개발한 것이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2: 근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이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 신호 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또 사용해야 돼요.
2: 네.
0: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니치 분화.
2: 음향 니치 분화.

0: 어떤 한 종이 특별한 그런 영역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랑 이렇게 좀 분리돼서
1: 겹치지
0: 않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 일어났거든요.
2: 아, 음향 니치 분화. 우리 딱 라디오 방송하면 네. 어차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1: 그렇죠.
2: 같은 우리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가 같은 주파수를 써버리면 간섭이 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리라고 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겹쳐버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1: 그렇죠.
2: 나눠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눴다기보다는
1: 나눠진 거죠.
2: 나눠진 거죠. 이거를 쓰고 이거를 썼을 때 나눠졌을 때 훨씬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1: 근데 그렇게 몇 천만 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진화시켰다 쳐요. 근데 주파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그냥 뚝 하고 어느 날 나와. 고성방가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주파수고 뭐고 그냥 이거 꽝 아니에요?
0: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요.
1: 있죠.
0: 제가 연구하는 종에서 바로 그런 일이.
1: 어떤 종이에요?
0: 수원청개구리.
1: 아, 수원청개구리. 아, 저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수원의 왕가이면 유명한 게 아닙니까? 아, 수원의 진짜 유명한 게 수원청개구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있다고 알려졌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일본인 학자가 이 수원시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이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예, 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청개구리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는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만난 일 없었는데.
0: 예, 그런데 저희 우리 인간이 그 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네. 평평해 보이는 땅들은 전부 다 눈으로 바꿨어요.
2: 아.
0: 예,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하고 수원청개구리가 같은 장소 논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2: 아.
0: 그다음에 이 수원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이 청개구리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1: 아, 청개구리파와 수원청개구리파의 지금 그 이제 조직 싸움이지. 조직들이 이제 이제 청개구리파가 지금 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0: 여기 청개구리 보면은 이제 예. 앉아서 노래하죠.
1: 그러네.
0: 보통 예 청개구리가 예. 논둑 아니면 논둑 근처에서 앉아서 저렇게 노래를 해요.
1: 예.
0: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1: 논둑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0: 앉아서 노래하는
1: 논뚝.
0: 거예요. 근데 수원청개구리 보면 좀 네. 이상해요.
2: 똥 싸면서 노래.
1: 아, 저기 힘겹게 양옆에 벽을 붙잡고.
0: 벽을 붙잡고, 이렇게 벽을 붙잡고.
1: 벽을 붙잡고
0: 노래. 종종 내 다리로 이렇게, 이렇게 벽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해요.
3: 푸세식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때.
1: 지금 약간 PT 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0: 이게 사실은 얘도 논둑을 좋아해요.
1: 아, 논둑을 좋아합니까?
0: 네, 도 좋아하는데 논둑에 누가 있어요?
1: 청개구리.
0: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가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능하면은 좀 청개구리한테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1: 아, 그럼 수원 청개구리는 논 가운데 쪽에서 울어요?
0: 네. 근데 논 가운데는 이게 평평한 쉴 데가 없죠. 지지대가 없어요.
1: 아, 그렇지.
0: 이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면 위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장소를 찾아서 별을 붙잡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힘들게 노래하네.
0: 네.
1: 아니,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그 논 가운데를 좋아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0: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 이거 왜냐면 그냥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생에서 안 놀아. 우리는 정중앙이야. 중앙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노는 거야. 네. 파티하자.
0: 이게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1: 선택이지.
0: 처음부터 선호,
2: 선호의 네, 차이인지,
0: 네, 차이인지 네. 이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이걸 이제 교수님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1: 예.
0: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논에서 노래를 할 때 이 예. 청개구리를 살짝 이렇게 잠시 좀 잡아서 이게 딴 곳에 둘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면은 수원 청개구리 혼자서만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논둑 쪽으로 가까이 와요.
2: 치어 사는 게 맞네.
1: 끝났네. 끝났어. 이미 결론이 났네. 논둑에 있는 청개구리를 싹 다 잠깐 다른 데다가 놔뒀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둑으로 왔더라.
0: 네.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네. 이 청개구리는 그대로 놔두고 네. 수원 청개구리만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1: 빼고.
0: 빼면은 네. 청개구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해요.
1: 논둑이네요.
0: 논둑이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예요.
2: 왜요?
0: 일단 지지대가 있으니까.
2: 아.
0: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길목이에요. 암컷이 오는 길목이에요. 이 암컷은 외부에서 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둑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논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암컷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0: 진하죠.
1: 그러면 그 논둑에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랑 교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2: 있어요.
3: 와, 그래요?
2: 그 수원 청개구리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0: 섞여 있어요? 아,
2: 네.
4: 걔는 그 어떤 소리로 울어요?
2: 약간 좀 중간 정도 소리 있죠.
3: 진짜 하이브리드?
2: 예, 예, 예.
3: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같이 파티 해버리지. 눈에서. 아, 참, 참.
2: 그러면 수원 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필사적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은 청개구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 아. 이 개구리는 밤에 노래하는 걸 선호해요. 네.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랑 같이 노래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 청개구리는 자기 혼자만의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 청개구리와 경쟁 없이. 어,
1: 시간대를 그럼 나눠요?
2: 네, 시간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노래를 시작을 해요.
0: 눈치 많이 봐.
2: 한 4시쯤.
0: 눈치 많이 봐.
2: 네, 엄청 봐요.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청개구리 한 7시 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0: 잡혀먹잖아요.
2: 맞아요. 네, 포식자가 활동한 시간이에요.
0: 그러네. 네.
1: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치어서 잡혀먹고 그 다음에 암컷들이 오다가 청개구리랑 짝짓기해서 유전자 섞이고 그럼 수원 청개구리 이제 흡수 통합당하는 운명 아닌가요?
2: 지금 그런 과정에 아, 있어요.
3: 그러면 우리 예. 교수님이 수원에 땅을 좀 사세요. 거기서 수원 청개구리와 함께 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제 생각에는 네. 그 방법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 아, 그러니까.
2: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예. 몇몇 분들은 네.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러니까요.
2: 네, 그래가지고 네. 이 논은 절대 안 팔 거야. 이건 수원 청개구리를 위한 논이야.
3: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1: 저 수원 시민입니다.
3: 수원 청개구리가 저렇게 힘겹게 별을 움켜쥐면서 저 불편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논둑에서 일하게 노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육지 동물의 소리만 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의 그 소리도 연구를 좀 하시는지?
2: 뭐 사실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3: 아, 하시는구나.
4: 하시는구나.
3: 아, 육지가 아니라 바다까지 갑니까?
4: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예요. 바다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3: 해양 생물들도
2: 예, 그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돌고래예요.
3: 예, 초음파요. 돌고래 하면 초음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초음파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숨을 쉰 다음에 여기에 숨 구멍 있잖아요. 네, 숨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요. 근데 그 이 숨 구멍으로 나가는 그 구조 있죠. 이렇게 네. 그 구조에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진동.
4: 아, 거기에 진동이 있구나.
2: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입술이라고 해요.
3: 음성 입술?
2: 예, 음성. 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입술처럼 생긴 아, 그런 부위라고 해서.
3: 물 배출하는데, 입술. 공기 배출하는데, 거기에.
2: 예, 그 좀 내부에 있어요.
3: 내부.
2: 예, 내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이 물속에서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육상 동물이 의사소통할 때 생체 조직하고 이 공기하고 음향 임피던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3: 그러네요.
1: 네. 몸이 다 대부분 물이니까.
2: 몸이 물이니까. 그래서
1: 좋은 거 아니에요.
3: 뭐 공기도 예, 없고.
2: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돌고래 몸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죠. 네. 그러면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1: 다 나가요. 다 퍼지는구나.
2: 아무런 그냥 제약 없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3: 원래 물속에서도 스피커 켜놓으면 소리가 더 빡 퍼지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고래한테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리를 이용하여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냐면은 아까 그 박쥐처럼 소리를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소나를 만들어야 돼요.
4: 근데 그게 안 되네.
2: 그렇죠.
4: 다 그게 퍼지니까.
2: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3: 그래요?
2: 이 돌고래 보면 돌고래 되게 귀엽죠?
3: 네.
2: 근데 그 귀여운 이유가 이 이마가 되게 크잖아요.
4: 네, 약간 짱구처럼
2: 되어있죠. 짱구처럼 네. 크고, 네. 크고, 이렇게 볼록한데 그 내부를 보면은 네. 그게 멜론이라는 구조인데 거기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4: 아, 지방이요?
2: 네,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지방하고 물하고 또 물성이 틀려요. 네, 그렇죠.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4: 아, 볼록 렌즈.
2: 볼록 렌즈. 예, 네, 볼록 렌즈. 예, 아.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네. 그 뒷부분은 또 뼈예요. 그래서 물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소리가 전부 다 바로 이 그 음성 입술 그 앞에 멜론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나가 나가는 것이죠.
3: 생물 음향학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하는 그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도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2: 그 내용이 네. 제 연구 주제이죠.
3: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2: 예. 네, 한번 있잖아요. 예.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예. 그런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3: 아, 귀뚜라미?
2: 네, 귀뚜라미 예. 소리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예.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래인지
3: 아, 예. 아 추리? 아, 좋습니다.
2: 질문입니다, 질문.
3: 예. 알겠습니다. 예.
2: 자, 한번 제가 먼저. 근데 이 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3: 눈을 감아요.
2: 눈을 감아요. 눈 잡고 소리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예.
2: 네, 이게 첫 번째 네. 소리예요. 예. 이게 왕 귀뚜라미의 소리입니다.
3: 여보세요? 예. 아, 그러시다고요?
2: 두 번째 소리입니다.
3: 이게 귀뚜라미라고요?
2: 네, 벌써 끝나는데 혹시 그리고? 들으셨죠? 약한 예, 소리.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있어, 힘이 느껴져요.
2: 아, 힘이 느껴지죠.
4: 예. 그쵸, 맞아요. 힘이, 나는 힘이 느껴져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
3: 두 번째 귀뚜라미는요.
4: 유언.
2: 유언.
4: 유언.
1: 얘들아.
4: 힘이 없고.
1: 행복했다. 예, 예. 아무튼 다들 잘 살고.
4: 첫 번째는 항상 듣는 거는 약간 그런 거. 항상 짝짓기 할 때.
2: 이 첫 번째가 일종의 유인 노래,
3: 유인,
2: 네, 광고 노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3: 아.
2: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예요. 여기 S하고 A랑 이렇게 스피커에서 지금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가 있고 저기 조금 암컷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3: 네, 움직이네요. 네, 조금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소리 듣고 움직여요.
2: S를 선택을 했어요.
3: 아.
2: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는 우리가 장거리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을 한 장소에 모으는 거. 근데 둘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어둡고 사실 귀뚜라미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같은 종인지.
3: 너야?
2: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듬이 있죠.
3: 네.
2: 얘 더듬이로 해요. 그 더듬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더듬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 냄새를 서로 맡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놈이 어떤 종인지 이제 어떤 성인지 그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다. 그러면은 이 수컷이 다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애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암컷만
1: 들으라고
2: 하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더듬이 보세요. 지금 부딪혔죠?
3: 네.
2: 그럼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이렇게 다시 또 날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암컷이에요.
3: 아, 나 뒤에가 수컷인 줄 알았어요. 포개길래.
2: 암컷 뒤에 보면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죠.
3: 네.
2: 그게 산란관이에요.
3: 네. 네,
2: 이렇게 그 땅에 꽂아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금방 암컷이라고 할 수가 있죠.
3: 아, 뒤에 암컷이 먼저 이제 와가지고.
2: 네.
3: 러브송.
4: 너만 네. 들을 수
2: 맞아요,
4: 있는
2: 맞아요,
4: 노래.
2: 맞아요, 맞아요. 예, 훨씬 더 부드럽죠.
3: 예. 이 둘이 있을 때는 구애의 노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예, 그 세 번째는 뭐죠?
2: 자, 이번에는 수컷과 수컷.
3: 아, 여기야가 아니네. 싸우는 거네. 야, 오지마. 예. 아, 싸우는 거구나. 아.
2: 예, 엄청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고.
3: 아. 예.
1: 들어와.
2: 예, 거의 그러고. 주로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이겨요.
3: 아, 네.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지금 내가 이기고
2: 이게
3: 있다.
2: 확률이, 예, 예, 예.
3: 아, 그래서 그래. 약간 화이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2: 싸울 때 보면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싸움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딱 있으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더듬이하고 칼싸움을 먼저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다. 그러면은 이게 큰 턱이거든요. 큰 턱을 확 이렇게 벌려요.
3: 아.
2: 그 다음에 더 열받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요. 머리 맞대고 막 이렇게 힘
4: 싸우고 싸우는 거죠.
2: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3: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자연계에서 정말 수컷들끼리 거의 목숨을

0: 그래서 이 귀뚜라미 중에서도 실제 이런 내가 의사소통할 때더 손해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이 그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거든요.
1: 아, 예.
0: 이 종이 그 하와이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거기서 지냈는데 그게 기생파리도 같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생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근처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구더기 있죠? 이 구더기가 그 귀뚜라미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다 파먹어요.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기생당해서 죽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의사소통 하겠어요?
1: 안 하죠.
0: 네. 그래서 한 1991년쯤 됐더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니 딱그 해에 갔더니 한 마리만 노래하는
1: 멸종이네.
0: 거예요. 아, 이 기생파리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가 이제 멸종했구나. 이 섬에서는 지역 멸종이 일어났구나. 결론 내렸는데 한 2년인가 후에 거기 다시 가봤더니 귀뚜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노래를 안 해.
1: 역시나,
2: 역시나, 예,
0: 이
2: 진화.
0: 노래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실했어요. 네, 귀뚜라미 날개 보면은 그 날개의 그 발성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1: 없어졌어요.
0: 네, 밋밋해요.
1: 와.
0: 그래서 이 수컷의 그 날개를 보면은 암컷 날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퇴화시킬 수도 있죠.
1: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진화. 예, 네, 진화.
3: 지금처럼 이게 진화가 소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도 갈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동물 소리 연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것까지도 다알 수가 있어요?
0: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의 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가 워낙 싸지고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완전 생태계에 그냥
3: 그럼요.
0: 거의 뿌리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가져다가 이 AI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렇게 되겠네.
0: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이 생태계 전체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1: 좋네요.
0: 예, 저도 지금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1: 그렇죠. 왜냐하면 또
0: 있습니다.
1: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소화하는 거, 예,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동물의 소리와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또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를 예, 정말 논둑에서 얘네들이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게 새로운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또 저희에게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안 보입니다.
3: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1: 아,
4: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1: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민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1: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4: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5: 진짜요?
4: 색깔이?
5: 몰랐어요, 이것도.
4: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4: 네.
1: 뇌가 편집을 한다고요?
4: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5: 오, 움직였어요.
1: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4: 진짜?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1: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5: 안 보여요. 사라졌어.
1: 깜빡깜빡거려요.
6: Life is suffering. Life swings like a pendulum between pain and boredom.

0: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1: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2: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1: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3: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4: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5: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6: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7: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1: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8: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1: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 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7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a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8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1: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2: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1: 쏟아지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명의 바이오스피리언이 밀폐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It was my job to check on the health and make sure that each of the biomes was getting the amount of rain that they needed and the temperatures that they needed. I would take notes on what was reproducing, what was doing well in the biosphere, what is dying in the biosphere. And so a lot of the observations, the natural history observations, were what I did. The animal area. And you can see this is barred rock chickens, so these are all the hens and so forth. This was from 1992, so this was actual data from inside when we were living inside, how much we fed, on what day, what time, and who did the feeding. Was it fun? Sometimes. Sometimes it was a lot of fun. Sometimes it was horrible. Breakfast, we almost always had hot cereal, and that was usually sorghum. We might have some papaya with that, and we had a lot of bananas, both green bananas and ripe yellow bananas. Occasionally we had coffee. We grew coffee in the biospheres, but that was infrequent. So that would pretty much be our breakfast with tea, different kinds of tea.
1: 식물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을 직접 충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했죠. 인간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성공한 걸까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구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습니다. 그 작은 지구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0: too. So what ended up happening is soil respiration, microbial respiration, outpaced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1: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0: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2: We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 were, you know,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1: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1: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 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has learned.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1: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 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0: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1: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 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new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It'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exactly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1: 밀폐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선배 연구자인 린다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인데요. 닫힌 세계,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후배 연구자를 배웅합니다.
2: Bye. Well, see you, Earth. Hello, Mars.
3: See you in 2 weeks.
4: Bye.
2: Yes. Bye. Bye.
4: Toodaloo. You're in for 2 weeks.
1: Okay, I want to take a... 우리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 헤이, hey, Matthias. How's it going?
6: Pretty good, Kai. How about yourself?
5: Doing well, but I'm not the one who's been locked inside of this place for a week. How's it feel?
6: It's different, but it's not bad, man. Like, it's not. It's been 8 days now, and I'm finally getting a routine and stuff down.
1: 다른 공기에서 숨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7: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6: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7: All right, Attila.
1: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1: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8: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1: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9: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10: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8: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11: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1: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우리 바이오스피리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렇습니다.
1: 누군가에게는 낡아없어야 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2: 전체적인 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3: 원래 9억의 언어들, 9억의 인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1: 이제 곧 사라져갈 집을 갈고 다듬은 건축주.
3: 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멋있습니다.
1: 그렇게 가족의 낙원은 탄생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타임슬립, 미래로 가볼까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박수형 패시브하우스. 그런데 내부는 완전 반전의 공간이.
5: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철거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1: 딩크족 부부와 다섯 반려묘가 살아가는 미래형 주택.
5: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고요.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6: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1: 건축 탐구 집?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약이 된 집들을 만나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끝자락 은평구로 갑니다. 아파트와 구옥이 적절하게 엉켜있는 게 개발을 기다리는 동네 맞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 아, 오늘의 건축주신가 보네요. 어머, 비밀번호 모르셔?
7: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3: 아니요. 사실 열쇠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 나와서 문 열어주는 걸 기다리고 있고요. 아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과정이 너무 좋아서 열쇠 안 쓰고 일부러 초인종 누르고 누가 나올지 항상 기다립니다. 안녕.
8: 안녕. 일찍 왔네. 아쉬워.
1: 그러게, 이런 퇴근 풍경 참 오랜만이네요.
8: 살짝 잠이 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띵동 이러면은 열쇠 있지 않아? 열쇠 있을 텐데?
1: 일부러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나와 남편을 맞아주는 아내라니.
9: 안녕하세요.
3: 사라져가는 구옥을 우리만의 낙원으로 재탄생시킨 공간 디자이너 남편 최재영입니다.
8: 믿고 맡긴 덕분에 구옥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아내 김하영입니다.
3: 이게 79년도에 지어진 양옥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집장사라고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당시의 주거 형태거든요. 주택 형태거든요. 이 형태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여기도 집주인들이 일단 많이 안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남아있는 형태가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찾던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거든요.
8: 저는 이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남편이 굉장히 확신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야! 여기야!
1: 오늘도 집마다 품은 특별한 사연 들으러 박 소장님 출동하셨네요.
10: 은평구의 오래된 도심에 왔습니다. 이 노출된 전선이나 전봇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겹거든요. 저희 예전부터 보던 풍경이라서 오늘 탐구할 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할 때 옛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방문할 집이 탐구할 집이 이 집입니다. 이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양식입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이런 페인트만 새로 한다거나 대문만 새로 해서 모던하게 이런 목재라든지 그때 당시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1: 지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이는 집. 그런데 유지 상태를 보니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집 같죠?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잘 찾아왔죠?
2: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서 굉장히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계시는데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삶을 사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제일 컸던 거는 동네에 살고 싶었고요. 동네 중에서도 오래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1: 백문이 불여 일견, 일단 집부터 보자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가란 마당이 환하게 반기는 집.
0: 우리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 특히 이 감나무 그늘, 이 그늘이 너무 좋아요. 이 땡볕에 여기에만 들어와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2: 네, 사실 이 나무 때문에 이 집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0: 집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2: 감남우집이에요.
0: 감남우집.
2: 네. 하나는 단감, 하나는 대봉. 저희도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뭐 저희 두 아이를 약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감나무가 아니라 두 그루의 감 남자친구들, 그래서 남우집이라고 지었고요.
0: 이 오래된 나무, 그다음에 오래된 재료들,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80년대 느낌의 그 저 디자인의 아치. 네, 저게 이제 80, 90년대 요런 집들 가보면 다 있어요. 네, 한 군데씩. 네, 네. 근데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재료는 뭔가요?
2: 저게 이제 그 FRP 그레이팅이라고.
0: FRP 그레이팅을.
2: 네, 그레이팅은 왜 이렇게 바닥이 하수구 같은데 까는 그 발판 같은 거거든요. 그 철제 그레이팅. 쟤는 근데 이제 FRP 소재를 만들어서 FRP 그레이팅 이렇게 부르죠. 이 바깥에 있는 창틀이나 대문들이 보시면 뭐 청록색, 옥색이잖아요. 사실 뭐 촌스럽지만 가장 이 구옥을 잘 보여주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고.
1: 구멍 숭숭 뚫린 FRP 그레이팅을 대문에 쓴 이유가 있다지 뭐예요?
2: 완전히 막히는 것은 동네랑 지역과 단절을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어주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돼서 그 약간의 그 격자가 크지 않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들여다 보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뭐 슥 보면서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심리적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정말 그렇네요. 고칠 건 고치되 예스러운 매력은 최대한 살린 집. 그래서인지 전혀 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0: 이왕 그래도 좀 지내는데 좀 현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새 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3: 근데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도어락이 달려 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어락도 쓰지 않고 열쇠로.
1: 이 집 대문도 열쇠를 쓰더니 현관문도 도어락 대신 열쇠를 쓰시네. 번거롭진 않아요?
3: 저는 열쇠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4: 아이들이 열쇠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3: 두고 온 적은 몇 번 있어요. 열쇠 언니도 어떻게 들어왔어? 했더니 담을 넘어서 한번 들어와 봤다.
2: 근데 그마저도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즐거웠나 봐요.
3: 그 열쇠를 쓰려면 가족 수대로 열쇠를 맞추러 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난다 하시면서 되게 가슴이 약간 찡할 정도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1: 1979년에 지어진 이 집은 얼핏 보면 2층처럼 보이지만 가족의 주 공간인 1층과 창고로 쓰는 지하 공간으로는 아닙니다.
2: 저희가 이제 그 야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캠핑 짐, 뭐 스키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많아요.

0: 카트에서는 차량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캠핑 한번 가려면 정말로 이런 카트로 한 5번씩 나른다든지.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제 지하에 창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이 된것 같고, 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 땅을 밟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되게 효율들이 또 있더라고요.
1: 남들이 모두 디지털을 외칠 때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 부부가 고찐지.
2: 우와, 야, 진짜 색다르다. 야, 우와, 이거 옛날에 공간 그대로인데
0: 네, 맞습니다.
2: 완전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나네요.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야, 웜톤으로 나무하고 마루하고 천장까지
0: 네.
2: 한 번에 다 맞췄어요. 요거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삼베를 붙일 거라고 얘기했을
2: 아,
3: 때.
2: 이게 삼베예요?
3: 네네,
2: 오. 아니, 이게 특수한 벽지가 아니고 삼베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와, 진짜 삼베가 맞네요.
1: 구옥의 나무 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베 천장.
0: 삼베가 나무 색감이 좀 나는 좀 짙은 삼베여서 아무래도 나무로만 다 돌리면 그것도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삼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2: 이거 삼베가
0: 네.
2: 의외로 안 비쌀 것 같은데, 맞죠?
0: 삼베 자체가 벽지로 따지면 중간 정도 수준의 벽지.
2: 그러니까요. 이게
0: 네.
2: 굉장히 합리적인
0: 아주
2: 재료인 것
0: 합리적이죠.
2: 같아요.
0: 네.
2: 예.
1: 친환경 소재에 습도 조절까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0: 삼베 작업을 할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예전의 벽 천장을 가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을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좀 좋은
2: 아,
0: 소재라고
2: 그러면
0: 생각해요.
2: 여기 천장 틀 공사는 안 했네요?
0: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그뭐 피니쉬도 하지 않고 바로 삼베만 발랐죠.
2: 오래된 합판은 뜯어야 되고 석고보도
0: 맞습니다.
2: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0: 네.
2: 삼베를 붙이니까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오늘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것
0: 아,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집의 외형들은 최대한 과거의 흔적을 존중했고요. 소소하게는 현관 바닥, 화장실에 있는 타일. 방문들도 새로 바꿀까 고민했다가 예쁘게 깔끔하게 바꾸는 것보다 원래 있던 좀 저런 촌스러운 저 홈들이 들어간 저 디자인이 오히려 이 건물과 이 집과 맞겠다고 생각해서 문들도 그대로 뒀고요. 거실 창은 바꿨지만 옛날의 형상을 오히려 복각했고.
1: 짙은 녹색 외장도 그중에 하나. 구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단열 때문에 창부터 교체하지만 이 집은 아닙니다. 내창을 만들긴 했지만 목재 틀에 회전식 창골쇠까지 오히려 옛날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0: 아주 깔끔한 완결한 하드웨어가 들어가면 앞서 했던 노력들이 다 뭐랄까요 좀 희석되는 것 같아서 이 고리를 쓰는 것은 너무 처음 생각할 때부터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당 쓸러. 독채 단독주택을 쓴다. 마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3: 일단 나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막 공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만족감이 큰것 같아요.
0: 이 감나무 집에서의 시기는 아이들한테 나한테 너무 따뜻했고 너무 충만했구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파고 안에서 그 시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런 명확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기들을 아내랑 같이 좀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집이 제 구매한 집은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네, 저도 빌린 집입니다.
2: 아, 지금 전세로
0: 네,
2: 계시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2: 그래, 전세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만큼 투자하신 거예요?
0: 네. 기본적으로 이 동네가 없어.

0: 흩어질 동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집을 보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집을 아마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게 되면서 이 집도 변하고 소임을 다했을 때그 마지막 주인이 저희가 될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2: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0: 이 집에 그간의 시간들을 좀 기록할 계획이고요. 그게 언젠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아카이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그리고 뭐 이런 찍은 사진으로 작업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좀 의도도 있어서 그게 이 집을 선택하게 된또큰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3: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털어놔 봐요.
4: 일단은 이제 전에 살고 있던 공간보다는 조금 작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맞닥뜨리는 불편함이 첫 번째가 화장실이 한 개라는 거.
3: 그러네. 이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4: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만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들어가게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규칙이지만 꼭 필요한 규칙인 것 같아요. 네.
0: 지금 안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은 전에는 작은 방이었죠.
3: 예전 작은 방은 부부방이 됐고요.
0: 아마 전 주인의 어떤 아이들이 쓰던 침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들의 안방이 이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반으로 쪼개서 저희 아이 둘이 쓰고 있는 아이들 방으로 변했고. 처음에 좀 작은데라는 불편함을 약간은 표현은 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뭐 사실 그 고민을 한들 방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알아서인지 지금은 아이들 잘 적응을 했고 하나 좀 오래 걸렸던 거 정말 이제서야 적응이 된 거는 이불을 항상 개야 되는 거.
3: 방에 좁아 침대를 놓을 수 없으니 아이들의 아침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0: 또 이거 긍정으로 해석해 보자면 뭐 하루를 시작하는 약간 그런 어떤 정리의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이 시점까지 오면 더 이상 설득력 없어요.
0: 모든 사물들은 그 쓰임을 할때 순간과 쓰임이 되어지지 않을 때 순간을 구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히 작은 공간일수록 공간을 훨씬 더 담백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키라고 봤고요. 워시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가벽을 통해서, 가벽과 패브릭 작업을 통해서 숨겨져 있고, 에어컨도 에어컨을 매립시킨 다음에 발로 가려놓고.
3: 공간이 좁을수록 상시적인 노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커다란 소파를 없앴더니 좁은 거실도 다양한 용도로 변주가 가능하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거실 맞은편 주방으로 가볼까요?
1: 와, 여기도 같은 느낌인데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3: 어머나, 주방 참 예쁘네요.
1: 여기는 또 삼베인데 여기 또 신세를 치는 건가요?
4: 네네. 여기 같은 계열로 하면은 또 조금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고 조금 지루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부엌은 조금 화이트 톤으로 하는 게 어떨까.
1: 벽은 같이 합판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데 천장은 또 화이트로 해가지고
4: 네.
1: 훨씬 크게.
4: 네. 좀 넓어 보이게.
1: 공간이 좀 작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혹시 냉커피 한 잔? 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와. 아니, 집이, 예. 집이 굉장히 저 통일성이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요. 단촐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냉커피다. 아, 감사합니다. 요 공간이 제가 보기엔 조금 4인 가족이 쓰기엔 작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요런 벽이 구조벽이 아니었으면 좀 넓혀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4: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렇게 뭐 좁다는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부엌은 이 집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부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원탁에 들어가는 저 식탁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딱 그 원탁에 하나에 모두 식구들이 앉아서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다 마련.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조금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미 데워져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6: 그런 게 있어요?
4: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 부분이 조금 저는.
3: 아무리 작은 집이라지만 설마 전구 두 개로 조명 끝?
4: 뭐 그림자 이슈도 좀 있고 그림자가 좀 생겨서 아이들이 좀 눈이 좀 나빠지지 않을까? 눈이 좀 침침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0: 그 전반 조명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간접 등들을 좀 배치해서 여러 가지 조명들의 총합으로 전체 조도를 좀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항변을 해보자면 아이들 방은 밝은 조명을 썼습니다.
3: 공간 디자이너인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방은 환하게 해줬으니 이쯤에서 만족하는 걸로 하자고요.
4: 이미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1: 요 창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네. 집집마다 방방마다 보이는 그 패턴의 창이거든요.
0: 맞습니다. 이 창문은 아예 안 건드리고 네. 프레임 색깔만 네. 흰색으로 좀 맞췄고요. 네. 이 패턴 유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구할 수도 없는 유리여서
1: 제 어렸을 때 제 방이 이 유리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 이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힘든 불투명 유리창.
1: 그러고 보니 저도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0: 이 창이 사실 여기가 아파트가 아니야를 외치는 창의 장면이기도 하고 요 흔적이나 요 연식이나 또 사실 창 살짝 열면 앞집의 그 파란색 기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안으로 좀 쏟아지거든요.
1: 구옥 리모델링 한 거는 많이 봤는데 전세로 들어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민 집은 처음 봐서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결국은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그건 손실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또 원하는 만큼 꾸며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이 과거의 그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완전히 새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녹아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을 옛것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듦으로 해서 만족감을 많이 얻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족들은 옛날의 것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어가면서 자기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0: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혹은 그거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시간 안에 저랑 아내랑 아이들이 이 공간, 이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기억들이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공통되게 즐겁게 기억되는 경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둬서 계속 뭔가 만들어 나가고 또 너무 과하면 또 덜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4: 잊고 있어요, 사실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맞다, 이 집은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정말 아쉽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어쩌면 예정된 이별이기에 더 애틋한지도 모르죠. 지난 시간이 특별한 향기로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가족만의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0: 마을 입구의 공장 단지를 지나면 조성된 지 좀 된 듯한 전원주택 단지가 나오는데요. 유병환 건축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1: 오늘은 용인 외곽지역으로 오니까 이렇게 공장지대들이 있고 공장지대를 지나니까 바로 또 오래된 마을이 드러나네요. 그럼 오늘 탐구할 집은 이 마을에서 좀 오래된 집인가 보죠?
2: 오늘 탐구할 집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입니다.
1: 아, 그러면 뭐 여기서 금방 찾기 쉽겠는데요?
0: 프리젠터가 바뀐 거 보니까 첫 번째 집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도 같고 말이죠.
1: 아, 뭐 딱 보니까 이 집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새 집은 뭐 이 집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0: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집들 사이로 말끔한 외관의 집 한 채? 박스형의 네모 반듯한 모양하며 징크 지붕까지 주변 집들에 비해 확실히 새 집인 게 티가 나긴 나네요.
1: 아유, 밝은 벽돌이어서 아주 깔끔하네요.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젊으시네.
4: 아, 더운데 멀리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 저 건축주 임수현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김수현입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은 지금 보니까 뭐 패시브 하우스 마크도 네.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생각하신 거예요?
3: 처음에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 모르는 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한번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잠깐 2년 정도 멈췄어요. 어. 그때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개념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0: 모종의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2년 만에 다시 지은 집이라니. 어머나,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내부도 단조로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3: 단독주택으로 가자가 아니라 이사를 가자. 조금 넓은 아파트, 조금 새 아파트.
0: 구축 아파트에서 줄곧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
4: 우리가 이미 신혼도 지났고 그리고 뭐 자녀도 없고 그러면 청약을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런 아파트에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형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됐죠.
1: 계단 옆에 슬로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4: 네, 저희가 코스코를 자주 가는데요.
1: 아,
4: 많이 샀을 때 제가 끌고 올라야 되니까. 항상 이제 대형마트에서 짐을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왔었고 아파트에 있을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계단을 10개를 10kg, 20kg짜리 박스를 들고 올라온다? 지금도 사실 할 수는 있으나 힘든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슬로프가 있어야겠다.
0: 이 집에는 구석구석 고민의 흔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슬로프랍니다. 더 나이 들어도 짐을 나르기 쉽게 한마디로 생활 맞춤형 설계를 한 거죠.
3: 저는 굳이 필요해? 그게?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원하면 해달라고 하자.
4: 건축사에서도
3: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4: 전혀 반대 안 하셨어요. 공감이 되신 거죠. 같은 남자니까. 짐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전해지는 살 때 제가 또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치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0: 두 번째 생활 맞춤형 설계는 바로 현관이랍니다.
4: 한 명이 신발 신고 있으면 한 명은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기왕 하는 거 하나의 첫 인상이니까 현관을 크게 뽑자

0: 주택이라서 더 현관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관을 활용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비올 때.
1: 짐 정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0: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랑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건축 탐구 집 역사상 가장 큰 현관 인정합니다.
3: 사실 공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만 사시다 보니까 네. 아파트 현관 사이즈를 그냥 규격화되어 있는 현관 사이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관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앉아서 신발을 벗으신다든지 갖고 온 물건을 정리하신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1: 저희가 설계를 시작한 게 22년 아마 여름 정도였고, 22년 말에 건축허가까지도 받았고, 착공신고도 다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서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2: 저런.
1: 착공을 못하고 건축을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역대급 장마와 습한 그 장마가 있었어요. 23년도였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틀면서 냉방병 많이 걸리고 저희도 걸리고. 있던 와중에 이제 패시브 협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복사 냉난방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던 걸 보게 되었어요.
2: 애초에 설계는 H형의 경량목 구조.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패시브 하우스를 알게 된 거죠.
3: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사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간접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와서 제가 보면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천장에 그 커다란 에어컨 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1: 맞아요.
3: 예.
4: 그럼 이 집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어요?
1: 아예 없습니다. 밖에 습도 85% 이런데 지금 내부는 50%대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이 동굴 같은 쾌적한 느낌.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3: 굉장히 시간을 오래 두고선 하나하나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게 곳곳에서 보여요.
1: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깐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한번더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짚어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와신상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주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라는데요.
5: 잘 익었어. 이번에 진짜 잘 익었어.
1: 조리에는 주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이렇게 약간의 도와주는 거, 설거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주로 드셔주는 역할.
6: 남편분 요리 실력을 점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0: 양식에서는 한 85점에서 90점? 한식은 20점?
1: 한식은 사실 거의 안 하지.
0: 네, 거의 안 하지.
2: 요리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 남편 건축주.
1: 어떻게 보면 전에 아파트에서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뭐 양파 한번 썰고 다 치우고 양념 만들 거 갖고 와서 공간 마련해서 또 만들고 넣다 뺐다를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시간도 늘고 그럼 점점 고통스럽고 요리하는 게.
2: 두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여도 서로 치이지 않게 삼각동선을 넉넉하게 확보했죠.
0: 이것도 원래는 더 좁아도 되는데, 치이는 게 일단 싫어서 이제 넉넉하게 뺐죠.
1: 그래서 너비가 충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열고 그리고 바로 수다팜을 열고 정리를 해도 불편함 없이 여기서 바로 꺼내서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2: 공사가 중단된 2년 동안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 조명 같은 것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조명들이 다 없이 뭐 필요한 부분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스위치들이 보이질 않아요.
0: 네, 남편이 IoT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

0: 그리고 눈부심이나 그런 거에도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게 스무스하게 되고 뭔가 연동도 많이 되는 그런 걸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아, 네네.
1: 네, 제가 블라인드를 핸드폰으로 내렸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새 더우니까
2: 사실 외부에서 차단되는 게막 가장 효율적인 거니까.
1: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다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2: 네네.
1: 네, 내부 조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뜰 수가
2: 네.
1: 있고요.
2: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런 작동법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맞춰놓고 나면
1: 그렇죠.
2: 뭐 전혀 손댈 게 없으니까.
3: 네. 맞아.
2: 최근에 뭐 굉장히 큰그 전자회사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자동차에 이어서 주택도 어떻게 보면 전자 제품화 돼가는 경향인 것 같아요. 예. 그 예전에는 뭐 형광등 색깔 조명해주세요. 전구 색깔 조명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4: 그럼 2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2: 계단이 쭉 위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4: 어머나, 여기가 이 집의 하이라이트네요. 어쩌면 쓸모 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계단을 이렇게 멋진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다니.
1: 저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요.
0: 맞아요. 이제 저희 둘만 사는 공간이니까. 계단을 막힌 형태의 계단으로 해버리면 이제 1, 2층 간의 소통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좀 공간감이 뚫려있는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이드 느낌으로 계단이 형성이 됐는데,
1: 원래 저희 대지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거든요. 100평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인 지역이었어요. 새로 이제 짓기 시작할 때그 사이에 성장관리조례라는 게 생겨서 최대 30%까지 10%를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건폐율 29%로 지었어요.
2: 거의 방이 하나 더 생긴 거네요.
0: 그쵸.
1: 그쵸.
0: 방이 더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고.
1: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어려운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딱 효율적으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2: 이게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단 폭도 그렇고 꽤 큰데 이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폐율 20%였으면은 뭐 꿈도 못 꾸실
1: 그렇죠.
2: 일이었네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또 계단에도 좀더 할애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시간을 확실하게 투자하신 거네요.
1: 그렇죠.
2: 예.
1: 기다린 만큼 보상을
2: 그랬으면
1: 받았습니다. 네.
2: 말이에요. 예.
4: 늘어난 건폐율 덕에 집안 곳곳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다는데요.
0: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필수 공간인데 아빠가 우비, 엄마가 수비예요. 얘네들의 사랑의 결실로 웅이, 바비, 왈비가 태어났거든요.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1: 매일매일 치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거기다가 틀어놓고 또 치우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조끼 입고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편하죠. 고양이 화장실에는 문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그냥 고양이 펫 도어 같은 거 없는 문을 하고 벽에 타공을 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놨거든요.
4: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위치한 반려묘 전용 화장실. 이렇게 해놓으니 먼지도 훨씬 덜 나고 집사 복지도 수직 상승.
1: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세면대도 노출형으로 밖으로 뒀어요. 그 배변을 치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맞은편에는 이제 사람 손님용 화장실을 둬서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손님들도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

0: 2층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것이 부부 침실 공간입니다.
1: 침실, 욕실, 파우더룸, 화장실, 드레스룸 이렇게 세탁실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이 한 공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순환 구조.
0: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과 세탁실이 둥글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설계 때는 아마 완벽한 순환 동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인센티브 받은 거 그거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20평에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2: 어디 가? 빨리 해야지.
1: 알았어.
2: 저희가 출근 시간이 같아서 동시에 씻고 동시에 정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이는 게 싫은 거예요.
0: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집 세면대도 나란히 두 개, 샤워기도 나란히 두 개.
1: 13년간 같이 준비를 동시에 한 거죠.
2: 샤워기까지는 뭐 취향에 따라 안 하셔도 괜찮은데 세면대 두 개는 정말 편합니다.
0: 바쁜 출근 시간에는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이렇게 쌍둥이로 두 개씩 만들어 놓으니 싸울 일 없고 참 좋겠습니다.

0: 2층에를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1층이 거의 별도로 돼 있고 2층을 굉장히 층고를 높게 하면서 다락하고 단면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하셨네요.
1: 2층 거실은 박공 지붕 천고를 그대로 살려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2: 약간 저희 집에 또 아이코닉한 어떤 이제 자재를 쓴 부분이 저 벽돌 타일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제 포인트로 벽돌 타일을 쓰는 경우는 꽤 많은데 이제 좀 저희 집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 적용을 했거든요. 딱 꽂힌 거죠.
0: 꽂히신
2: 예. 네.
1: 어머, 그러네. 보통 외장 벽돌을 안에다 쓰더라도 포인트 삼아 한쪽 면만 쓰던데. 이 집은 아예 내부 전체에 둘렀네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재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외장재를 내부에다 써도 될까라는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외장재는 내부에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내장재는 외부에 못 써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감한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2: 맞아요.
0: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상 설계하셨던 거를 연기하게 되고 그 연기하게 되는 과정상에서의 생겨난 여유 시간들,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난 것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집을 보면서 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고민의 결과가 아주 알차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의 어떤 삶의 공간들에 대해서 결국 건축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하시고 많은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코가 좀 이제 비염,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편인데 지금은 뭐 저희 회사 건물 포함해서 어떤 공간보다도 쾌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풍겨오는 그뭐 나무 냄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살려면 이제 내 건강 관리만 운동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너무 좋습니다.
2: 뭐 설계도 두번 하고 정말.

0: 치열한 의견 토론, 합의 과정, 진지하게 했던 거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게 주택인 것 같아요.
1: 공사가 중단됐던 지난 시간이 전화위복, 오히려 약이 된 집. 덕분에 1년에 두번 휴가철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었다네요.
2: 할아버지가 너잘살수 있게 도와줄게.
3: 나는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2: 서울 여잔데 살수 있을까?
4: 제가 다 하고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함과 만족함이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5: 조상님만 22분이 계세요.
6: 1년에 12번 제사를 모시는
5: 인주시 27대 손 대종손.
6: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7: 지붕이요?
6: 네.
7: 조상들을 위해서 만든 지붕 같아요. 참 신기하네.
8: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장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물론 응급실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왜냐하면 다음 줄에 설명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AN이 가본 적이 있나요? 하면서 I have라고 하는 건 I have been to one, I have been there, and it wasn't fun. 즐거운 경험, 재밌는 경험은 아니었어요.
1: So what is A&E? She says, A&E stands for accidents and emergencies, or simply a place in a hospital where you get taken if you suddenly get hurt.
0: A&E stands for라고 했잖아요. Stand for가 무엇을 의미하다, 가리키다. 특히 이제
1: What does it
0: 약자,
1: mean?
0: 네, 약어를 가리키면서 그 stands for라고 많이 합니다.뭐가 있을까요?
1: LOL stands
0: Stands for
1: for laugh
0: laughing.
1: out loud.
0: 그렇죠. Laugh out loud 등등 어떤 줄임말을 풀어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A&E는 accidents and emergencies, 사고와 응급 상황을 가리키는데, or simply 쉽게 말하면 a place in a hospital, 병원의 어떤 장소예요. Where you get taken, 거기로 실려가는 곳이죠. 데려가는 곳이죠. If you suddenly get hurt, 갑자기 다치면 가는 병원의 어떤 장소입니다.
1: All right, let's keep watching.
2: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was in my first year of uni, a few months after I joined a cheerleading squad. We were preparing for a competition, and I was a flyer.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was in my first year of uni.
0: My most memorable time in an A&E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재밌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보통 memorable 하면
1: It's a good one.
0: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인데요. 기억에 남는 시간은 때는 뭐냐면 It was in my first year in 아니면 first year of
1: Of
0: uni.
1: uni.
0: uni는
1: University.
0: university. 보통 대학교라고 그냥 다 풀어서 말할 땐 university의 강세가 있는데 줄일 때는 이윤이로 와요.
1: Uni.
0: 네,
1: Uni.
0: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 What happened is a few months after I joined a cheerleading squad.
0: Squad 하면은 선수단이나 한 무리의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 Squad.
0: 네, squad. 제가 cheerleading 팀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cheerleading, she could have said cheerleading team,
1: For
0: no?
1: cheerleading, we always say squad, though.
0: Why is that?
1: I don't know, but cheerleaders, they're a squad.
0: Okay. 그러면 한국어로는 일단 cheerleading 팀이 가능하니까 팀 개념인데 영어에서는
1: If you said cheerleading team, it's kind of
0: Okay,
1: weird,
0: I see. So it's always a squad. Is there any other sport that's like that?
1: No. Most of
0: 그러면
1: the other sports are team, except cheerleaders are squads. Like, police officers can be in squads.
0: 그건 좀, 네,
1: It's
0: 그렇죠.
1: different,
0: 네, 다르죠.
1: but for sports, cheerleading.
0: 오케이. 그래서 cheerleading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스쿼드를 팀 대신에 쓰는데 그래도 it's the same thing as a team, but they call it a squad. 그리고 cheerleading 팀에 들어간 지몇달 되었을 때였어요라고 말하고 있고 스쿼드는 또 이렇게 선수단이나 cheerleading 팀 말하는 거 말고 친구들을 가리키는 영어로 요즘에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1: Squad goals.
0: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서 있고 옆에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으면 코멘트로 방금 말씀하신 걸달 거예요.
1: Squad goals.
0: Squad goals. 이렇게 서로 멋진 사람들이 친구 맺어서 사진 찍으니까 멋진데 이렇게 올릴 때 Squad goals. 아주 흔한 댓글입니다.
1: She says, next, we were preparing for a competition and I was a flyer.
0: 저는 competition, 우리는 competition,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 and I was a flyer,
1: Flyer.
0: flyer였어요.
1: Oof.
0: 실제로 한국어로도 우리말로도 flyer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뒀습니다. 이 설명이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1: That's right.
2: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Hopefully, if all goes well.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1: So what is a flyer? She says, which is somebody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and then caught. Hopefully, if all goes well.
0: 던지다.
1: Toss. Toss.
0: 네. toss up 던지는데 위로 사실 up 이거는 보조해 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which is flyer는 누구냐면 flyer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면 is somebody or someone who gets tossed up in the air 공중으로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and then caught 받아지는 사람이죠. 던진 다음에 받는 그 하늘로 이렇게 점프해서 날아오르는 사람을 flyer라고 하는데 이제 caught 부분에서 약간의 유머로

0: Hopefully, 네, if all goes well, 뭐 순조롭게 된다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And so in her experience, she has this. One time, I wasn't caught, so I hurt my neck.
0: 네, 한 번은 I wasn't caught. 그러니까 caught by her
1: Squad members.
0: squad members, other people on the squad. 그래서 그 저를 사람들이 못 받은 거예요. So I hurt my neck. 제가 목을 다쳤습니다.
1: And then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0: 저는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앰뷸런스에 in an ambulance니까 이것을 교통수단으로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and I was scheduled for an X-ray. X-ray 촬영 일정이 잡혔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1: But of course, the A&E was super busy.
0: 그런데 물론 이렇게 갔더니 응급실은 super busy, 정말 붐볐어요.
1: Super busy,
0: 네,
1: very busy.
0: super crowded 이런 의미죠.
1: So what happened? So I was left in a corridor,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stabilizing neck brace.
0: 핵심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I was left in a
1: Corridor.
0: corridor, 복도 통로에 남겨졌고, 그런데 laying on a
1: Stretcher.
0: 네, 그 들것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사실은 lying on a stretcher인데
1: That's what
0: 그곳에서
1: I was
0: 그냥
1: gonna say.
0: lay를 많이 쓰죠. 가장 사실 표준과 다르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Laying and lying.
0: Technically, you should never say laying
1: Laying.
0: somewhere,
1: You're always lying
0: lying somewhere,
1: somewhere.
0: but everybody says
1: You
0: lay.
1: lay down something, but you lie somewhere.
0: 네, 모두가 다 lay라고
1: I don't
0: 잘못
1: know.
0: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규칙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Laying on a stretcher with a massive
1: Stabilizing neck brace to stabilize.
0: 이게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겠죠. 목 보호대인데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안정시키는 거니까 neck brace, 목 보호대를 큰걸 끼고 들것 위에 누워서 복도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1: Did she like the neck stabilizer? No. Next, she says, This was so claustrophobic, so I panicked, and the rest is history.
0: 이건 정말
1: Claustrophobic.
0: claustrophobic 하면은 밀실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밀실 공포를 느껴서 사실 밀실 공포라고 번역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도 쓰지만 요즘엔 그냥 너무 좁다라고 할 때도 가볍게 쓰는 사람들이
1: Yeah, from
0: 많아졌어요.
1: small, it's like, oh, your place is so small, I'm getting claustrophobic.
0: 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1: Yeah.
0: 영어에서 요즘에 좀 가볍게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1: Yes.
0: 여기서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So I panicked.
1: Panicked.
0: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 식은땀 나고 하는 건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The rest is history.
1: Yeah.
0: 일반적으로 the rest is history라고 하면은 역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1: Yeah, you already know. So if we already knew what happened afterwards, then you would use it.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그리타 씨가 결국엔 괜찮았잖아요.
1: Yeah.
0: She was fine.
1: She was fine and she knows what happened, so I think she was thinking from her point of view.
0: 그럴 수도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이거는 좀뭐 추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뭐 굳이 말안 해도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요.
1: Yeah.
0: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진짜 우리가 뒤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을
1: Yep.
0: 때더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So in summary, my A&E story goes something like, I got hurt.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Fun. I was confined in a traumatizing neck brace. I was given an X-ray, and then I got sent home because I was fine.
1: So in summary, my A&E story goes something like, I got hurt. I was taken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Fun.
0: 그래서 in summary 요약하자면 my A&E story 또는 뭐 emergency room이라고 더 많이 쓰는 곳에서는
1: Yes,
0: ER
1: ER.
0: story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응급실에 갔던 이야기는 goes something like 뭐 이렇게 되는데 I got hurt 다쳤고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have you ever를 이용해서 스카이다이빙 해본 적 있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have you ever gone skydiving 하시면 되는데요.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1: Repeat after me. Have you ever gone skydiving? Have you ever gone skydiving?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one.
0: 그다음으로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 Have you ever lost your keys? Have you ever lost your keys? 발음 연습이요.
1: Have you ever lost your keys? Have you ever lost your keys?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e scheduled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

0: 네, 오늘은 응급실에 갔던 경험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went to A&E with an eye infection. They gave me some ointment and an iPad. The last time I went to A&E because my tonsils were infected. I waited for about 3 hours. The waiting period is based on severity and who is most in need of immediate care, not first come, first serve.
0: 네,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1: Pierre says,
0: I went to A&E with an eye infection. 눈에 뭔가 감염이 돼서 A&E 응급실에 갔는데 they gave me some ointment and an eye pad. Mm-hmm. 여기서 말하는 iPad라는 건 eye patch라고 하기도 하죠.
1: Yes, eye patch.
0: 네, 눈 가리는 mm-hmm. 것을 말하고 네, 그래서 그냥 연고 주고 iPad를 주고 보냈다라는 말이고요.
1: Okay, and Faye says,
0: The last time I went to A&E because my tonsils were infected. Tonsils는 tonsil은 편도선을 말하는데 mm-hmm. 편도선에 감염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는 I waited for about 3 hours. 3시간 정도 기다렸대요. The waiting period, 기다리는 시간은 is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1: severity.
0: 심각성을 기반으로 한대요. And who is most in need of immediate care. 사실 응급실이 항상 그렇죠. 누가 가장 먼저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기반을 두지 not first come, first serve.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기도 하고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착순을 말합니다. Alright, 선착순 right. 기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1: Right. Al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emergency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emergency, emergencies라고 하면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말하는데요. 뭔가 급한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
0: 네, everyone should have an emergency plan이라고 하면 누구나 비상시의 계획, 비상시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해요 라는 문장이고요.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빌리 씨입니다. 네.
0: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0: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같이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1: So Billy said,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0: 네, a major emergency라고 하면 큰 비상 상황이에요.
1: Yep.
0: 그래서 큰 비상 상황은 can happen at any time, mm-hmm. 언제든지, and without any warning, mm-hmm. 아무 경고도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mm-hmm. So,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So, make sure that, make sure는 꼭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죠. Mm-hmm. So make sure that you are prepared, 꼭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언제? Well in advance. 충분히 미리, mm-hmm. 미리 준비해 두세요라고 mm-hmm.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A major emergency can happen at any time and without any warning, so make sure that you're prepared well in advance.
1: 네.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0: example,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especially near the kitchen.
1: 예를 들어서, I recommend keeping a fire extinguisher. Mm-hmm.
0: Fire extinguisher. 네. Fire extinguisher.
1: 우리말로는 훨씬 더 짧아요. 소화기.
0: Right?
1: 네.
0: Only fire extinguisher.
1: Three syllables.
0: Right?
1: But in English, it's much longer.
0: Fire extinguisher. Six.
1: Yeah. Fire extinguisher.
0: Too long.
1: 그렇지만 자주 쓰는 말이라서 빠르게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Yeah, I think so as well. Let's practice. Fire extinguisher. Great.
1: Fire extinguisher on each level of your building. 건물의 각 층마다, 여기서 level이라는 것은 each floor를 말합니다. 그래서 yeah. 각 층마다, especially near the kitchen, 특히 부엌 근처에는 불이 있으니까 소화기를 갖고 있는 걸 추천한대요.
0: This is tru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to make sure that they still work, and then replace them when they expire.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exits in your building are and set up a meeting place for everyone somewhere outside.
0: Oh, and make sure to check your smoke detectors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once a month.
1: 네, 그리고, oh, 아, 맞다, 생각이 난 거죠. And make sure t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 mm-hmm. make sure to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Mm-hmm. Check your smoke detectors, mm-hmm. 연기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Yep. 그리고
0: And carbon monoxide detectors.
1: 네.
0: Carbon monoxide.
1: 일산화탄소. 그래서 carbon이 이제 탄소고요.
0: Mm-hmm.
1: 그리고
0: carbon.
1: oxygen 부분이 OXIDE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mm-hmm. 산소 부분을 가리키고 mm-hmm. mono가 들어갔잖아요.
0: Yeah,
1: 이게
0: mono.
1: 1.
0: 네. One.
1: 그래서 carbon monoxide라고 하면은 일산화탄소입니다. Mm-hmm. 그래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0: Okay, why? He says, to make sure that they still work and then replace them when they expire.
1: 네, to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that they still work,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and then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when they
0: expire,
1: 네.
0: expire.
1: 유효기간이 지나면 replace them, 교체하세요. All right.
0: He gives us some more tips by saying,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exits in your building are and set up a meeting place for everyone somewhere outside.
1: 굉장히 지금 챙겨야 될 것이 많긴 한데요. You should also know,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where the exits in your building are. Mm-hmm. Building은 하나지만 exits가 앞에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0: exits.
1: Building과 are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0: Yeah.
1: Exits in your building
0: are.
1: And set up a meeting place for everyone somewhere outside. Mm-hmm. 그러니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mm-hmm. 어디서 만나자라는
0: right.
1: 걸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0: Good idea. Mm-hmm.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Or for a natural disaster like a hurricane or an earthquake,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nearest shelter is so you'll have protection.
0: Or for a natural disaster like a hurricane or an earthquake,
1: Or for a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를 mm-hmm. natural disaster라고 합니다. Mm-hmm. 그래서 자연재해, like a hurricane or an earthquake,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0: mm-hmm. Then,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nearest shelter is so you'll have protection.
1: 네, 대피처.
0: Shelter.
1: 네.
0: Shelter.
1: Shelter. 그래서 you should also know where the nearest shelter is. 가장 가까운 대피처가 어딘지도 알아야 합니다. So that이 생략되어 있죠. Mm-hmm. 뭐뭐 할 수 있도록. So you will have protection.
0: Protection.
1: Have protection. 보호를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형태인데 영어에는 have protection 그 형태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0: yeah.
1: 가장 가까운 대피처도 알아야 합니다.
0: Yes.
1: 마지막 부분이 하나 남았어요. Mm-hmm. 볼까요?
2: All of this, I'm sure, sounds like a pain, but really, you can never be too prepared. And I think that it's always better to have something and not need it than to need it and not have it.
0: All of this, I'm sure, sounds like a pain, but really, you can never be too prepared.
1: 네, 앞에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Mm-hmm. 지금 다양한 그런 꼭 해야 된다, make sure you do this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mm-hmm. all of this라고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I'm sure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in the event of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도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In the event of a problem, they can assist. They can help you 등등 다양하게 뒤는 바꿔도 되겠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n the event of a problem, they can assist. One more time. In the event of a problem, they can assis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그 다음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는요. Call this numb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ll this numb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Call this numb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ne more time. Call this numb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 can never be too를 한번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We can never be too careful. 큰 소리로 읽어보죠.
1: We can never be too careful. We can never be too careful.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0: 이번에는 사람은 아무리 친절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영어로 A person can never be too kind.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1: A person can never be too kind. A person can never be too kind.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0: emergency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 볼까요?
1: Sounds great. A friendly reminder.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Rosario says,
0: A friendly reminder. Friendly reminder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 덜 느꼈으면 좋겠을 때 쓰는 말이죠.
1: 그런데 It's a little bit lighter. You've already told them three times, but you want to say, hey, but a friendly reminder.
0: 실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a friendly reminder.
1: Friendly reminder.
0: have an emergency plan and a backup for you and your loved ones on hand. On hand라는 것은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응급시 비상시 계획과 그 계획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의 대비책도 스스로와 아끼는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갖고 있어라라는 말이었고요.
1: And Phil says,
0: Severe weather is in the forecast for much of the state. 주 대부분의 여기 아마 미국이나 뭐 호주 스테이트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천후 비가 많이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눈이 오거나 예상되어 있는 되고 있는데 this evening through early tomorrow morning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이런 시간까지 be alert and have an emergency plan 주의하시고 응급시 계획도 갖고 있으세요라는 말입니다.
1: All righ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막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어떤 거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겠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0: Sorry.
1: I want to see your 그 play.
0: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Free ticket?
0: Yeah.
1: O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You.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1: Don't laugh?
0: Don't laugh.
1: Don't laugh?
0: No. Don't
1: Oh.
0: laugh at me.
1: Really?
0: You know.
1: 아,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0: No.
1: I'll be your fan.
0: Oh.
1: I think.
0: You think?
1: I think I'll be your fan.
0: Thank you.
1: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1: 오.
0: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1: 아, 절대
0: 되잖아요.
1: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예.
0: 연극이 영어로
1: 당신의
0: 뭘까요?
1: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0: 네.
1: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플레이.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 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1: 아.

0: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0: 아,
1: 아이돌들이
0: 좀 알려져
1: 연기하는,
0: 있네.
1: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0: 아,
1: 연극,
0: 슬기 씨도
1: 뮤지컬은,
0: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예,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1: 네.
0: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I want to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1: I'd
0: I
1: like to.
0: like to, right?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1: I'd love
0: I'd
1: to.
0: love to가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1: I'd
0: I'd love
1: love
0: to
1: to.
0: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 do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그렇죠?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데요.
1: Participate?
0: Participate.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1: 네.
0: 텐데요. 저 정말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I'd love to participate.
1: I'd love to participate.
0: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1: 우와.
0: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은
1: 네.
0: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사실.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0: 훅.
1: 나는 걸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훅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1: 너를
0: Up with?
1: up with 프리 티켓. 예, 무료 티켓이니까.
0: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hook, 걸어줄 수 있다. 뭐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했잖아요.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1: 걸다.
0: 맞습니다. 흑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들어 슬기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제가 A와 B를 흑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네.
0: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1: 어머.
0: 둘이, 어머,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0: 후크로.
1: 좋은데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flat tires가 생겼는데,
1: 네.
0: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1: 오.
0: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시켜준다.
0: 연결해준다.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0: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시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아유,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1: 네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 연결시켜 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hook me up.
0: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ey, hook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some,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아, chargers.
0: Chargers. Yeah.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좀 챙겨달라.
1: 좀 챙겨주세요.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1: 네.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That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Okay.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저기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with
0: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나쁘진 않죠.
1: 네,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1: 내 사촌이랑. 좋다.
0: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1: 그러니까
0: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0: 아하.
1: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0: Right.
1: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0: 그 또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1: 예.
0: Right.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거.
1: 네. Just promise. 여기서
0: 끊어.
1: Right.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left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그럴 때 있어요.
1: 예, L-A-U-G-H.
0: L-A-U-G-H.
1: 네.
0: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laugh에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0: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0: 좋아요. So, laugh 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해줘.
1: 약속해줘.
0: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죠? Promise you won't lie. 자,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미.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미.
1: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0: 오케이.
1: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1: Won't.
0: 꼭 발음하시길
1: Won't.
0: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 네.
0: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I'll
0: I
1: promise.
0: promise. 오케이? 내가 웃지 않겠다고.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right?
1: I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 네.
0: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1: 네,
0: 에.
1: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Okay.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0: 자,
1: 그러면은
0: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biggest? 아닌데
0: 와우.
1: best인데.
0: Okay.
1: Your best fan.
0: 오케이.
1: 예.
0: 자, 지금 와우 제가
1: 아,
0: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0: 어.
1: You're the best fan.
0: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팬.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예.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biggest 하려다가 best로 바꿨고,
1: 예.
0: 아, best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더까지 넣어줘야 된다.
1: 네.
0: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아닙니다.
1: 좋은데요?
0: 오케이.
1: 왜?
0: 자, 순수합니다. 그냥 biggest입니다. 오케이, okay, let me just tell you, 오케이? Okay?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쳤던 것
1: 누가
0: 같은데,
1: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1: 오.
0: 뭐냐면, big fan of yours,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오케이?
1: 신기해요.
0: 그래서 best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이런
1: 아.
0: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1: 맞아요.
0: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당신의 이런 거
1: 네.
0: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때 지금 제가 big 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0: 이거

0: 아는다던가요?
1: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0: 예.
1: 이거 보여드릴까요?
0: 그게
1: 아마
0: 낫겠어요.
1: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0: 예.
1: 굉장히 좀 바로
0: 아,
1: Die Hard
0: Die
1: Fan.
0: Hard?
1: Die Hard Fan. 영화
0: 진짜?
1: 제목에서 봤죠?
0: 예.
1: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0: 아.
1: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네? So,
0: 아.
1: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0: 완전 코어 팬 같은.
1: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Oh, you know, I'm a die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0: I have a feeling.
1: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0: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1: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0: 네.
1: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0: I have a feeling.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0: She has a boyfriend.
1: O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0: I have a feeling.
1: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것 같은.
0: He
1: will?
0: will say yes.
1: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0: 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0: 내
1: 느낌.
0: 와이프가 될것 같은.
1: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All 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0: 네.
1: P로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0: I'd love to participate.
1: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0: I'd love to dance with you.
1: You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플레이였죠.
0: 네.
1: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Woo! Very, very good. All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0: 네.
1: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0: I have a feeling.
1: 그가 yes라고 말할.
0: He will say yes.
1: 그렇죠. 걔가, 이번엔 그녀가로 해볼게요.
0: 네.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0: I have a feeling.
1: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0: I'll be your biggest fan.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5: Really?
4: Yeah!
5: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1: Oh, great job, you guys. 예.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1: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0: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아니면 이건 100%야. 이런 거 있죠.
1: 와.
0: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계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1: 네.
0: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남자들이 많이 안
1: 안 입죠. 보통
0: 입거든요.
1: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Alright.
1: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또 수사 탐정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함께하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에 오실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0: 응?
1: 어?
0: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0: I can't
1: 아,
0: speak.
1: 공부해요, 한국말.
0: No
1: Please.
0: English.
1: 아, 오케이, 오케이. I try.
0: Thank you.
1: Yes, yes. He is certain.
0: Certain.
1: Certain. Absolutely.
0: Oh, certain. Okay,
1: Certain.
0: yeah.
1: Go to theater with her.
0: With her?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0: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0: 카디건?
1: 자, in the picture.
0: Yeah?
1: Did you see the 그 sweater? cardigan
0: Oh,
1: like
0: cardigan.
1: 그렇지.
0: Oh.
1: See it?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0: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0: Yeah, not girl.
1: 아닌데,
0: A guy's cardigan
1: 내가
0: to
1: 입는 거랑
0: me.
1: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0: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선 안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3: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3: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응.
0: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사진을 다 보면서 이거 볼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또
1: 영화관에
0: 여자분들.
1: 갔어. 사실 이건데.
0: 이거는 그거다.
1: 에.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1: 네.
0: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0: I
1: 건데,
0: see.
1: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오케이.
1: 네.
0: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할 때,
1: 완전히.
0: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1: Definitely.
0: 썼습니다.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1: 네.
0: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Uh-huh. Definitely. Definitely. All 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 때 표현을 몇 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네. to the movies. 어?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1: 어허.
0: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1: 네.
0: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 네.
0: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어, 내일 봐 할 때 우리 쓰는 단어 뭐 있죠? 우리 내일 봐.
1: 네,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1: See a movie
0: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1: 네.
0: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live.
0: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parents.
0: With my parents. I live with my parents. Mm-hmm.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1: Mm-hmm.
0: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1: Mm-hmm.
0: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 네.
0: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l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1: girl,
0: right?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1: 아하.
0: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4: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Okay,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저,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이
0: yes.
1: 들어가야 되겠네요.
0: Mm-hmm.
1: 네, cardigan.
0: 오케이.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 그래도 너무 너무 잘해 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오케이.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강, 내 가디강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 데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카디건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카디건, 카디건,
1: 카디건,
0: 카디건, 카디건 좋아요. So 카디건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룩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네.
0: 룩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마유?
0: 그죠. Do you see 마유?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야.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can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응?
0: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예.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않는
1: 무디죠.
0: 것
1: 좀
0: 같아.
1: 무딘
0: 그런 걸
1: 사람인
0: 수도
1: 거죠.
0: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en's.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예.
0: I
1: 나에게.
0: love that. 오케이.
1: 예.
0: 이거는 사실 문법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s to
1: Guys.
0: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1: 네.
0: 남자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You
1: Yes.
0: got it. 자, cardigan 스펠링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그럼요.
0: 있잖아요.
1: 이제
0: 그러면
1: 완벽히 숙지됐죠?
0: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때 그냥
1: 네.
0: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1: 것.
0: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1: cardigan.
0: cardigan으로 보인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1: Yeah. He's.
0: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1: 네.
0: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re. There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1: 예.
0: 이게 그녀의
1: 아,
0: 것이라는
1: 맞아요?
0: 명사가 됐고요. 자, there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1: 것.
0: 것이라는 명사가
1: 오.
0: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Okay.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자,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kay.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Okay. 우리가 최근에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1: 형용사.
0: 바로 나왔죠.
1: 네.
0: You look good.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자,
1: 네.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떻게 해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0: 아,
1: 무당벌레인데?
0: 무당벌레. I'm sorry.
1: 예.
0: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Ladybug.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벅처럼 생겼어.
1: 아,
0: 그럼
1: 귀여워.
0: 어떡할까요?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Very.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Ladybug.
0: 레이디버그의 것이
1: 아,
0: 아니죠. 이거
1: 그쵸, 그쵸.
0: 그냥 a ladybug.
1: Ladybug.
0: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1: It
0: girl's.
1: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누구로 질문 만들

0: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1: 어,
0: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Mayu?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티슈.
1: 어머,
0: 오 마이.
1: 어우, 잠깐만 좀 놓을게요.
0: 아니, 자, 이거 이런
1: 야,
0: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두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룩이 일반 동사니까. 근데
1: 네.
0: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룩은
1: 네.
0: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1: 정말,
0: 씨만이 아니고 아마 많이
1: 네.
0: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0: 아우, 너무
1: 뿌듯하시겠어요?
0: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the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0: In
1: picture?
0: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가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마유?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0: cardigan?
1: in the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you see 마유?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0: guys to me.
1: No.
0: Guys cardigan.
1: No, no. For women.
0: Oh.
1: Yeah. Color's red.
0: Oh, my goodness.
1: Yes, y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2: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네. 느낌이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 유형들을 실제 시험 문제처럼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듣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유형을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풀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듯이 풀어볼 때에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6강은 실전 모의고사 1회 듣기 영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 가장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알맞은 그림이나 그래프를 고르는 종합서 유형 1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그림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이죠. 여러분, 인물은 누가,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지금 그림 네 컷을 보시면 아마 이런 택배 접수, 그리고 포장, 또 택배 접수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 여러분 어떤 장소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체국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그림들은 비슷한 장소,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체국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한다면 고객과 직원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자가 박스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서는 남자가 박스를 포장하고 있지요. 또 이 2번 그림에서는 통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듣기 전에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이 소포를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2: 무게를 먼저 재야 하니까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1: 네, 그럼 오늘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장소가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0: 는 대화였습니다. 자, 어떤 단서냐면 이 소포를이라고 하는 그다음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소포는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인데 보통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무게를 먼저 재야 하니까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자 직원이 여자 택배를 들고 있는 여자에게 무게를 재니까 이곳에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는 4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그림 네 컷을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인물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건도 옮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2: 여기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정리되어 가네요.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는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네, 여기.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있어야 되고 이 남자가 상자를 들고 있어야 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1번 그림은 상자가 아니라 TV를 들고 있죠. 그다음 4번 그림은 책상이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인데요. 3번을 보시면 남자가 이 상자를 들고 있고요. 여자가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 문항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알맞은 그림을 찾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고를 때에 우리가 제목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수치의 변화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1위, 2위, 3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여름밤 편히 잠을 자고 계신가요? 최근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열대야 발생 일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가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0: 자, 여러분,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열대야는 방 밖의 온도가 25도씨 이상 아주 이상되는 무더운 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여름밤 편히 자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열대야 발생 일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3번과 4번도 혹시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열대야를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가 1위였어요. 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1위라고 하는 것이 4번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들어보시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 2위였는데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2위가 됐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 3번은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서 유형 2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누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지도 일단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들려오는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도 바지 하나 사야겠어. 특별한 날에 입으면 좋지. 그럼 빨리 가서 바꿔야지. 그럼 다른 색으로 골라봐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택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제 산 바지 왜안 입었어?
1: 항상 입던 사이즈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좀 작더라고.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산 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어제 산 바지 왜안 입었어? 라고 물었죠. 남자가 항상 입던 사이즈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좀 작았어요. 작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작으니까 사실은 입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이럴 때 여자가 공감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자, 나도 바지 하나 사야겠어? 아니겠죠? 특별한 날에 입으면 좋지. 여러분, 바지가 작은데 입을 수가 없겠죠? 그럼 빨리 가서 바꿔야지. 네, 교환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그래요, 정말요 앞부분은 똑같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 저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 모임은 거기서요. 그럼 날짜를 조금 미뤄야겠네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 동아리 모임 어디에서 할까요?
1: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북카페는 어때요? 거기 조용하고 좋던데요?
0: 자, 여러분, 여자가 다음 주 동아리 모임을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요. 자, 남자가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북카페는 어때요?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용하고 좋던데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다음 다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모임은 거기서 해요. 자, 정말요? 그럼 날짜를 조금 미뤄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서 할 말로 보자면, 여러분, 모임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북카페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모임은 거기서 해요. 라고 하는 공감하는 대화가 나오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두리공원, 뭐, 간호등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에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2: 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남자가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요구한 것이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두리공원 정문 앞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라고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종합서 유형 2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같이 문제 유형을 공부해 봤는데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자와 남자, 우리가 지시문에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예측, 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2: 없어? 아까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거 아니야? 계산하고 나올 때 들렀잖아.
1: 아, 그런가 봐. 요 앞이니까 금방 다녀올게.
2: 내가 식당에 전화해 볼게. 잠깐 기다려 봐.
0: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서 남자가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까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거 아니야? 계산하고 나올 때 들렀잖아. 네, 남자가 그런가 봐. 요 앞이니까 금방 다녀올게.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자가 마지막에 내가 식당에 전화해 볼게. 잠깐 기다려 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잘 들으셨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밥값을 계산한다? 아니죠. 화장실에 들른다? 아니죠. 식당에 전화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설문지 복사, 설문지를 나누어 준다, 회의 자료를 정리한다, 회의장 상태를 점검한다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회의가 끝날 때이 설문지를 나눠드려야 하죠?
1: 네. 인원수에 맞게 복사해 놨지요?
2: 아니, 아직이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 복사하려고요.
1: 고마워요. 전 회의장 상태를 한번 확인할게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회의 끝날 때이 설문지를 나눠드려야 하죠?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인원수에 맞게 복사해 놨지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요. 아직 복사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 복사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가 고마워요. 전 회의장 상태를 한번 확인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여자의 행동인지 남자의 행동인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선택지에서도 여자의 행동인지 남자의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니까요. 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복사하는 것보다는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설문지를 복사한다? 아니죠. 설문지를 나눠준다도 아닙니다. 자, 회의 자료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장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할게요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여자와 남자의 행동을 헷갈려서

0: 혼란이 돼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통 13번에서 16번까지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그래서 종합성 유형 3에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짐은 이문항, 그러니까 복합 유형의 문제에서도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3번에서 16번에 해당하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대화를 듣고 그 문제 하나를 푸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표시하면서 메모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자세히 보면서, 자, 여자는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 남자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나간다. 여자는 주말에 미나 씨를 만날 것이다.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다. 자, 여러분, 뭐 등산이나 마라톤 대회와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번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2: 아, 아쉽네요. 이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
1: 우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2: 네. 이번엔 제 형이 처음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같이 뛰기로 했어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번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나 씨와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미나 씨랑 같이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아,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갈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왜? 이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자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는 네, 이번엔 제 형이 처음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같이 뛰기로 했어요.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여자는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인가요? 아닙니다. 미나 씨랑 같이 등산에 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남자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여자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는 이전에도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고요. 처음 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 여자는 주말에 미나 씨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을 가니까 당연히 만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4번까지 한번 볼까요?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 여러 번 참가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번이 아니라 처음 대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 혹은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 아, 이 듣기에서는 둘이 가거나 셋이 가거나 여러 명이서 가는데 선택지에서는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것인데

0: 여러 번 참가했다처럼 단어를 바꿔서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듣기를 들으면서, 듣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들부터 지워 나가면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방 점검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소방 설비를 점검합니다. 점검 중에는 화재 경보음이 울리거나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으나 실제 화재 상황은 아니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재 경보음이 울리거나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으나 실제 화재 상황은 아니라는 소방 설비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소방 점검은 오전에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에서 우리가 오후 3시부터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방 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소방 점검을 할때 조명이 모두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다라고,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꺼진다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 점검이 모두 끝나면 안내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완료되면 다시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 인주시청이 개최한 쉬엄쉬엄 인주 3종 축제가 2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세 가지 종목에 참여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외국인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경쟁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0: 자, 여러분, 인주시청이 개최한 쉬엄쉬엄 인주 3종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 대회는 시민들의 참가율이 저조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2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한국인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특히 외국인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3번. 이 대회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제목은 쉬엄쉬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가자 모두 경쟁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이 대회에서는 수영, 자전거, 걷기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세 가지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가 되어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지 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우와, 떡이다, 떡!
1: 잠깐! 이 떡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뭘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까?
2: 에이, 그거야. 꿀이지, 꿀!
1: 맞아! 그런데 그 맛있는 꿀을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0: 어? 그 욕심쟁이가?
2: 누군가?
1: 바로바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로 이분! 어? 훈장님이었어.
3: 감기 기운이나 몸이 으실으실한 것이 목도 칼칼한 게 목이 아플 때는 이 꿀의 최고지. 자자,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자. 와, 달콤한 꿀. 이거 애들이 바다가는 다들 한 입만 달라고 난리를 칠 텐데 한 입이 두 입되고 두 입이 세 입되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1: 훈장님 저희 왔어요.
4: 완숙이 연습도 안 했대.
1: 어여 그거 말하면 어떡해. 어? 이게 뭐지? 이건 꿀?
3: 여기다 두고 몰래 먹어야겠다. 설마 애들이 여기는 안 들어오겠지? 내 꿀단지.
5: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지부집 쭉 넓을 홍 거칠 황
6: 굴리면 쿨 쿨 굴리면 드르르.
1: 훈장님 도심이 좋은데요.
7: 하! 도심이 이 녀석
6: 하늘 천 땅지.
1: 도심이 얼굴 봐.
6: 너희들 정말
5: 너희들 정말
6: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5: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7: 예끼 놈들 그만하거라.
5: 예끼 이 녀석들 그만하거라.
7: 너희들은 어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장난만 치느냐. 아이, 그 시간에 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배워서 남주, 배워. 아이고, 목이야. 그,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 터이니 조용히들 공부하고 있거라.
5: 예, 부장님.
7: 역시 화장실보단 꿀단지지.
3: 내 꿀단지. 아이고, 아이고, 단지.
5: 하늘 천 땅지 검은
1: 우와, 훈장님은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왜 똥 냄새가 안 나고 달달한 냄새가 나요?
7: 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1: 아닌데 나는데 이건
7: 고선이다. 외우라는 건 다 외웠느냐?
1: 어? 아니요 아직인데요.
7: 좀 이따 시험을 볼 터이니 어서들 외우거라.
1: 요즘 훈장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 맨날 수업 시간에 자꾸 나가서 화장실 가시고.
6: 장이 안 좋으신 모양이지.
1: 아니야. 뭔가 이상해. 며칠 전 평상에 떨어져 있던 꿀. 훈장님한테서 나던 달달한 냄새. 와, 훈장님은 사당... 뭔가 수상해. 그럼 우리 오늘은 몰래 따라가 볼까?
6: 그러다 혼나면.

0: 하나들도 웃을 거 없다. 다 똑같이 틀렸잖아. 아이고, 그 몇 자나 된다고 그걸 못 외워. 아이고, 답답한지고. 저, 나 바람 좀 쐬고 올 터이니 한 자도 빠지지 말고 다 외워놓도록 하거라. 에이, 답답하기는. 아이고,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1: 따라가보자. 그래.
2: 어? 야! 혼날 텐데.
0: 아이고, 달달하러. 역시 이렇게 화가 오를 때는 달달한 걸 먹어줘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진정도 되는 법. 아이고, 달다, 달로.
1: 이거 봐, 뭐 드시잖아. 우에? 아, 야, 밀지 좀 마.
0: 이 녀석들! 아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여기서 뭣들 하는 게냐?
1: 아, 그럼 혼장님은요? 바람 쐬러 왜 곡간에 오셨는데요? 그거 꿀이죠? 우리 몰래 꿀 드시는 거잖아요.
0: 뭐?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알았지? 혼장 체면에 몰래 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3: 혼장님, 그거 진짜 꿀이에요?
0: 어? 꿀이라니? 아니다! 이건 약이다! 약!
3: 약이요?
0: 그래! 너희들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맨날 이 혼장님 속만 시키니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지고 가슴이 너무 아플 때마다 먹는 이 약이단 말이다, 이 약!
1: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2: 혼장님, 아프지 마세요.
0: 그래.
4: 아니, 아버지, 빨리요.
5: 그리고 며칠 뒤.
0: 아, 간다.
4: 아휴, 아까부터 이방나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0: 아, 참, 사또님은 왜 또 날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게지. 그래, 애들 수업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가끔씩 들여다보거래.
4: 예예.
0: 네, 다녀오마.
4: 예. 아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0: 그래.
4: 아오배야. 아이,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아오.
6: 아무래도 약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해.
7: 훈장님이 거짓말 하셨을 리 없잖아.
1: 가서 확인해보자. 가자.
2: 이거 봐. 누가 봐도 꿀이잖아.
7: 꿀처럼 생긴 약일 수도 있지.
1: 여기 좀 봐. 개미가 꼬였어. 개미가 꼬인다는 건 꿀?
4: 아우 배야. 아유, 배 아플 때 꿀이 최고인데 꿀을 대체 어디다가? 어? 여기 있잖아. 아유, 아버지는 꿀을 대체 왜 여기다 두셨대? 아우, 한번 먹어보자. 역시 꿀이 최고야. 달다. 역시 최고야.
1: 거봐, 꿀이잖아.
7: 훈장님이 우릴 속이다니.
1: 맛있는 꿀 딱 한 숟가락만 먹어봐야지.
2: 나도.
5: 안에서 춤추는 것 같아.
1: 한 숟가락만 더, 한 숟가락만 더. 셋은 정신없이 꿀을 퍼먹었어. 그러다 결국
8: 얘들아, 큰일이다.
7: 훈장님 꿀을 다 먹어버렸어.
8: 훈장님이 아시면.
0: 이 녀석들, 내 귀한 꿀을 다 먹어. 별로 천자문 천번 써오거라.
7: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훈장님도 이게 약이라고 거짓말 하신 거잖아.
8: 그러지!
7: 좋은 생각이 났어.
8: 좋은 생각?
7: 일단 돌아가서 훈장님의 벼루를 깨는 거야.
8: 응? 벼루?
1: 여기서 문제!
0: 흥흥흥! 내가 마치겠소!
1: 벼루를 깬다고 했는데 벼루는 무엇일까?
9: 벼루? 1번이 보신 건 알겠는데 벼루가 뭐더다?
1: 벼루는 바로바로 4번! 옛날에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그 먹물을 붓에 찍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대.
7: 훈장님 벼루?
8: 뭐 하는 거야? 두 배로 혼나려고?
7: 이따 훈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0: 얘들아, 나 왔다.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게냐? 이거, 내 벼루, 내 꿀, 아니지, 약단지도 텅 비고.

0: 선생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1: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2: 실은 저희가 장난치다가 훈장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깼지 뭡니까?
1: 아까운 내 벼루. 아이고.
3: 훈장님한테 혼날까봐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4: 그때 훈장님이 말씀하신 약이 생각났어요.
1: 약? 설마 그 약이?
2: 네, 바로 이 약이요.
3: 저희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진정시키려고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4: 많이 먹으면 진정이 될까 하여 셋이 계속 나눠 먹다 보니 약을 다 먹어버렸어요.
0: 죄송해요, 훈장님.
1: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안 낫지.
3: 왜요? 설마 그게 약이 아닌가요?
5: 그럴 리 없어. 훈장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1: 아이고, 그게 실은 내가 거짓말한 게 맞아.
0: 네?
1: 너희들이 아이, 자꾸 꿀 달라 그럴까봐 이 약이라고 거짓말 한 거란다. 아휴, 미안하구나.
2: 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 먹어버렸네요.
4: 어쩐지 약이 달긴 했어.
6: 저희도 훈장님 벼룩 깨서 죄송해요.
1: 아니다. 스승이자 어른인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한 내가 너희들한테 더 미안하다.
0: 훈장님!
1: 울지 마. 그래. 자. 내가 거짓말한 게 미안해서 오는 길에 짜자.
0: 우와! 가래떡이다!
1: 아이, 가래떡을 꿀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꿀은 다 먹었으니 이 떡만 먹자꾸나.
0: 네, 훈장님! 떡도 좋아요!
1: 별로 먹자꾸나.
7: 꾀를 내어 위기를 넘긴 친구들! 하지만 나중에 훈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렸대. 동동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박사님!
1: 무슨 일인가요?
2: 응? 딩딩이는 어디 가고 둘만 와?
3: 어? 딩딩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2: 뭐야, 딩딩이. 핸드폰 보면서 오늘 안 늦은 거야?
1: 야, 딩딩!
4: 또 어디 가? 여기야, 여기!
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야, 너 뭐하냐?
1: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니다 큰일 나!
5: 미안. 박사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오늘의 주인공도 딩딩이처럼 핸드폰에 푹 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막 다니는 그런 어린이야.
6: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조사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홍나영 어린이로부터 시작됐다.

0: 식탁이 왜 여기 있냐? 홍나야, 식탁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온 네 잘못이지.
1: 너?
0: 냅킨이 왜 거기 있냐?
2: 참네, 냅킨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0: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냅킨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3: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세요.
0: 나영이, 너 밖에서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항상 앞을 보고 다녀야 돼. 자, 핸드폰 보고 다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알았어? 자.
3: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쟤 진짜 불안한데.
4: 그런데 엄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지. 나영이는 밖에서도 핸드폰을 보며 돌아다녔으니까.

0: 지금 차에 치일 뻔했잖아. 조심 좀 해야지.
1: 조심했는데 괜히 그래.
2: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어떤 어린이를 굴려주나? 아니, 핸드폰 보느라 악당이랑 꽝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래, 찾았다. 오늘 이 악당 크크가 굴려줄 어린이는 바로 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집. 수리수리 크크수리 변해라 변해. 핸드폰 마을로 변해라.

0: 뭐야? 여기 어디야? 깜짝이야!
1: 웰컴 투 핸드폰 마을. 핸드폰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핸드폰 마을?

0: 아시다시피 핸드폰만에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다니죠. 그래도 아무도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영님을 위한 환상의 마을이죠. 카카카카카카카.
1: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마을의 주민이 되시겠습니까?
1: 네? 네, 뭐.
0: 자, 그럼. 여기 주민.

0: 그럼 핸드폰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둘, 셋, 뿅!
1: 어? 어? 어, 뭐야? 어?
2: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영상이나 마저 봐야겠다.